0: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 아멘.
2: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0: 아멘.
2: 아멘. 아멘.
0: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는데요.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사랑이 뜨란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자, 10시죠. 10시 40분.
0: 네.
2: 10시 40분까지 방송이 진행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자, 보내드리는 말씀 씨앗 네 구절 오늘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 가득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2: 네.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뜰한 오늘의 기도문.
0: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또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또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2: 자, 단어만 보내주셔도 좋고요. 문장으로도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키워드를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키워드가 없으면 전송이 안 되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키워드를 꼭 넣어서 문자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일찌감치는 아니죠. 가장 뭐 빨리 지금 키워드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키워드, 확인하신 그 키워드를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사님 오늘 두 글자죠?
0: 네, 오늘도 두 글자인데요. 아, 이 키워드는 살짝 제가 부담스러웠어요.
2: 아, 왜요?
0: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성령님께서 네. 함께 하시니 나는 이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2: 네, 할렐루야. 약간 이게 뭐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도 볼 수 있고.
0: 네.
2: 그러니까 오늘 아마 씨앗 이미지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장 좀 앞서서 확인하셨을 텐데, 왜냐면 가장 그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말씀 9절이잖아요. 거기에 오늘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0: 네.
2: 오늘 기도문 키워드가 담겨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글자 한번 공개해보죠.
0: 네, 성입니다.
2: 성이죠. 성. 근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성이 좀 두 가지가 좀 대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0: 네, 그렇죠.
2: 일단은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 아니다. 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글자의 초성 한번 공개해 보죠, 집사님.
0: 네, 지으십니다.
2: 지으시죠. 자, 우리가 거룩하게 이것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합니다.
0: 네.
2: 자, 일찌감치 받아 보신 분들 축복하고요. 자, 키워드 정확하게 두 글자 공개해 주시죠.
0: 네, 성전입니다.
2: 성전이죠. 자,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저한테도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자신 없든 좀 부담스러운 단어이긴 한 것 같네요.
0: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2: 네.
0: 또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2: 맞아요.
0: 네. 네.
2: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나간다는 다른 이제 신약의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집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표현 중에 우리가 혼자보다는 함께고
0: 함께. 네.
2: 또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되는 것이 능력보다 화목이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오늘 사랑의 뜰한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 할렐루야. 사랑의 뜰 안에는 아름다운 뜰을, 정원을, 더 나아가서 성전을 우리가 함께, 네,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6188번님 이런 문자 주셨는데 좀, 네, 소개해 주시죠.
0: 너무 좋은데요. 씨앗 주세요. 성전을 아름답게.

0: 답게.
1: 근데 제가 굳이 이 문자를 읽은 이유는 자 여기 한 문자에 성전과 씨앗이 같이 담겨 있거든요.
0: 아
1: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갑니다.
0: 따로따로 네. 보내야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샵 9330번으로 씨앗 그리고 성전 각각의 문자로 보내주셔야 각각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영적 영양제 저희 보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영적 보약을 저희가 매일 두 개씩 챙겨드리고 있는데 그 두 개 이제 근데 문자를 여러분께서 좀 잘 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둘 중에 보약 중에 하나만 드실 수가 있을 테니까 꼭 여러분 네, 씨앗 그리고 성전 각각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0: 그럼
1: 하겠습니다.
0: 그럼 문자를 두 번 보내야 되겠네요.
1: 아 맞아요. 번거롭더라도 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 튤립입니다. 오늘 예쁜 튤립 향기가 나는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으니까 오늘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고 또 오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The Light Worship입니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장찬희 PD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두 가지의 영적 보약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선물들이 있을까요?
0: 네, 하루에 네 구절씩 말씀 씨앗 샵9330번으로 네.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첫 번째로 가고요. 두 번째 선물은 키워드 샵9330번으로 성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기도문도 나가게 됩니다.
1: 자, 여러분 뭐 기도문 요즘에 굉장히 이제 더 공을 들이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고, 자, 하루에 네 구절, 최소한 네 구절 여러분께서 좀 잘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씨앗, 네, 오늘 성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둘 다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얼른 좀 소개해볼까요? 자, 먼저 3013번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0: 네. 푸르른 자연을 느끼며 주 하나

0: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순종하게 만드는 오울입니다. 주님께 그저 감사의 씨앗을 올려드립니다.
1: 자,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순간 매순간 감사해야겠지만 유독 더 감사하기 좋은 계절이 5월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리고 3013번님 이분께서는 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이 고백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괜히 더 와닿았던 표현은 네. 더욱더 경외하며 순종하게 만드는 5월입니다. 라는 네. 고백이 참 저한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순종하기 좋은 계절, 감사하기 좋은 계절 5월로 우리가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행복한 날 말씀 씨앗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8457번님 고백해 주셨고요. 자, 3013번님께서 오늘 더 예쁘고 화려한 튤립이라고.
0: 네. 노랑색 튤립입니다.
1: 맞아요. 오늘 예쁜 튤립 향이 가득한 이미지로 준비했습니다.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자, 화요일 어떤 그 씨앗 이미지도 완성돼 있거든요. 근데 화요일은 참고로 민들레입니다.
0: 아~
1: 민들레 꽃을 이제 좀 형상화 시켰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6882번님 문자네요.
0: 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길이요. 비친 말씀 씨앗 부탁드립니다.
1: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본다면 표대를 삼아서 좀 길을 찾아 나간다라는 네. 것은 참 축복인 거죠. 9191번님 문자도요.
0: 네, 오늘도 영양제 씨앗 주세요. 주님 안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뿌리게 되겠습니다.
1: 그 씨앗이 잘 심기고 또 정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저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뿌려봤거든요.
1: 예예. 예.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아,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일단 여러분의 말씀 생활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씀 그 마음에 심어봅니다. 0675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성전 이어지네요. 지난 금요일에 키워드 보냈는데 기도문 못 받으셨대요. 아마 중복됐거나 그러니까 다 키워드와 씨앗이 중복됐거나 아니면 이전에 저희 또 그 금요일이면 목요일 어떤 그 기도문 키워드까지 좀 담겨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복돼서 다른 걸로 좀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너무 죄송하고 오늘 성전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234번님 문자네요.
0: 네, 성전이라고 키워드 써주셨고요. 기도문 실록이 눈부신 5월 셋째 주일을 기도문 받아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딴 기도문과 말씀 씨앗으로 날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 받아주시는 아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기분 좋게 또 열정적으로 또 기쁨으로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많이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0675번님 문자도요.
0: 이분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는데요. 우리 몸은 성전인데 아름답게 지어가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 아, 맞아요. 네. 사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죄로 막 낙서를 한다든지 그리고 막 우리가 부정과 불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막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요. 또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603번님께서 성전 보약 주십시오! 주셨어요. 받으셨죠?
0: 얼른 드리세요.
1: 네. 받으셨죠? 네.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성전이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성전을 이제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도 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걸 뒤엎어버렸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도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영혼, 그 성전을 잠식해 나갈 때 그것을 딱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인지를 하고 그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서 혼자보다 함께입니다. 혼자의 힘은 너무 연약하니 우리는 함께 성전으로서 또 네. 연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0717번님 네. 이분 문자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성전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1: 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게 참 당연한 거라고 여겨지지만

0: 주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잖아요.
1: 그럼요.
0: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그냥 다짜고짜 얘기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소통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싱그러운 월요일이라고 하시면서 말씀 씨앗 부탁한다는 또 2739번의 문자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말씀 보약 챙겨주세요 하시면서 1450번님께서도 씨앗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9031번님 첫 참여해 주셨네요.
1: 사랑했더란 처음 참여해요. 늘 시간을 놓쳐서 아쉬웠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제 마음의 씨앗을 잘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네요. 역시 사람은 죄인이네요. 허허허허허.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자녀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마음이 벌써부터 이 가슴 속에 새겨졌다는 것은 아마 그렇게 살 수 있으실 겁니다.
0: 제가 갑자기 이 문자를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
1: 그럼요.
0: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자녀 양육을 할 때 주님께서 막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지만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0: 항상 떠나보낼 준비.
1: 네.
0: 주님 손에 맡겨드릴 준비를 항상
1: 그럼요.
0: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너의 삶의 참주인이 누구인지 항상 우리가 우리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일깨워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딸이 지난주 남편의 질병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놓고 두 아이의 가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객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 딸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문맥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못하긴 했는데 안타까운 사정에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7716번님 남편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길 저희들도 네. 마음모아 기도하겠습니다.
0: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임하기를 네. 바라면서 저희도 이제 잘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0942번님께서도 문자 주셨고.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성전입니다. 성전. 네,
0: 샵 9330번으로 성전. 네, 성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씨앗. 네, 말씀 씨앗 이미지도 빼놓지 말고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4007번님 문자 소개해볼까요?
1: 네. 어제 교회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 9살 된 정수호 친구가 함께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했는데 교회 예배에 참석한 지는 두 달 되었는데 말씀도 잘 듣고 잘 출석해서 고마워요. 제가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4007번님 문자 보내셨습니다.
0: 자, 너무 사실
1: 귀하시네요.
0: 이런 마음 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이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이웃을 향한 또 함께하는 교우를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함께 성전을 세워나가는 밑바탕이 될 테니까요. 자, 행복한 가정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옵니다. 슬픔 없는 가정 없으나.

0: 불쑥 찾아가서
1: 한국교회의 희망이 뭔지 물어봅니다. 본격 출장 인터뷰 시간
0: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1: 자, 많은 이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위기였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 희망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그래서 매주 사랑의 뜰한 월요일 일부 시간에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 PD님께서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1: 자,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이 시대 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모쪼록 여러분께 공감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 어떻게 본다면 나아가야 할 내비게이션이 되면 좋겠습니다.
0: 네, 내비게이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1: 자, 오늘은요, 이제 특별히 5월이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0: 네.
1: 가정의 달이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이 이제 스승의 날이고, 또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네. 제가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아하!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영적 아비와도 같고 이 대전 교계의 아비와도 같은 분을 찾아뵙자.
0: 기대되는데요.
1: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이제 은퇴하신 대전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좀 찾아뵙고 왔어요. 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삶의 지혜와 그리고 교훈을 여쭤봤거든요. 한국교 희망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을 제가 찾아뵙는지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이름 공개 안 하고 시작합니까?
1: 네, 조금 이따 공개하기 때문에.
0: 너무 기대되는데요.
1: 그분이 사실은 한 시간 가까이를 말씀하셨어요.
0: 와.
1: 그래서 알짜를 제가 편집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라는 거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혹시 그 편집되지 않는 한 시간짜리도 혹시 문자로 받아볼 수 있나요?
1: 아니요.
0: 그건 제, 힘듭니까?
1: 제 녹음기에만 저장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0: 네, 너무 기대됩니다.
1: 너무 아쉽네요. 자, 아무튼 자 애끼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자, 5월 가정의 달에 맞아서 특별히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기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대전교계의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원로 목사님 한 분을 만나뵐 예정인데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대전 유성구 원내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선배님 한 분을 만나뵙고요.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는 믿음의 대선배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한밭제

0: 장로교회 방문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분은요, 바로 한밭제일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이영환 목사님이신데요. 은퇴 이후 제주에 머무시다가 부흥의 인도차 대전에 방문을 하셨다고 해서 얼른 제가 달려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제가 찾아뵙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무엇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목사님과 뵙기로 한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 할렐루야.
0: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바쁘실 텐데.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요.
0: 자, 목사님. 우선은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짧게 인사해 주시고 또 근황도 잠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할렐루야. 예, 이영환 목사입니다. 한밭의 원로고요. 지금은 제주에서 장자역 권사를 하면서 에리티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3년차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2026년 벌써 5월, 정말 5월의 그 계절의 싱그러움, 또 생명력, 또 이제 번성함,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방의 평안과 형통과 승리와 복으로 모든 청취자분들에게 또 섬기는 교회와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0: 와, 목사님 제주에 가셔서 은퇴 이후의 삶이 개척교회 목사라니, 야, 깊은 감동입니다.
1: 예, 이제 개척을 하니까 좋은 것이 한 영혼에 대한 절실함이 살아났고 또 다시 이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야, 이 소싯적의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잘 듣겠습니다. 자, 목사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이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아버지이자 스승으로서 권면의 말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이 가정을 깨뜨린 것이 사탄막입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아놓고 또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아놓았죠. 사탄은 깨뜨린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고요. 가정의 달, 정말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의 허원인데 모든 포커스를 주님께 맞추면 가정을 행복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으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면, 말씀에 맞추면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0: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1: 아멘.
0: 깨트리게 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다라는 거.
1: 그렇죠.
0: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겠군요.
1: 아, 그렇죠.
0: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국교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 참 싫지만 얘기가 실제로 들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저희가 한번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또 믿음의 선배로서 보시기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이제 자금의 한국교회 위기, 뭐 이건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간단하게 코로나 영향이 컸다. 코로나 때 대면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게 한 거, 이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안 좋은 정서를 만든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주일 성수 반드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주일날 어디 여행 간다? 꿈도 못 꿨죠.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그런데 한국교회가 몇몇 교회를 지휘하고는 거의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허락했으니까 핸드폰만 켜놓고 우리 교회 예배 현장 드리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묵인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고요. 그렇게 2년 동안이나 하다가 이제 다시 열어지니까 영적 세계는 아주 첨예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된 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구촌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민소득이 뭐 높아지고 살기 좋아지면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졌죠. 그건 이유가 뭐냐면 아, 적당하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데 다 좋으니까 그런

0: 영적인 것은 반대로 이제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또 하나는 주님 오실 때에 이제 현상, 말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다 이제 영적으로 보면 사탄 역사인데, 사탄의 역사, 사탄의 계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조차도 무딘 것이 오늘 성도의 현실이죠. 그래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 다음에 나는 8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어른들은 아무도 없어도 아이들은 아이스케이크 100개 북치고 다니면 50명 모아놓고 성향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인 1000명의 교회가 아이들 100명, 그것도 어렵습니다. 없죠. 거의 뭐 주일할 게 없는 교회 많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어서 교회 부흥에 활력도 되고 또 미리 소망도 했었는데, 지금 그 이제 색감이 말라버렸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점점 인구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세 많은 정말 예수 없으면 못 사는 분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중간 세대는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다음 세대가 거의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게 한국교회의 어려움이죠.
1: 코로나의 직격탄으로 중간을 지키는 세대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연약해져 버렸고,
0: 그럼.
1: 다음 세대는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서 정말로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교회가 그 동력으로 성장해야 할 텐데, 그 동력이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0: 그렇죠.
1: 목사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 그 권능 아래서 희망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그 희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신 이영환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한국교회 희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흔히들 위기는 기회다 그러잖아요. 우리 홍해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죠.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 다니엘이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밥이 돼야 되는데, 123대 1로 다니엘은 왕따를 당했고 그렇게 시기를 받았고, 한데 그 대적들이 그 본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포로 잡혀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움받았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세 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사자굴 집어넣는데 사자 입을 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려주셨고, 다니엘이 끌어올린 다음에 대적들을 다 사자굴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었죠. 위기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아멘.
0: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1: 아멘.
0: 다니엘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답이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세속화 버리고 예수께 올인하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지금도 여전히 그 주님은 능력도 사랑도 관심도 여전히 동일하시니까, 여전히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면, 말씀과 함께하면, 기도 살려내면 여전히 교회는 희망이 있죠. 우리가 원리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면 어디서든지 그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안다. 뭐 박세리 이제 골퍼가 우리 한국의 골프의 여제였죠. 그 박세리가 또뭐 옛날에 현정화나 손흥민 축구 하는데 축구공 하나밖에 모릅니다. 거기가 탁구공, 골프공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거에 올인하니까, 최선 다하고 하니까, 그 탁구공이, 골프공이, 축구공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한낱 세상의 것도 이치가 그러는데, 만의 왕이셔요. 전능하시잖아요. 전일 많으셨어요. 그분이 날 사랑하사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전권이 있어요. 통치하시잖아요. 그분이 만물 통치하셔요. 지금도 우리 만물 주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우리가 안다면, 난 지금 이제 50년생이니까 76세입니다. 이전 26년이니까 76세도 꿈을 꿉니다. 예수 말해서라면 이제 뭐든지 다 불가능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제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무서운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또 적당하게 안주하고 그리고 시대 타령하고 환경 타령하면서 그냥 이제 시대와 야합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적은 내 안에 있죠. 내 생각, 내 말, 내 이제 삶에 있는데 그걸 정복해야 합니다. 나와의 싸움이죠. 나를 어떻게 쳐서 희망의 루트인 이제 예수님께 올인하느냐. 요게 이제 가장 큰 과제인데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자인데 공주인데 당당해야 되겠죠. 권세를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 가운데 가장 귀한 권세는 로마서 8장 17말씀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자녀인데 천국 상속자입니다. 이 땅 살다가 언젠가 하면 다 죽죠. 영혼 떠나가는데 영혼 떠나가면 거기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님이 멀리 보는 거죠. 그게 영이 열리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과 세상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냥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 영혼 부르시면 그 영이 여기서 살고 누리는 것을 그대로 천국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하면서 가면 아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있는데 지금도 위기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위기 속에 언제나 역사하시니까 위기 때는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 일하실 때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자와 말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 큰 평안이 있으니 저기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역사하시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인생에서 최고로 공부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인데 그는 고백합니다. 너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내 자는 넘친다. 아멘.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 난 부족함이 없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 내 자는 항상 넘친다. 왜? 하늘 복은 열려 있으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 소망이 있고 성도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1: 야 목사님 듣는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역사하실 때가 됐군요.
0: 그러면
1: 위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위기라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가 됐군요.
0: 아멘입니다.
1: 아 희망의 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멘. 바꿔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때가 열렸습니다.
0: 할렐루야.
1: 자 그렇다면 저희가 더욱 더 이 희망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의 희망은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 얘기하는데 있다는 생각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 사고와 혀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 생각하고 믿음의 말하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신다.
1: 아, 네?
0: 특별히 이제 언어에 대한 이 말에 대한 이제 서정주님은 23세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묵기 거의 50년 됐거든요. 50년 동안 나를 키운 건 100% 하나님 은혜지만 90% 내 입이 선포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면 생각만 하셔도 돼야 전능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제 다 성령님이 다 운행하시면서 디자인해 주시면서 그걸 세우셨지만 창조하실 때는 정작 말씀으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것 6일 동안 사이클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있을지어다 그대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이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혀의 권세입니다. 인생이 난 어떤 누구라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오늘은 과거 내 혀의 열매고 내 미래는 역시 오늘 내 혀의 열매다. 당신 인생 돌아봐라. 돌아보면 과거에 내가 임년대로 지금 살고 있고 미래사에 불안할 거 없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입만 열면 미래사에는 내 입술이 끌고 간다. 그건 성경이 증명하신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내가 혀를 복되게 열면 내가 그 복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고 혀를 부정적으로 열면 부정의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0: 말을 주님이 들으시는데, 들으시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담세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 없는 것이고, 아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십니다. 다음 세대 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방송 듣는 분들이 손주든 자녀든 정말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걔들도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씀함 속에 만들어야 되고 걔들도 예수와 전무임을 가르치면 희망이 있습니다.
1: 아, 우리 부모 세대 또 교회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0: 그럼요. 축복한 대로 역사하니까. 부모가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당당하게 마음껏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을 그대로 내가 축복한 대로 이끌어 가시니까.
1: 아멘.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선포할 때 아멘.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심기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되겠군요.
0: 아멘.
1: 야, 사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그 누구보다 목사님께서 꿈꾸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감히 좀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여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예. 권면의 말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아, 우리 그동안 총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정말 강구 당부하는 것은 세속 과 문제입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볼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냐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30분 설교 듣고 30분 기도 찬양하고 거의 이제 7, 80%가 그거 끝납니다. 나머지 이제 20, 30% 또 새벽 예배든 전 예배든 나오고 이제 속으로 가면서 그들이 한국 교회를 전해 가고 있는데 세속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살기 편해지고 좋아지고 화려해졌으니까 그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 이걸 하나님 원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속과 TV나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것과 적당하게 뭐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 절제하면서 그 대신에 주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께 감사하면서 성경을 몇 장이라도 읽고 그것도 바쁘면 그냥 말씀 틀어놓고 들으면서 직장 출근하고 바쁘다 핑계대는데 절대 아니죠. 그냥 우선순위 바꿨기 때문입니다. 절대순위 우선순위가 예수고 하나님이면 그것부터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 사랑할 한 시간 없다 말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세속과 정복하는 거 요거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축복합니다.
1: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던 우리 삶의 흐름을 다시금 주님께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
0: 아멘이죠.
1: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바군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속게임을 합니다. 영과 육이 함께 있으니까 결정 지을 때 항상 주가 주님께로 기울어야 합니다.
1: 자,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우리 형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깊은 감동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향해서 우리 전파 선교에 기꺼이 동참하는 소중하고 거룩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 짧게 축복의 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극동방송을 섬기는 전파 선교사님들, 청취자들 모두를 주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품에 안으셨고 이미 관심 집중하고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 기왕에 믿는 분들 더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되 첫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첫사랑으로 주님과 짙은 관계 깊은 관계 뜨거운 관계 따스러운 관계 감미로운 관계 늘 유지하게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 삶의 현장에 더 많이 성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성 건강 그리고 물권도 삶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두에게 하늘 보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 막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막 다시금 열정이 솟아나고 깨어나는 것 같은데 이 거룩하고 뜨거운 마음을 이어서 목사님 이제 퀴즈의 시간입니다.
0: 예.
1: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오늘의 내용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좀 희망 퀴즈를 좀 출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희망 퀴즈요. 아주 쉬운 퀴즈인데요. 아,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꿈을 선포했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0: 또 최선다에서 종무됐는데 억울한 음명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 절대 죽음을 살아서 마침내 그가 정말 노예로 팔려갔고 상관 아내 강간 미수로
1: 보디발이죠?
0: 예, 보디발 아내 강간 미수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인생 끝나.

0: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
1: 그렇다면 그 인물이 누구인지 예. 방송가족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겠군요.
0: 예, 예. 남들 같으면 선번만번 좌절하고 일을 갈면서 원한에 미워서 형들 증오하면서
1: 하나님 원망하면서
0: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형들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참아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부잣집에 매도하도록 그 당시에 최선을 일부적으로 사랑받았는데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자가 됐고 그걸 보듬해 받고 그렇게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내 인생 끝이야 아닙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1: 자, 정말 그 인물이 누군지 맞춰주시면 되겠고 네. 그 인물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하듯 다른 사람들이 섬기면서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1: 자, 그 무엇보다 이 인물은 꿈을 아주 잘 꾸는 꿈하면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힌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 지금부터 네, 정답을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사님께서
0: 예.
1: 또 방송가족분들을 위해 선물을 챙겨주셨더라고요. 어떤 선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0: 예. 아, 사랑의 신의 물소리라고 제 자서전의 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는 책인데 제가 다섯 분에게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1: 다섯 분요?
0: 예예. 예.
1: 아이고. 네, 다섯 권이나 챙겨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섯 권이나 챙겨주실 예정인데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거기에 우리 목사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0: 예예. 예.
1: 네, 저자 친필 사인이 담겨있는 사랑의 신의 물소리.
0: 예예. 예.
1: 저자 이영환 목사님이십니다. 예.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뜨겁게 말씀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목사님께서 주신 이 선물 들고 제가 이제 방송사로 스튜디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 이 시대 한국교회의 희망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여전히 예수입니다.
1: 여전히 예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대선배, 아니 믿음의 큰형님, 한밭제일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영환 목사님과 뜨거운 교제. 아, 목사님, 저는 이제 형님, 우리 이영환 큰형님과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2: 아,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1: 네.
2: 좀 아쉽다,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우리 처음에 오프닝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믿음의 기초, 네. 신앙의 기초, 이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내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 여전히 예수다라는 게 참 네. 깊은 감명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희망은 여전히 예수고 과거에도 예수였고 앞으로도 예수일 것이다
2: 네.
1: 라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그 역사 맛보면서 나아가 보자고요.
2: 아멘.
1: 자, 희망 퀴즈 출제해 주셨습니다. 희망 퀴즈 오늘 성경인물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 구절로 대부분 퀴즈를 드렸는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성경 인물 퀴즈를 좀 출제해 주셨거든요.
2: 네.
1: 집사님께서 이 인물 약간 힌트 단서를 좀 주신다면 어떤 단서가 있을까요?
2: 아, 아버지는 야곱이다.
1: 그쵸. 아, 맞아요.
2: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다.
1: 맞아요.
2: 그렇지만 결국은 기도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네. 또 받아들였다.
1: 맞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들이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0: 상세기의 어떤 후반부를 장식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 또 힌트로 드려봅니다.
1: 네.
0: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오늘 그 인물 정답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이죠. 네, 다섯 분 추첨해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집사님 뒤편에 뭔가 약간 조명이 비춰가지고 좀 전시되어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책입니다. 책 다섯 분에게 선물 저희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르고 있는 찬양 박강성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랑의 드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드랑 월요일 1부 순서 희망찾기 프로젝트, 한국교회 희망찾기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바제일 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제 한국교회 희망이 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목사님께서 퀴즈를 주셨습니다. 이제 뭐 다양한 힌트를 주셨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 인물이 누군지 맞춰보는 그 퀴즈였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해보죠.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오늘 그 인물 누군지.
1: 네.
0: 두 글자잖아요.
1: 요셉이고요.
0: 요셉이죠, 요셉. 그렇습니다.
1: 책 제목도 궁금해서 제가 봤거든요. 네. 봤더니 사랑의 시냇물 소리예요.
0: 맞아요. 네.
1: 네, 정말 읽고 싶습니다.
0: 그 저자 친필 사인뿐 아니라 뒤에 네. 보면 이제 그 읽은 독자들의 간증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섯 권.
1: 네.
0: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네, 추첨을 해서 다섯 분 선정되신 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89번님 축하드립니다. 7889번님 그리고 몇 번이죠?
1: 0703번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세 분 더 있죠?
1: 네, 2176번님.
0: 네, 축하드리고요.
1: 9031번님.
0: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 네, 0675번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자, 9031번님께서 저는 요셉과 달라서 그렇게 지낼 수 없다고 고백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고 힘주셨던 건데

0: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봤었던 거죠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의 악함을 더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위기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고백해 주셨어요. 자, 0675번님도
1: 네, 요셉처럼 억울함을 이기고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사랑으로 품은 요셉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5364번님께서 네, 문자 주셨네요.
1: 네, 목사님 강건하세요. 목소리가 방송을 타서 너무 반갑고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씨앗을 뿌렸길래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서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네. 그런 문자들, 존경심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문자들을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제 한국교 희망찾기 프로젝트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이 시대에 아비와도 같은 마음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요 애들한테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또 선포해주라고 네. 네, 기억해 주시고요.
0: 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짧게 찬양 한 곡 나누고 와서요. 저희가 2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성전, 네, 성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기도문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튤립 한 개 가득한 또 씨앗 이미지도 네, 샵 9330번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조금 이따가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7월 11일 월요일 사랑했더란 묵상 노트. 말보다 강한 것이 표정이라고 한다. 한 방울의 눈물은 이별을 노래하는 한 편의 시보다 강렬하고 해맑은 아이의 미소는 평화를 다루는 수많은 논문보다 힘이 있다고 한다. 요즘 나는 특별한 관심거리가 생겼는데 그건 하나님의 표정이기다.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마다 독특한 표정을 지으셨다.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서로 논의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찼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놓아 사람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의 표정은 최상의 기쁨을 넘쳤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취했을 때 그분의 얼굴은 아픔으로 슬퍼하셨다.

범죄 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할 때는 밝았던 하나님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지셨다고 한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고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을 생각하며 오늘도 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고백을 한다. 오늘도 난 하나님의 표정을 기대해 본다. 나를 보고 활짝 웃고 있는 하나님의 표정 말이다.

0: 네, 사랑에 대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은영 집사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묵상을 나눠주셨어요. 이제 정말 그 종종 문자가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제 묵상 노트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정말 이제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방송 키워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1: 네,
0: 같아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성전입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성전, 네, 성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어떤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씨앗 이미지도 저희 준비했지 않습니까?
1: 네,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보내셔야 됩니다.
0: 네, 각각 보내셔야 된다는 네.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찬양을 하나 좀 준비해 봤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과 요나단 전태식 목사님께서 부른 사랑은이라는 찬양인데, 굉장히 이게 좀 독특하다라는 것은 이제 옛 정서가 물씬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여러분께 얼른 좀 전해드리고, 저희 또 인사말 정하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코너 얼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씨앗, 성전.
1: 네, 성전.
0: 씨앗. 네, 둘 다 준비한 선물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0: 한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축복의 말을 신청받습니다.
1: 여러분의 소중한 글로 다음 주 사랑 이번 주죠. 이번 주 사랑의 뜨라인을 장식해 주십시오.
0: 네, 뜨란 인사말 콘테스트.
1: 자, 이 시간은요.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의 뜨라인을 대표할 공식 인사말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0: 네, 매주 이 시간 저희가 제시어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제시어 단어를 또 넣어서 축복의 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최종 선정된 인사말은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방송 시작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소개가 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선물도 챙겨드릴 겁니다.
0: 네. 아,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또 심사해 주실 특별 심사위원께서 오늘 또 나와 계십니다. 청취자 대표분 모셨거든요. 짧게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1: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1: 누구십니까?
2: 반갑습니다. 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꿈꾸는 교회 김영미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들어오시기 전만 하더라도 네네. 이제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맞아요.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 네,
1: 누구보다 오래 전부터 방송을 해온 것처럼 스스로 박수도 치시면서
2: 네.
1: 자 대단하십니다. 자 우선은 이 시간 심사위원을 모시는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2: 네.
1: 그 기준은 바로 극동 방송을 향한 애정입니다.
2: 아, 그렇습니다.
1: 자 네. 그래서 우리 오신 간사님께 네. 제가 감히 또 네. 공식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네네.
1: 간사님, 나에게 극동방송이란, 이 극동방송을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좀 개인적 고백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 제가 약간의 간증을 담아 예? 한번 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교회도 갈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때가 있습니다.
1: 예.
2: 그때가 한 2008년부터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랬었어요. 근데
1: 네.
2: 극동방송은 저에게 그 시기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고 교회였고 빛이었습니다. 또 생명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방송이었어요. 제가 정말 날마다 살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가정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바보같이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께 엉뚱한 기도를 하면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여지없이 저는 93.3 극동방송을 틀고 그날 찬양과 목사님 설교와 또 여러 가지 극동방송 프로그램 안에서 또 특별히 또 중보기도 팀의 기도의 도움과 또 중보기도 팀에 보내주신 목사님 직접 신방 오시듯이 전화 주셔서 건면하시고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그때 제게 정말 생명을 나누어 주신 그런 귀한 방송이었고 또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주신 하나님의 손이었고 그리고 저에게 살아라고 살아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나의 유일한 친구였고 또 예수님의 위로 같은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1: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2: 꼭 그랬어요. 전 진짜.
1: 살아있으라.
2: 그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에 있었기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어떻게 네. 제 우리 박은영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애청자 검증이 된 것 같은
0: 네, 이렇게 또 네.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간증까지 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까요? 많은 분들에게 또 네네. 희망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네네네. 우리 또 김영미 간사님처럼

0: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인도해 주시라 믿습니다.
1: 아, 네.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정말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는 그 전파 선교 그 헌신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2: 아, 그리고 저도 그 시절에 어려웠지만 전파 선교사였습니다.
1: 정말 여러분.
2: 네. 네, 더 어려워서 사실은 이제 후원을 못 했었어요. 예. 근데 작년에 저희 또 말씀드려도 되나요? 시간이 괜찮으신지.
1: 아, 예, 괜찮습니다.
2: 저희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고 엄마는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제가 친정 갈 때마다 수없이 영접 기도를 드려도 저희 엄마는 이제 본인의 습관을 따라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이 엄마는 너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고 고집이 너무 세신 분이고 제가 고1 때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저희 엄마한테 엄청 구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작년에 쓰러지시고 그때 마침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 후원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하나님 엄마 생명 10년만 10년만 더 연장시켜주세요. 꼭 하나님 알고 살다가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했어요. 천국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구좌를 10년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0년치를 한 번에 헌금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또 봄봄봄 초대를 해주셨어요. 천안에. 천안 대전을 제가 놓쳐서 천안까지 갔거든요. 저희 딸 셋 중에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딸들이 스스로 결신해서 전파 선교사 후원하겠다고 작성하고 후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시죠? 근데 쓰러지셨던 더 감사한 것은 그 엄마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일어나지도 못하셨거든요. 지금은 앉아서 말씀도 하시고 스스로 숟가락 들어 식사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 정말 지난주였나요? 저희가 이제 그 다윗의 고백하면서 대가 없이 사실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2: 맞습니다.
1: 마음과 정성을 보시고 나서 그 은혜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이게 시작일 것이다.
2: 아멘.
1: 앞으로 더욱 더 많은
2: 너무 멋지신
1: 은혜와 축복이 넘칠
2: 큽니다.
1: 것이다라는. 하지만 오늘은 심사위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극동방송 애청자 특집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고.
2: 어머,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애청자 인증은 되셨어요. 그렇다면
2: 네,
1: 이제 빨리 이제 그 방송가족 분들께서 글짓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제시어를 좀 어떤 걸로 단어 좀 공개해 주시죠.
2: 그렇죠. 단어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었지만 생명.
1: 생명.
3: 아멘.
2: 극동방송은 저에게 생명입니다. 생명.
1: 나에게 생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방송가족분들께도 그런 생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인사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생각에만 그치지 마시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샵 9330번으로 생명을 넣으셔가지고요. 인사말 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우리 김영미 간사님께 여쭤봅니다. 아까 심사 기준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2: 아 그러면
1: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좀 감안해서 작성해 주시면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귀뜸을 해주시죠.
2: 네, 살짝 귀뜸을 드리자면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시는 분께 어떤 그런 분의 고백이 담긴 글을 제가 뽑는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
1: 내가 그랬던 것처럼
3: 어둠에서 그렇습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1: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전개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겨주셨고 자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이 반짝반짝이는 그런 문장 인사말들 보내주시기를 응원하면서 자 우리 엄마 최고 사랑합니다 엄마라고
3: 엄마?
1: 제가 봤을 때 따님이 지금 문자를 주신 것 같거든요. 제 한번 번호를 보실까요?
2: 아, 아닌 것 같은데.
1: 아, 아니라고 하십니다.
2: 네, 저희 딸은 아닌데.
1: 아, 딸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네요.
2: 아,
1: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는 생명입니다. 아, 오늘 키워드가 아니라
3: 제시어.
1: 제시어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넣어서 여러분 자유롭게 인사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고. 뭐 저는 항상 순위권 밖에 좀 안타깝게 선정되진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한결같이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71번님께서 또 바로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마수거리죠. 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내일도 내가 늘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아멘.
1: 라고 인사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생명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생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자, 앞서서 박은영 집사님의 이제 묵상 노트를 통해서 선곡된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와서요, 여러분의 문자 하나하나 소개하고 또 최종 3인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샵 9330번 글짓기 지금부터 참여해 주세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들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박은영 집사님과 장찬희 PD 함께하고 있고요. 자, 뜰한 인사말 콘테스트 진행되고 있습니다. 뜰한 인사말 콘테스트. 자, 오늘의 제시어가 생명입니다.
0: 네, 생명입니다.
1: 생명을 넣은 어떠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가급적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 인사할 때 맞아요. 소개하는 그런 문자니까 한 문장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매주 저희가 진행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저희가 사랑이들한 공식 인사말을 삼고 일주일 동안 계속 나눌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문장이 사랑이들한 그리고 사랑이들한을 통해서 대전과 충청 전역을 밝히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극적인 문자 참여 기다리겠고요. 자, 오늘 김영미 간사님, 대전 꿈꾸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영미 간사님 오늘 특별 심사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이제 우리 엄마 최고 사랑합니다라고 문자 주셨던 분의 정체가 밝혀졌어요. 네. 그 정체는 바로 우리 김영미 간사님의 딸이 아니라 우리 네. 박은영 집사님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0: 수업 봤다가 아마 네. 수업 듣다가 아마 지루했나 봐요.
1: 아,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이제. 자, 우리 엄마는 아리의 생명이야.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엄마는 나랑 오빠랑 아빠의 빛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천사의 속삭임 같아. 엄마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날 구원해주는 생명의 빛이야.
0: 지금 막 땀이 납니다.
2: 아,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1: 아, 네네.
2: 근데 그 단어를 내다니. 네.
1: 하지만
2: 너무 사랑스러운 따님이시네요.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 이제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순위에 들긴 어려울 것 같다는.
0: 아마 어버이날이 며칠 전이어서 효도의 아~ 의미로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자, 0337번님 네. 네, 참여해주셨네요.
0: 아, 오늘은 9년 암검진 결과 듣는 날입니다. 지난 1년 생명 갱신이 끝나는 날이자 시작되는 날임을 믿습니다.
1: 아, 아멘. 아멘. 네,
0: 계속 건강하시라 믿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셨고 또 살려주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 주실 것을 믿고 그걸 확인하는 날이 될 좀 있습니다.
0: 아멘. 아멘.
1: 자, 생명이 갱신되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셨는데 이것도 다소 좀 개인적이기 때문에 공식 인사말로 선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 당첨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6856번님 문자 소개해 주시죠.
0: 네, 생명의 호흡인 극동방송을 통해 찬양과 말씀을 먹고 마셔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1: 오늘 제 김영미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해 네.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 있어서 극동방송은 생명의 호흡이었다. 네, 그리고 산소 호흡기였다라는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와도 같다라는 이제 나도 저도 같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0724번님께서 20여 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던 남편이 딸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요. 지금은 교회의 권사로 직분을 잘 섬기고 또 기도하는 남편 또 아빠가 됐습니다. 참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0: 아멘.
1: 와, 정말 오늘은 김영미 간사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좀 포문을 열어주셔서 그런지 생명의 간증들이 넘쳐나네요.
0: 네, 아마 간사님의 또 간증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아, 감사하네요.
1: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따님께서, 우리 박은영 집사님 따님께서 대활약하고 계신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네. 추천드리고, 0419번님 문자.
0: 네, 요 정도 사이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1: 그쵸, 이 정도 네네. 길이가 적당하죠. 네.
0: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2: 아멘.
1: 네, 박수 보내드립니다.
2: 아멘, 진짜.
1: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0: 네.
1: 그 통로가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로 중에 또 하나가 극동방송이니까 극동방송 많이 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번호가 너무 멋져요. 5, 5, 5, 5.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0: 아, 이분께서도 또 삶을 고백하신 것 같은데요. 이혼 후에 고통 속에 살아가던 저를 죽기 직전에 만나주시고 살려주셔서 또 가정을 이뤄내시고 또 다른 나의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아이가 올해 7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야.
0: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555번님께서 또 삶을 고백하셨네요.
1: 야, 갑자기 미랄 찬양이 생각나네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와, 생명과 생명의 그 이어지는 이 선순환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자 2689번님이시네요.
0: 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받은 자녀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능력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남은 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또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2689번님입니다.
1: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김영미 간사님 덕분에 오늘 네. 인사말이 아니라 간증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2: 네.
1: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 우리 간사님께서 너무 풍성하게 또 은혜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것 같네요.
0: 네.
1: 자, 6896번님 문자 주셨네요.
0: 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생명력 있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1: 이야, 생명의 네. 생명이네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생명력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갑시다. 6199번님 문자 소개해 주시죠.
0: 네, 생명 주신 주님으로 오늘도 기쁜 하루입니다. 늘 기쁨 넘치는 방송에 감사합니다.
1: 야, 너무 멋진데요. 네. 생명 주신 주님으로 오늘도 기쁜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사랑이더란.

0: 이렇게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분도 좋으신 것 같아요. 2689번님, 네? 생명은 주께 있으니 이 생명 다 바쳐 주의 길을 갑니다.
0: 아멘. 네. 찬양 가사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우리 김영미 간사님 어떻게 지금 뭐 좀 마음에 좀 결정이 다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습니까?
2: 바뀌고 있습니다.
0: 아,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아, 지금 굉장히 고충을 토로해 주셨어요. 자, 2689번님 문자에 이어서 7474번님께서 참여해 주셨네요.
1: 네, 생명을 받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0: 야, 아멘. 생명을 받은 와.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야, 이거 진짜 멋지네요. 야,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후반부에 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의 문자가 인사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샵 9330번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신 그 문장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0675번님.
1: 네, 귀하고 귀한 극동방송.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방송.
0: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이제 뭐 특별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그 선정해 주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극동방송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뭔가 복음의 본질적인 메시지들을 혹은 이제 그 키워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선정 확률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1: 네. 지난주는 최고의 사랑이 제시어였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그 열매가 바로 당신입니다. 맞아요. 네.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0: 네, 서로서로를 축복하고 또 세울 수 있는 이야기면 더 좋겠다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363번님께서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빛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기적을 누립시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것도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네요.
1: 네.
0: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빛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기적을 누립시다.
2: 아멘.
0: 조금 긴 것 같긴 합니다.
1: 예, 3183번님 표대 네.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0: 아,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도 생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1: 네.
0: 예, 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3352번님
1: 네, 나의 어둠의 빛으로 오신 분 그 생명의 손길이 당신께도 온전한 구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우리 옆에서 우리 김 간사님께서 계속 아멘 아멘 공감하고 그만큼 사실 순위가 계속 좀 바뀌고 최종 네. 3인이 좀 계속 변경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계속 지금 계속 뭔가 멤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1: 동그라미 쳤다 지웠다 동그라미 쳤다 지웠다 이러고 계십니다.
0: 9611번님 영혼의 재세동기 사랑의 뜻 아닙니다. 자, 영혼의 산소호흡기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 영혼의 그 뭐라고 하죠? 인공호흡 뭐 이라든지 그런 의미에서 남겨주신 것 같아요.
1: 네, 8861번님이 힘이 되시고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0: 이야, 정말 족같은 문장들이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우선은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께서 지금까지 중에서 3개 인사말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선물 받을 3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이 선정됐을까요? 일단 3분 추려 주시죠.
2: 자. 네, 너무 어렵습니다.
0: 자. 자, 굉장히 고충을 토로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번호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몇 번째일까요? 네.
2: 네.
0: 세 분이니까, 네.
2: 네. 333번째 분.
0: 333번째 참여하신 네. 분이시죠?
1: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거.
0: 이거
2: 죄송해요. 잘못 네? 봤어요.
0: 이건가요? 혹시?
2: 0419번님.
0: 0419번님. 여기 있네요.
1: 네. 아,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0: 야, 너무 좋네요. 네.
2: 그리고
0: 유력한 후보였었죠. 사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였고요. 자, 우리 김영미 간사님 두 번째 선물 당첨. 자, 말씀해 주시죠.
2: 네. 342번째 보내신
0: 야, 아, 이거
1: 생명주신 주님으로 오늘도 기쁜 하루입니다.
0: 6199번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당첨되셨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 분 선정해 주시죠.
2: 아, 너무 마음에 드는 문자였거든요.
0: 네.
2: 344번째 보내신 분.
0: 자, 여긴
1: 생명을 전하는

0: 하는 자로.
1: 7474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세 분 선정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인사말 후보죠.
0: 네. 이 세 분 중에 이제 하나를 네. 뽑는 거죠.
1: 맞습니다. 드란 인사말 콘테스트. 이번 한 주 이 사랑의 드란을 반짝반짝 빛나게 할 사랑의 드란의 포문을 열 그 인사말. 과연 이 세 분 중에 어떤 인사말이 됐을지 김영미 간사님 공개해 주시죠.
2: 저는
1: 자
2: 300
1: 40
2: 4번.
1: 자, 7474번님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0: 생명을 받은 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1: 자, 생명을 받은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이거 너무 사실 의미가 좋잖아요.
2: 네, 너무 좋습니다.
1: 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간사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2: 네, 저도 사실 극도맛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정말 지켜낼 수 있었고 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주님의 내민 손이 고통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간사로 저희 교회는 아동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교회였고 네. 어른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 제가 시작으로 지금 세 분의 어른 성도님이 오셔서 양육하고 있고 또 생명을 전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1: 자, 정말 그러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또 낳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넘쳐나길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김영미 간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2: 저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네? 오늘따라 신호가 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 빨리요. 이러다가 제가 엉뚱한 길로 또 들어서기도 하고 했지만 네. 자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똑바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극동 방송에 늦지 않게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 정말 극동방송 애청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전 꿈꾸는 교회 김영미 간사님 정말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고요. 생명을 받은 자에서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을 전한 자로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생명들 살리고 구원하고 일으키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사님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릴까요?
0: 네, 오늘도 정말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만나서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1: 자, 오늘 키워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샵 9330번으로 또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또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씨앗 생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의 드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오늘도 저의 파트너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1: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 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 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러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마을에서 아름다운 꽃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다 설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에게도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없이 아무개 누구 이렇게 3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을 계속 소개하고 또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그들도 당신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떤 때는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집사감도 장로감도 아닌데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목사가 돼도 충분할 만큼 영성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이 평생토록 집사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목사님이 목회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교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그런

0: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1: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 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 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 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 타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보내신 사연들은 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사연을 고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임을 감사하며 기도한 것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하늘정원교회 섬기시는 김효성 목사님 귀한 말씀과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많은 아픈 기도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1: 이게 이 시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네. 하나님의 어떤 기쁨의 마음들 또한 공급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좀 경험되어지는 시간이었고요. 특별히 기도의 능력이 가장 크잖아요.
0: 아멘.
1: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저도 오히려 위로와 용기를 얻고 그리고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청취자들에게 또 중보기도 동역자들에게 힘 있는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중보의 기도들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함께 청취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여러분 오후 내내도 이 귀한 말씀 의지하면서 평안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정원교회 김효성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공하는 자녀를 꿈꾼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마가복음 10장 만나볼 겁니다. 그날도 예수님의 주변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사람들,

환자를 데리고 온 가족들, 또 예수님에게 시비와 논쟁을 걸려고 찾아온 바리새인들, 이렇게 저마다 각자의 사연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겁고 복잡한 공기 속에서 한 무리가 저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들의 엄마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아이를 꼭 품에 안은 채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어떤 여인은 이제 걸을 수 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인도 있었고, 아예 가슴에 등에다 아이를 포개 업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여인도 있어요. 대개 아이들 나이가 0살에서 4살 정도쯤 되는 아이들을 모든 엄마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엄마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이 손을 얹어 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록에 보면 이 당시 유대 사회는 위대한 랍비에게 내 아이들이 가서 안수와 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 귀한 일로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엄마들은 예수님께서 내 아이에게 안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저 앞에 얼마 안 된 곳에 보이는데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앞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이 여인들의 걸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막아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이 엄마들을 꾸짖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엄마들의 걸음을 불쾌한 표정과 말로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막았었을까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율법을 가리킨다고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아직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율법 정도는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사람들이 와서 듣고 실천하는 거지 아이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효율성 있게 성인들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벅적벅적 거리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때로 타인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른 자기만의 편협된 생각이 불편한 행동과 말을 만들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스승님을 보호하고 스승님을 잘 돕는 참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엄마들은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고 제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들을 가로막고 실랑이가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이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자마자 오늘 성경에 이런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노하시어라는 이 단어. 이 말은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꾸짖는 강도가 너무너무 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실 때라든지 또 뭐 귀신을 내쫓을 때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그때 어떤 상황에서 느꼈던 분노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분노를 예수님께서 표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너무 강하게 혼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 뒷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이라고 연약하고 못 알아듣고 효율성이 없는 존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도 지금 이 아이들처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의지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혼내신 거예요. 그리고 혼낸 뒤에 예수님 곧바로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또 품에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길을 나서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아주 멋있게 차려입은 젊은 청년이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청년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다 깜짝 놀래요. 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을 소개하기를 관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지역사회에 유명하고 아주 고위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소개하기를 우선 돈이 많고 부자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성실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기로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얼마나 간절했는지 예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진심을 인정하시고 하나하나 계명들을 짚어주기 시작해요. 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남의 것을 뺏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들 잘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잘 지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 그 율법은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무슨 허세를 부리거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느냐, 이걸 알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 대답 속에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진심을 알고 흐뭇해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던지시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에게 소중한 물질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당당했던 청년의 얼굴이 아니라 그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슬픈 얼굴로 이 청년이 돌아서더라. 다시 말하면 그가 질문했던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시작했다면 그 청년은 스스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그토록 간절했던 그 질문에서 이 청년을 돌아서게 만들었느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던진 네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이 이야기에 이 청년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이걸 내려놓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인 것처럼 현대인들은 저마다 이걸 내려놓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우리만의 물질이 다 있죠. 어떤 분에게는 그게 통장의 잔고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에서의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내 자녀의 미래와 성공의 앞날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네가 가지고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은 그것을 내려놓아라. 전적으로 다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 앞에 우리는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서 여전히 고민합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꽉 쥐고 통제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거죠. 심지어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불안의 통제권을 고스란히 들이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하셔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그 아이의 학업, 스케줄, 진로, 심지어 작은 교우들의 관계 하나까지도 부모인 내가 꽉 쥐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자녀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내가 꽉 쥐고 통제해야만 성공할까?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내놓는 이론 가운데 역효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통제하고 힘을 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예를 들면 나 오늘 밤 기필코 자야 해. 이렇게 힘을 주면 잠을 못 잡니다. 오히려 에이 안 자도 그만이야. 이렇게 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잠이 잘 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가라앉고 오히려 내 몸을 물에다가 맡길 때 비로소 몸이 뜨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쥐겠다라고 하는 통제권을 내려놓는데 오히려 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는 이거 놓으면 불안하지요. 이 손 놓으면 빠질 것 같고 이거 놓으면 내가 끝일 것 같고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우리의 손을 비웠더니 그 빈 손에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해서 놀 수 없었던 것을 결단하고 내려놓았더니 그곳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케냐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찰스 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6살 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사연은 너무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던 가족들이 어느 날 이 찰스를 그냥 버리고 이사를 간 거예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애완견 키우다가 귀찮으니까 어디다 내다 버리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이 아이를 6살짜리 아이를 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버림받은 6살짜리 찰스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처절하게 생존합니다.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던 찰스가 16살 되었을 때 어떤 누군가의 초청으로 40km를 걸어서 한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삶을 포기했던 그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그때부터 그는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가 배운 것도 없고 조건이 없으니까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푼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날 중고차 하나를 사서 운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케냐 최대의 운수 기업과 부동산 기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성공한 찰스가 백만장자가 되어서 어느 날 차를 타고 수도인 나이로비 뒷골목을 가는데 그 더러운 길거리 아이들이 동냥을 하기 위해서 그의 고급 세단 벤츠로 아이들이 구걸하러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찰스가 본능적으로 창문을 확 닫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정죄합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왔고 내 힘으로 성공했어. 너희들도 나처럼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혼자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 아이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찰스, 내가 너를 쓰레기 더미에서 살려주지 않았느냐? 왜 살려주었겠느냐? 네가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찰스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통곡하고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내려놓으면 다시 그 옛날에 거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찰스의 마음속에 내가 다 책임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못하고 순종하기로 한 찰스가 어느 날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자기 아내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겠다. 아내가 반발하고 자식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찰스는

0: 밀어붙입니다. 1989년 그의 거대한 회사를 스스로 매각한 뒤 냄새나는 그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우선 자기가 살고 있는 대저택으로 데려옵니다. 날마다 그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복음을 가르치고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줬는데 찰스의 집이 망했을까요? 아내가 반발하고 자식들이 반발했으니 가족들이 이 찰스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퍼주고 계속 나눠주고 오히려 반발했던 아내와 자녀들이 그의 진심을 알게 되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찰스의 진심과 소문이 알려지니까 여기저기서 돕겠다는 후원들이 많아지면서 그는 아예 재단을 세워요. 지금까지 케냐에서 이 찰스가 세운 고아원 재단에 2만 4천 명의 아이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만 4천 명 가운데 케냐의 미래를 책임질 의사, 판사, 엔지니어, 이 케냐를 바꿀 수 있는 인재들이 이 안에서 계속해서 배출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찰스의 자녀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이것을 이어받아서 아프리카 최대의 고아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죠? 그 불안을 오히려 떨쳐내는 방법은 더 꽉 쥐는 게 아니라 쥐고 있던 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맡기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복사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불안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힘들 때마다 자신들이 찍어놓은 부모의 사진을 보며 위기의 순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 재료로 반죽을 준비해도 그것을 담는 빵 틀 자체가 찌그러져 있으면 절대로 온전한 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삶의 틀이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펴져 있어야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영혼과 삶이 구김없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라는 틀이 어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데 나를 통해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불안한 상황이 오지요. 이거 놓으면 안 될 것처럼 위기의 상황이 오죠. 그때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불안을 드러내지 말고 그 불안의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뒷모습을 사진 찍어둔 내 자녀들이 나처럼 그렇게 살게 되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의 기도처럼 진짜 이 세상을 성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응답되어 열매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은 세상의 지혜로 결코 알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판단과 생각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갈 힘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선택과 걸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두려워 말라 이기선이 지휘한 성남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메이저 쾌혈번호 542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E 메이저 작품 번호 542번의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가곡 시인의 사랑 가운데 준비했는데요. 이 가곡은 슈만이 하인리히 하인의 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예술 가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베르트가 예술 가곡의 분야를 통해 낭만주의 시대에 문을 열었다면 그 예술 가곡의 분야를 이어받은 작곡가가 바로 슈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이었던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에 슈만이 그 시어를 상징적으로 음악화하고 감수성 있는 그 청년 시인의 모습을 떠오르며 이 작품을 작곡했죠.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온통 꽃봉오리 같고 내 마음도 노래하는 새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이네의 시를 상징화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슈만의 예술가곡 시인의 사랑 가운데 세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1번 아름다운 5월에, 그리고 3번 장미에게, 백합에게, 비둘기에게, 그리고 4번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이 세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테너 프리치 분들리히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만의 시인의 사랑 예술가곡 모음곡 가운데 세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그리고 장미에게, 백합에게, 비둘기에게, 그리고 세 번째 곡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볼 때, 테너 프리츠 분들리히의 음성,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 작품은 차이콥스키의 스트링 콰르텟 1번의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악장입니다. 이 악장 자체가 아름답고 또 슬라브적인 느낌과 또 그로 인한 대중성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라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악장의 노랫말을 제목으로 따와서 여러 연주자들이 편곡해서 독립적인 작품으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이 되었죠. 오늘 이 작품은 첼로 버전으로 편곡된 작품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미샤 마인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존 루터의 레퀴엠 가운데 죽게 찬양 준비했습니다.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최근 국내 한 보도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 얘기였어요.
1: 네.
0: 러시아가 이 포로들의 송환을 수차례나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1: 네네.
0: 이 두 포로는 한국행 우리나라로 오기를 희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1: 사실 현재 중동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잊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전쟁이 수천 명의 북한군들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는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이 생포된 북한군 포로병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요. 민간 차원에서 이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데
0: 네.
1: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잊어가고 있죠.
0: 사실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오게 하기에는 부담이 좀 크다고 해요.
1: 네.
0: 뭐 국제법이나 전쟁포로 교환 체계 등에 얽혀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 데려오겠다라는 의사는 표시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동의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1: 민간 차원에서 이럴 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송환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국내외로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산국교회가 북한군의 포로, 탈북민의 인권, 북한 억류 선교사, 또 납북 피해자 같은 문제에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서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0: 아멘. 오늘도 이렇게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OABDAY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지금 방송을 어디서 무엇 하며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나무엔의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의 첫 찬송이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했는데요. 사실 이 북한군 뭐 포로 문제도 그렇고 납북자 문제 더 나아가서 이 남북의 복음 통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너무나 부족하고 없습니다.

0: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성도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문제들이 아름답게도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출석 인사 받아보고 있죠.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주신 분 계시고
0: 네.
1: 북한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첵합니다 4489님도
0: 네.
1: 인사 나눠주셨어요.
0: 북한군 포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리고 남북통일 이뤄주옵소서 북한의 김씨 정권 무너지게 하옵소서 0688님도 문자 주셨고 자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8384님 서울 송파에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1: 그리고 저 북한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북녘당의 주민분들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의정부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0: 네.
1: 저희가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 또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의 한 줄 또 의정부 지역 남겨주신 6241님께 드리고요 새싹회원 7596님께도 드리고 싶어요
0: 네
1: OAP데이 출첵합니다. 청주 어머니 댁에서 듣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기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들어달라고 전해주세요.
0: 아이고.
1: 그리고 교회 꼭 출석해달라고 전해주세요.
0: 네.
1: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어머니! 청주에서 지금 듣고 계신 어머니! 전기세 많이 안 나와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우리 자녀분이 아마 이렇게 좀 용돈도
0: 나도 그럼요. 지원해줄 텐데. 자,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그 기쁨도 어머니!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녘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갖고 기대해 주시고요. OAP데이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오늘도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이 찬양의 한 소절을 나누면서 이 찬양의 은혜를 직접 고백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 어플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손태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 극동문화에서 신년음악회 때 했던 실황인데요. 영어로 찬송 함께 은혜 나눈 후에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매일매일 한 뼘 차이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1: 네.
0: 오늘 서울은 조금 흐릿흐릿합니다.
1: 빗방울이
0: 좀 떨어지는
1: 네,
0: 것 같죠?
1: 네, 맞아요.
0: 네. 근데 여러분의 마음도 흐릿흐릿하면 안 되겠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자, 이 시간 함께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그 마음의 거리도 한 뼘 좁혀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들어야죠.
1: 네, 북한에서 온 우리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북한어 표현이 하나가 나오니까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0: 네.
1: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나눠주시면 되는데 한 뼘 한 뼘 그 마음의 거리도 좁혀가고요. 정답 맞추시고 선물도 하나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0: 오늘은 이거 없는 사람이 없고 이것 때문에 고민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때르미는 문화가 있는데 힌트 많이 드렸어요. 자, 정답 보내 준비하시고요. 하나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3: 여보, 이따 집에 올 때 세안제 좀 새로 사다 줘요.
4: 자기야, 지난번에 사다 준 거 있잖아. 벌써 다 썼어?
3: 아니, 그게 요즘 비늘살이 많아졌는지 화장이 잘 안 받지 뭐예요. 그러고 보니 많이 건조한가 봐요. 몸에도 비늘살이 많아지고.
4: 비늘살? 자기 뭐 이너야? 그런 게 자기한테 왜 있어?
3: 아니, 비늘살을 모릅니까? 여보 머리만 털어도 비늘살이 우두두 떨어지겠어요.
4: 그만. 알겠어. 아, 그러니까 물 많이 마시고 좀 촉촉하게 있으라니까 자기야.
3: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래요. 날이 너무 건조하니까 그렇지. 아무튼 이따가 비늘살 잘 벗겨지는 세안제로 사다 주시라요.
4: 알겠어요. 누구 명인데 제일 좋은 걸로 사오겠습니다.
3: 잘 봐야 돼요. 비늘살 제거 요렇게 알겠지요?

0: 파장이 잘 안 먹는데요. 비닐살 그래서 제거해야 된대요.
1: 맞아요.
0: 자, 저는 뭐 많이 안 해봤지만 여성분은 진짜인가요? 그렇죠? 얼굴에?
1: 그쵸, 그쵸. 특히나 언제일까요? 그 겨울마다. 여름보다는 겨울마다
0: 얼굴에 이거를 그쵸?
1: 비닐살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네. 잘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0: 자, 두피에 이것도 그렇고 몸에 비늘살도 여러분 잘 이제 없애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랬잖아요. 우리 그 이태리 타월 이런 걸로

0: 슥 뻑뻑뻑 이렇게 우수수 이게 뭐 지우개인지 뭔지. 자, 비늘살입니다. 비늘살 북한어 표현인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1: 각질.
0: 각질이다. 2번
1: 상처 딱지.
0: 상처 딱지이다. 1번 각질, 2번 상처 딱지. 자, 비늘살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쵸? 뭐, 스크럽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1: 그쵸. 요 스크럽, 요거 전용 얼굴 스크럽도 팔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게 저는 딱 무슨 문자를 보신 거죠?
0: 파리로우님. 비듬 같을 때 같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런 종류예요. 자, 그 중에서 정답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위생적이진 않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1: 아 근데 또 이런 문제 중에서도 네. 7641님은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서로 목욕탕 함께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시면서 이게 목욕탕에서 요 비늘살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그럼요. 뭐 세신사분들도 있고 네. 그게도 그런데 어쨌든 이게 뭐 사람마다 달라요. 피부 건조증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각질을 많이 제거하면 저 비늘살을 제거하면 좀 힘드실 거고
1: 빨개져요.
0: 네. 뭐 건강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있고
1: 네.
0: 자,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예로부터 또 좋은 날이나 명절 전이나 이럴 때는 꼭 몸을 그냥 불려서 비늘살을 예. 저도 이렇게 등짝 맞아가면서 했던.
1: 아이, 9091님이 식사하면서 방송 듣는데 정말 감사하네요.
0: 감사하죠?
1: 하셨어요.
0: 예. 송구합니다만 어쨌든 문제는 문제고. 자, 보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늘살 북한어 표현이고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1번.
1: 각질.
0: 각질. 2번.
1: 상처 딱지.
0: 상처 딱지.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양강도에서 온 한운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면서 제일 즐겨 부르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을 입니다.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 죄를 사하고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원히 따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려 이 땅에 내려오시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주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몸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과 고난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하나님이 충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지척인 북한 땅에도 울려 퍼져 모두가 다 주님이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이 죄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머리를 씻겨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백성이 된 영광을 안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이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하고 성실한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한 소절. 이 찬양과 함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을 따르며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자매님의 선곡인 예수 사랑하심은 전심어린 찬송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안산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올려드린 오늘의 선곡인 예수 사랑하심은 갈 길을 모르는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매님은 오늘도 중국 땅에서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이 찬양의 북녘 땅에도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양강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불렀던 노래들을 한 문장에 담을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처럼 여덟 글자를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사랑이라. 이제 거기에 곡을 붙인 건데 되게 쉬워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자,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오, 예습해 오신 분들 같아. 이것만 알면 이 노래 반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수 사랑하심 은혜에 이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이라 찬양인데요. 북에서 또 북한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녘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북한의 영혼들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계속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오해피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6분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함께합자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비늘살. 비늘살이 무슨 뜻일지 네. 1번 각질, 2번 상처 딱지 가운데 정답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지금 오답도 간혹 가다가 있고요. 어떻게?
0: 아니, 네. 저희가 이제 아까 힌트처럼 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비듬 아니냐. 아,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좀 너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예. 보기 있는 것 중에서만 골라주시면
1: 아니,
0: 되겠습니다.
1: 치킨집 하시는 분도 맞춰주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재고 했습니다. 치킨집 하는데 작업하면서 방송 들으면 일이 지루하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예, 위생에 아이고. 철저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여성분들이 많이 또 호응해 주셨는데 어쩐지 화장이 떴더라고요. 오늘 제거할 날인가 봐요 하신 분들 계셨어요.
1: 맞아요.
0: 자, 비늘살입니다. 북한어 표현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1번
1: 각질,
0: 2번
1: 상처 딱지.
0: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실 때 여러분 지역 꼭 적어주세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파주 헤이리 커피 1970에서 신선함을 담은 맞춤 커피 원두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 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
1: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0: 곰채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
1: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목욕탕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비는 살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정답은요?
1: 정답은 1번 각질입니다.
0: 각질입니다. 각질. 각질 제거들 여러분 많이 하세요? 아까 어떤 분 보니까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네. 얇은 돌로 손을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 옛날에 이런 타월 이런 게 없을 땐 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그분이 0767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불려가지고 피가 나도록 문지르신 분도 이렇게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될 텐데.
0: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요. 보내주신 문자 보면 요즘에 이게 맞네요. 06882. 꼭 제거하십시오. 네.
1: 뜰 수도 있어요.
0: 네.
1: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말의 차이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1: 하셨던 0837님도 각질 외치시면서
0: 네.
1: 우리 두 피디님도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참여해 주신 6548님도 네, 정답 남겨주셨고 만보 걷기 운동하고 있는데 저

0: 집에 가면 이게 발에 생겼겠는데요? 5797님. 방송 덕분에 걷는 게 힘이 차다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더 힘차게 걸으시기 바랍니다.
1: 5797님이시죠? 네. 제가 이 번호를 잘 기억해놓고요. 그리고 저도 각질이 심하게 생겨서 샤워 후에 로션을 듬뿍듬뿍 바르고 계시다고.
0: 아, 그럼요.
1: 0231님. 네. 아, 요거를 각질이 생기기 전에도 저희가 사실 그렇게 발라야 되는데. 네. 좀 귀찮긴 하죠. 귀찮아요.
0: 그리고 예뻐지려면. 자신있게 빛나는 피부를. 오늘 또 저희 상사님께 저 얼굴 보자마자 왜 이렇게 탔냐고. 예. 저도 한번 각질 제거를 해야 되겠다.
1: 각질 제거 한번 해주나요?
0: 저는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땡가. 자, 8307님. 퀴즈 너무 재밌어요. 어릴 적 엄마 따라 주일 새벽에 목욕탕 가서 때밀고 바나나 우유 얻어먹고 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하셨어요.
1: 추억 속에 얘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들 가운데 제가 선물도 선정해야겠죠.
0: 그렇습니다.
1: 이분도 어릴 때 엄마랑 명절에 꼭 같이 다니셨대요. 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던 4973님도 드리고요. 5797님, 0837님.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 주간도 신실한 우리 주님과 동행 함께. 네.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1번 보내주심 5306님도 드리고요.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가요 안산에서 참여하셨는데 37128님 오늘 오답이시지만 소개해드렸어요. 내일 그래도 또 오셔야 돼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목포에 또 영혼들 만나러 가야 돼서.
1: 네.
0: 지연씨가 혼자 여러분 찾아뵙지만 꼭 찾아와 주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OFP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출애굽기 이집트를 떠난 뒤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온 무리가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고기 요리와 빵이 잔뜩 있는데 말입니다. 당신들이 우리 이스라엘 온 무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겨 죽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그들이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여섯째 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양의 두 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빵을 주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불평한 것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했다.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지시를 내릴 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라. 해가 질 때는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고 동이 틀 무렵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을 덮었고 아침에는 온 진에 이슬이 맺혔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의 지면에 마치 땅 위에 맺힌 서리처럼 가는 것이 널려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서로 만후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먹을 만큼 한 사람에 2리터씩 거두어드려라. 각자 자기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어드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 거두어드리기 시작했다. 더러는 조금 많게, 더러는 조금 적게 거두어드렸다. 그러나 거두어드린 것의 양을 달아보니 조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조금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드린 것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몇몇 사람이 거둔 것 가운데 일부를 아침까지 따로 남겨두었다. 그러자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두 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어제 한 교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서 참 신기한 장면들을 봤어요. 예배 전후에 또 예배 때도 성도님들께서 다 웃고 계신 거예요. 뭐 물론 인사할 때만 잠깐 웃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도 웃고 계단에서도 웃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웃어요. 그래서 처음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밝지? 혹시 다들 걱정이 없으신 건가? 그래서 한 성도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참 밝아요. 원래 이렇게 다 웃는 편인가요? 뭐 그랬더니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원래 다 그렇지 않나요? 야, 이 말이 저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살면 그 어떤 환경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죠. 저 역시도 뭐 월요일을 앞두고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뭐 경제적인 걱정

걱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웃을 수 있는 이유. 그거는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 보면 기쁨은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를 보내고 계신데요.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웃지 못하는 그 오후를 맞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건네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 웃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아, 하나님이 아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으로 많이 알고 계신 러브라는 팀이었고요. 러브의 오늘 첫 곡은 활짝 웃어요 듣고 왔습니다. 2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2시의 기쁨이고요. 좀 전에 들었던 찬양도 그렇지만 이 활짝 웃게 되면 그 기쁨이 자동으로 나에게도 솟아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어요? 저도 어제 지역의 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다 웃어요. 뭐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온 줄 알고 찾아와서 인사하시는 분들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다 웃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 그러시더라고요. 다 웃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당연한 건 맞는데 뭐 제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긴 어렵더라고요. 당연한 건데 저도 어제 주일 예배 이후에 뭐 그리 걱정이 많은지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지냈는데 우리 웃고 삽시다. 네, 웃어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시작하면서 월요일인데 아이고 또 웃지 못하는 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웃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정의 달인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 아침 시작하면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웃지 못했던 분들 위해서 제가 아이를 위한 책을 좀 준비해봤어요. 신간이고요. 용기를 위한 90일 어린이 큐티. 이 책을 지금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 이름 보내주세요. 아이 이름 보내주시면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우리 아이 학교 보내면서 오늘도 짜증으로 시작을 했다거나 웃지 못하고 심하면 등짝 스매시를 날려실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은 오늘 우리 아이를 바라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에게 이 90일 어린이 큐티를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부모가 큐티를 해야 되는 건데 아이한테 네, 아무튼 뭐 자,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이 책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용기를 위한 90일 어린이 큐티라는 책입니다. 자, 아이 가정의 달에 이런저런 선물 좀 많이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선물 시작하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무려 국립 출신에 얘기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잠시 후에 함께 하시는 찬양사역자 박성훈 자매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또 은혜롭게 같이 불러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 우물정 9330번으로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오심 장문 배우관이고요. 자, 오늘도 춘천에서 제일 먼저 오셨어요. 5126번 쓰시는 성도님께서 복된 주일 보내셨어요. 기쁨과 은혜 더 받을 수 있는 2시의 기쁨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날까지 날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신다. 그 믿음이 생기니까 어려운 삶 또 슬픈 고민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일부러 입꼬리 또 한번 올려본다고. 그러니까 이 웃음은요 먼저 내가 자의적으로 했을 때 그 또 기분 좋아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1595번님 성도님께서도 저도 피리는 복된 멘트에 처져있던 입꼬리 활짝 올렸다고. 그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인상 쓸 일 많죠. 생각하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웃으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문자 한 통 한 통에 제 입꼬리도 올라갑니다. 방송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문자 한 통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이고요. 아이를 위한 어린이 큐티 집을 아이들의 이름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찬양 듣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청을 하시면 신청곡 불러드리는 그 시간이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우리 집이 즐거울까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즐겁겠죠. 이어지는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0: 네, 2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기쁨 함께, 은혜 듣기 2시 기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뉴스를 하나 좀 찾아봤는데, 북한의 양강도에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식량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세 끼. 그렇죠.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한다고 두 끼는 한 끼를 드시는 분도 있지만, 먹을 게 없어서 못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보니까요, 이 부족한 분배량과 현금 미지급, 또 쌀값은 폭등을 해가지고요, 하루 한 끼로 버티는 농장원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 북한의 양강도 해산시 한 농장의 경우에 농장원 세대의 절반 이상이 하루 한 끼만 겨우 해결할 정도, 그러니까 한 끼도 풍족하게 먹는 게 아니라 겨우 해결할 정도로 식량 사정이 열악하다고 해요. 지난해 현금 분배가 1인당 3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뭐 실상은 금액만 적힌 빈 봉투만 전,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으로는 30만 원 책정한다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빈 봉투인 거예요. 그리고 외상값제하고 생필품 마련 위해서 일부 팔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쌀 1kg 가격이 작년 4월에 9,700원, 북한 돈으로 북한 9,700원이었는데 현재는요, 3배가 넘었어요. 3만 원을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1년 만에 쌀값이 3배 이상 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안 좋은 게, 농장원들이 대체 생계수단을 찾거나 부업활동에 나설 길마저 막히고 있다고 해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서 농장 출근을 거르면 공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가을 분배량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농장원들은 산나물을 채취하러 갈 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현재 북한의 상황이에요. 야, 생각보다 더 심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곳도 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래저래 자영업들도 그렇고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북한은 더 심각해요. 한 끼만 겨우 해결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지척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은, 그렇죠, 땅 위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숨죽여서 예배를 하고, 숨죽여서 찬양을 하고, 숨죽여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걸 수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은 가로로 된 나무를, 또한 다른 사람은 세로로 된 나무를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서로 어렵게 만났을 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오늘 이 월요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벌써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5월 17일 기억하시죠? 극동포럼. 지난주도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죠.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2시에 청주 신흥교회에서 이 극동포럼을 하는데요. 탈북민 김영수 대표가 와서 실제로 북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 얘기들을 전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실 분들은 그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좋은가 하면 우물정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북한을 갈 수도 없고, 북한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이 포럼에 오셔서 그 현실을 들어주시는 일이에요. 자, 지금 뭐라고 주셔야 되죠? 맞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포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그렇게 포럼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북한의 그 현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 보내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선물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시점 통해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자, 0042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맞아요, 이렇게 포럼 문자 주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포럼 자리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겠죠. 빨리 신청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포럼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 그 연락을 기다리면서 또 저희가 즐거운 찬양도 한번 해봐야죠. 네, 이 시간에 찬양사역자 박상은 씨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박상은입니다.
0: 아, 참. 또 잘 지내셨죠?
1: 네.
0: 아, 성은 씨 보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늘.
1: 아유, 감사합니다.
0: 늘 우쌍. 그렇죠. 그런 얘기 평소에 많이 들으시죠?
1: 감사하게도 네.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0: 아니, 뭐, 성은 씨도 역시 뭐, 집에 우환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네, 또 애나 애도 또 그렇죠, 둘이나 그렇죠. 키우고 예.
1: 또 아프고 막
0: 그렇죠 애들이, 아프고
1: 어제 토하고
0: 그런데도 네.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1: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그렇죠. 때문이죠.
0: 아 근데 성우 씨 보면 정말 그게 느껴져요. 그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자 여러분 주님만 붙들고 살면 저렇게 늘 웃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하시면 좋겠고 오늘 글 시작하면서 자녀 이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 한 분 골라주시면 이 책 드리기로 했잖아요. 아. 네, 저 뭐 여러분이 주셨는데 항상 어려운 거는 제가 안 하고 게스트들에게 부탁하는 편입니다.
1: 네. 제가 진짜 다 드리고 싶지만 네. 아무래도 또 한 분보다는 자녀가 두 분이면 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0: 어떤 분? 어렵죠? 네.

0: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자, 이분들 중에서.
1: 골랐습니다.
0: 네, 골랐어요?
1: 네.
0: 네. 자, 여러분,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성시가 고른
1: 겁니다.
0: 어떤 분이에요?
1: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3943님.
0: 3943.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1: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후에 운전하면서 듣게 되는데 밝은 에너지와 웃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 시은이와 조예소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밝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조금, 웃음 많이 심는 5월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고 시은이하고 예소 예, 축복하면서 저희가 준비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가 또 계속 또 함께하면 또 이런저런 선물도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 뭐 그냥 그런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성은 씨의 또 노래 선물도 있으니까 그렇죠?
1: 그럼요. 네.
0: 네. 자, 오늘 신청하시면 같이 또 이 찬양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을 부르실 수 있고요. 우물정 9330번으로 웬만하면 뭐 저희가 신청하시는 곡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8번님 포럼 또 보시면서 북한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기도한다고. 성은 씨도 놀랬죠. 이 지금 좀 기사 듣고서.
1: 네. 네. 정말 북한이 어제도 기도했거든요. 이제 진짜 보금적 평화 통일이 얼른 이루어져야
0: 맞아요.
1: 될 텐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아, 그냥 아이들이 특히 너무 안쓰러운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이게 또 자녀를 키워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네.
0: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이 놓이다 보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이들이 보통은 그때 저녁을 안 먹는데 한 5시 됐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고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한 끼가 조금만 그 배가 고파도 그렇게
1: 그렇죠.
0: 때를 쓰는 게 그렇죠. 당연한 일인데 네. 북한에서는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는다고 하니 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0: 네. 특별히 포럼 함께 하시면서 그곳의 실상을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함께 하실 분들은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그 사이에 찬양 좀 할 텐데, 아, 우리 또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1: 네.
0: 주의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름도 불려지기를 소망하면서
1: 아멘.
0: 자,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찬양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입니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0: 아멘,
1: 아멘.
0: 아멘. 이거 부르기 전에 상훈 씨랑 얘기했는데, 우리가 뽑은 원픽, 그렇죠. 네, 참 좋아하는 찬송가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상훈 씨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계신 곳에서 같이, 저처럼 이렇게 노래를 못 불러도 따라 부르시다 보면 자연스레 묻혀갑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또 찬양, 이 오후에는요,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불러야 돼요.
1: 맞습니다.
0: 그래야 잠도 덜 오고,
1: 그렇죠,
0: 더 힘차게 일하실 수 있고, 기분도 우울하다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1: 맞습니다.

0: 자, 함께 하고 싶으신 곡들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은 씨가 이런 찬양 부를 때마다 이제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1: 네,
0: 하죠.
1: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정말 나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팔을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감격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뭐 환상을 본 건 아니지만 그냥 항상 이 찬양을 하면 그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걸 뭔가 이렇게 보상받고 주님이 네. 알아주시는 느낌이 많이 드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저는.
0: 맞아요. 그런 네. 상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2942번님도 문자 주셨는데 지금 자녀를 혼자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예, 고3 아... 이보연, 중3 이예슬 엄마. 예.
1: 고3.
0: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 자녀들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참. 네, 요게, 요럴 때가 좀 많이 간절해지죠. 그렇죠?
1: 네. 네. 그렇지만, 근데 또 기도하시는 부모의 자녀들은 이렇게 언젠가는 또 돌아오더라고요.
0: 아, 그럼요.
1: 네네.
0: 그럼요.
1: 예. 기도는 정말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네. 요즘 제가 가장 느끼고 실감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0: 맞아요.
1: 네.
0: 그 어제 안 그래도 아는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이렇게 가족이든 누군가한테 이렇게 그 교회 같이 가야지 했을 때 그냥 뭐 예의상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돌아오시긴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강하게 부인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금방 온대요.
1: 아멘.
0: 오히려 강하게 부인하면 금방 돌아온다는 얘기를 좀 더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네. 예슬 자매 또 보현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하셨는데 저희 저랑 같이 부를 테고요. 또 여러분들 자녀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원수 유명한 찬양이니까 같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배경으로 해서 참 아름답게 지어진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함께 하시죠.

0: 아멘. 아멘.
1: 아멘.
0: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시편 121편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찬양인데 이 당시 이제 121편을 보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래요, 이게.
1: 네.
0: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에 교회 갈 때 보면 편하게 가잖아요. 길도 네. 잘 돼 있고.
1: 네. 네 그런, 옷도 편하게 입고.
0: 그렇죠. 옷도 편하게 입고.
1: 네.
0: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그 길이 멀고 위험했대요. 산길을 지나갈 때 뭐 강도나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뜨거운 햇빛 같은 이제 그런 위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이 절로 그 무서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네.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우상숭배도 많아서 네. 다른 곳이 아니라 저 정말 그 모든 우상들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백들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늘 함께한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이런 고백들이 나온 거라고 네, 합니다.
1: 처음 알게 됐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오래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사람 정말 많이 불러봤지만 네. 편하게 그냥 너 지켜줄 거야 이 정도로만 했지. 실제로 이런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편이 쓰여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1: 아, 알고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이제라도 우리 알고. 네.
1: 네. 자,
0: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들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1788 성도께서도 성훈 집사님. 네.
1: 점심 식사 후에
0: 네. 네. 나른해지던 눈꺼풀이 들려오는 이제 들려오는 찬양 때문에 번쩍 뜨인다고.
1: 감사합니다. 아멘.
0: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아멘. 연락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자,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럼 말씀드렸죠. 이번 다가오는 주일에 주일 오후 2시에 있는데요.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신청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 포럼이라는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우리 많은 곡들이 있지만 오늘 그 곡들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1: 네.
0: 비 준비하세요.
1: 아...
0: 좋아하세요?
1: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혹시 다른 찬양을 혹시나 고르시면 어떡할까 조마조마했는데 요즘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이 찬양을.
0: 와...
1: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 따라 정말 이 비 준비하시니가 너무 와닿고요.
0: 맞아요.
1: 네,
0: 이게 그 심영진 목사님께서 네. 만드신 곡이잖아요. 심영진 목사님 뭐 우리 예전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니면 네. 다 아실 만한
1: 네.
0: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1: 네.
0: 언제 한번 목사님도 전화 연결해서 이 곡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좋죠.
1: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안 되나요?
0: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차가 어떨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그 비 준비하시니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부르실 텐데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입니다. 찬양 함께 할까요?

0: 네, 홀리원의 기쁜 이유.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왔습니다. 2시 42분 현재 지나고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포럼이 이번 주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청주에 있는 신흥교회고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곳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건데, 그 관심을 갖는 방법은 포럼에 오셔서 실제로 북한이 어떤 곳인지 들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비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주시면 되는 거고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사전에 신청을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찬양사역자 박성훈 씨와 함께 라이브로 찬양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 5025번이 문자를 주셨는데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1: 할렐루야, 저는 천동에 있는 성은교회에 다닙니다. 너무 좋은 교회에 다니시고 계세요.
0: 이름이?
1: 네. 네, 이름이. 입당 예배를 어제 드렸는데요. 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헌신과 역사하심으로 지어진 성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주의 아름다운 처소 찬양을 많이 듣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0: 아멘.
1: 대전 성은교회 성도님, 허성암 목사님, 김은아 사모님, 한나견 장로님, 김중현 장로님, 많은 분들 적을 수 없지만 축복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0: 얼마나 이 교회는 행복할까요? 그렇죠?
1: 네. 대전 성은교회.
0: 대전 성은교회.
1: 참 좋은 교회입니다.
0: 그래. 이름이 예쁘네요. 그렇죠?
1: 네.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0: 여러분들 교회 사랑도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보내주시면 좋겠고. 이분 보니까 떠오른 찬양이 하나 아까 있었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1: 네. 네,
0: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곡이네요. 그렇죠? 네. 자, 이 찬양을 또 함께 나눈 사이 여러분들도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이 있는지, 어떤 좋은 곡이 있는지 저에게도 소개도 좀 해주시죠. 성은 씨와 함께하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0: 아멘.
1: 그 위대하신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0: 아멘.
1: 아이고, 얼마나 참 감사한 선포인지, 그렇죠?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 고백이 어제 주일 이제 그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성전만 그 교회가 아니라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 있는 직장과 네. 학교와 가정 그 모든 네. 게 다 교회예요, 그렇죠?
0: 네.
1: 네. 이찬의 가사처럼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겁니다.
0: 아멘.
1: 네, 아까 성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을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0: 아멘.
1: 이런 고백들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은혜의 극동 포럼을 또 기대하시면서 0277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포럼 신청하실 분들은 포럼 두 글자를 빨리 예, 보내주시면 좋겠죠. 오늘 포럼이나 문자 주신 분 중에 잠시 후에 한 분 선정해서 선물 좀 보내드릴게요. 자, 1978번님의 문자 왔는데 이렇게 왔네요.
0: 야곱의 축복송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아산교회입니다. 교회 전체가 계절마다 꽃밭입니다.
1: 오, 너무 예쁘겠다. 그렇죠.
0: 진짜, 네.
1: 꽃 좋아하세요?
0: 너무 좋아합니다.
1: 아, 진짜로?
0: 네.
1: 아, 전 꽃을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니, 꽃이 깔 일이 있어서 갔는데, 네. 들어서는 순간, 꽃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 라는 생각이 확 와닿더라고요.
0: 이게 또 약간 연륜이 차면서 또 꽃이 좋아진다.
1: 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정말 대문자 T예요.
0: 네.
1: 감성이 이렇게 막 풍부하진 않은 편인데.
0: 아, 네네네.
1: 예, 정말 나이가 되는 건지. 근데 그때 그 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저를 반기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분 얘기 들으니까 네. 여기 아산교회도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0: 아, 네.
1: 그렇죠? 네.
0: 아산교회 어디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아산에 있겠죠.
0: 아, 그런가요? 아, 그렇겠네요. 네.
1: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소심한 복수.
0: 네. 네.
1: 알겠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송은 그 야곱의 축복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아, 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1: 사진이 왔어요? 이야, 진짜 예쁘다.
0: 우와.
1: 와. 아, 여러분들께 이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이런 사진도 있고.
0: 정말.
1: 우와, 아, 교회로 길에... 올라가는 그 길에. 야, 진짜 예쁘게 있네요.
0: 수목원에 가는 거 없네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와, 그 뒤에 나무들도 이게 1, 2년 자란 나무가 아닌데요.
0: 정말 자랑하실 만한데요?
1: 그러니까.
0: 네.
1: 여러분들 교회도 이렇게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전에서 왔고, 아산에서도 왔고, 천안도 들릴 텐데, 천안은 뭐 하시는지. 자, 이곳 청주는 또 자랑할 게 없는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야곱의 축복 함께 불러볼까요?
0: 네.
1: 여러분들도 축복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야곱의 축복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이 찬양 많이 하시죠, 그렇죠?
0: 네. 그리고 정말 청년, 중고등학생 때도 가장 많이 했던 찬양 같기도 하고.
1: 네.
0: 소리엘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1: 맞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때 PD들이 네. 이 곡이 금지곡이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곡들을 이 곡을 트니까. 네, 1시에 나오고 2시에 나오고 3시에 나와서 그 정도로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곡이어서. 야곱의 축복 같이 부르실 텐데 혹시 주변에 이 방송 듣고 있는데 축복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손을 펼쳐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네.

0: 아멘. 아, 네. 언제 불러도 몇 번을 불러도 참 좋은. 네. 또 이렇게 에너지가 밝은 성은 씨와 같이 찬양을 하니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들 이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이고,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이제 정말 한 곡을 간신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신청하신 곡 중에 혹시 이 곡 괜찮아요?
1: 네.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진짜로?
1: 네.
0: 네. 선한 능력으로. 아, 진짜 좋아하는. 네. 지난번에 한번 부르지 않았어요? 안 불렀었나요?
1: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는.
0: 네. 4868번님께서 신청하신 이 곡을 마지막으로 부르면서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문자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맑은 음성으로 찬양해 주시는 집사님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함께 선한 능력으로.
0: 그러니까요. 네. 신청곡 선한 능력으로 신청하셨는데, 자, 이 곡을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포럼이라 문자 주신 분 중에 선물 드리기로 했으니까 0277번님께 보내드릴게요. 0277번 저희가 나중에 문자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곡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1: 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
0: 그러니까요.
1: 같습니다.
0: 더 부르고 싶은데. 아, 참, 저희가 더 하진 못하지만, 이 곡을 마지막으로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 네. 한번 부를 텐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네퍼, 예, 네. 참 귀한 고백이었던 이 곡을, 그, 찬양스자 나무엔 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번안을 해서 들어온 곡이 이제는 뭐 많은 사역자들이 같이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같이 부르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찬양사역자 박성원 씨 위해서 꼭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안 믿기시겠지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도 지금까지 잘 클 수 있도록.
1: 아멘.
0: 네. 자, 기도해 주면 좋겠고 또 여기 나와 있으면 또 본인과 또 남편분이 또 아이를 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그분들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1: 감사하고.
0: 네. 자, 선한 능력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럼 기억하시죠?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우물정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주일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입니다. 5월 11일. 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반가운 사진을 받았어요. 극동방송 우리 운영위원 중에 새끼라의 전도 요청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 대상자와 함께 3자통화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그 어제 전도 대상자분이 운영위원분의 교회를 가게 됐고 두 분이서 사이좋게 웃으시면서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그 운영위원분이 저에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셨어요. 교회 가셨다는 소식도 기쁜데 실제로 그분이 교회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과 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제가 받으니까 와, 기분이 좀 더 좋더라고요. 훨씬 좋더라고요. 새끼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점점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데요. 아니죠. 아니죠. 정말 특별하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기적이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죠. 천국에서는 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열릴 것 같아요. 전도 요청한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 더 큰 상급이 있으시겠죠?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자, 천국에서 잔치 벌이는 것 같은, 예.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곡 막 들을 때마다 그 뭐 왈츠 춤 여러분 춰보셨어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명씩 이렇게 어깨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이렇게 무도회에서 춤추듯이 왈츠 춤 이런 거 있어요. 막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신나게 아주 흥겹게 막 춤추는 그게 떠올라요. 제목부터가 천국 무도회잖아요. 자, 5월의 달, 가정의 달, 내 가족이 천국에서 나랑 같이 춤춰야죠. 천국 갔는데 아이 누군 없어. 내 자녀가 없네. 내 부모님은 없어. 얼마나 슬퍼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됩니다. 자, 어제 이렇게 그 사진을 보고 와, 교회 앞에서도 찍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찍고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우리 사진 찍어가지고 주신 집사님 얼마나 마음에 그 정말 후련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지. 아,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해본 사람만. 조마조마하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옆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 하,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까? 마음은 어떨까? 다음 주부터는 난 안 가! 막 이럴까? 다음 주에도 나 갈게 이럴까? 노심초사하면서 옆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분 그 열매를 또 맛보게 되고요. 전도를 위해서 오늘도 애쓰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라고 합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어제 여러분은 어떤 예배 드리셨습니까? 혹시 어제 예배 안 드리시다가 오래간만에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예배 드린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특별히 새끼라하고 전화 연결된 분들 있으시잖아요. 지난주도 있고 지지난주도 있고 뭐 매일매일 거의 전화 연결인데 내가 전화 연결하면서 교회 가겠다고 결심한 분들 어제 혹시 교회를 가셨다면 알려주세요. 드디어 내가 교회를 갔다 왔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보면 1년, 2년 전에 전화통화 했는데도 안 가다가 1년 후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갔는데 아직 알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십시오. 드디어 방학을 끝내고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좋은 꽃바구니, 예쁜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계약을 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십시오. 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천국 얘기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우리 가족 누가 없어, 내 친구 누가 없어,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 버전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스턴 게이트. 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들려드렸습니다. 샌디 크리스마스 영어 버전 앨범으로 전해드렸어요. 야, 지금 이렇게 또 신나는 또 버전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장례식장에서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잔치 벌이면서 축제 분위기에서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불러야 되죠. 불러야 돼요. 자, 보니까요. 드립커피 향이 좋으네요. 오늘 역시 새끼라를 통해 천국의 향기를 품어내는 통로로 사용되어 복음에 감격하는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충남 공주 정안에서 우리 7205번님 고맙습니다. 어제 예배 잘 드리고 새끼라 출석하셨나요? 1455번님 저번 주부터 성경 낭독 시작하셨네요. 성경책도 큰 것으로 구입했다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남 고흥에서 즐거운 월요일 하고 이렇게 또 오셨고요. 2046번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앱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문자 샵 1069번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 라디오처럼 핸드폰에서 들으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이렇게 2046번님 또 9950번님처럼 앱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계약했어요. 어제 설교 들으니까 펑펑 울었어요. 이런 사연이 있는데 누구시죠? 저하고 통화가 안 된 분 같은데. 자, 제가 한번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신지. 0922번님 0922번님 계약했다고 했는데 여기 기록에는 안 남아있는데요. 자, 신호 갑니다. 신호가 가고 있어요. 문자 방금 보냈는데 전화는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0922번님 극동방송에서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받아주십시오. 자, 0922번님 신호 가는데 안 받으시네. 자, 극동방송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전화로 0922번님 아, 안타깝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어떤 사연이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자, 7

1098번님, 우리 남편 어제 교회 앞까지 갔다가 나안 가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제가 더 인내해야 될것 같아. 아이고. 아니, 교회 앞까지 갔는데 왜 그러셨을까? 아, 아쉽네요.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7098번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집, 교회 앞까지 갔다고 했으니까 다음번에 들어가실 거예요. 다음번에 들어가실 거니까. 자, 오래간만에 새끼라 듣는다고요. 언제나 응원한다고. 자, 우리 6486번님, 어떻게 요즘 교회 다니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월에 저하고 통화한 25년 방학생인데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0934번님, 라디오로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계속 일하면서 처음으로 미스바 기도에 참석합니다. 라고. 와, 설레고 기대된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은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계약자 생기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미스바 기도에도 참석하시면서, 그래요. 극동방송도 한번 와보시고, 네, 더큰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998번님 찬양을 하는데 감사가 몰려와서 아주 감사했던 어제 주일이었다고 이 찬양 신청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들이여.

0: 피아워십의 빛의 사자 드디어 힘찬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502장. 네, 3시 23분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3312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는데 전북 정읍에서 오늘 새벽에 울릉도에 가셨네요. 와, 지금은 독도에 도착해가지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도는 우리 땅 외치며 또 새끼라를 독도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와, 3312번님 앱으로, 그러니까 앱으로 들으면은 뭐 독도든 울릉도든 미국이든 저기 아프리카든 인터넷 되는 곳에서는 핸드폰으로 다 들을 수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해외에서 이 새끼라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사연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역시 앱으로 듣고 계시는 전 사정상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귀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서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유 없이 눈이 따가울 정도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대언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심정을 표현하고자 예배 내내 서서 들었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 와, 7205번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서서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는 경우도 있네요. 이러면은 또 집중이 되죠. 대부분 온라인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지만 사정상 어제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와, 또 이런 귀한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7361번님 저는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다녀왔다고. 와, 이분 택시기사님이신데 제 기억이 나요. 이분이 가셨군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7361 성남에 계시는 우리 택시기사님이신데 성남에 계시는 택시기사님 가셨네요, 교회를.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어떻게 운전 중이세요?
1: 아닙니다.
0: 지금 오늘
1: 아닙니다. 통화됩니다.
0: 쉬시는 날이세요, 오늘요?
1: 아니요, 저 엔진오일 갈고 있습니다.
0: 엔진오일 갈고 있습니까?
1: 네네네.
0: 와, 타이밍 제가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전화했네요.
1: 그러게 말입니다.
0: 예, 잠깐 운행하시다가, 예, 운행하시다가 지금 엔진오일을 오늘 갈고 계시는군요.
1: 네네네. 예?
0: 성남에서 지금 택시 기사님 맞죠?
1: 네, 맞습니다.
0: 그때 올해 저희가 2월에 전화 연결됐어요.
1: 예, 제가 3월 1일부터 다녔습니다.
0: 3월 1일부터?
1: 예.
0: 이야. 근데 그때 무교셨거든요?
1: 예, 맞습니다.
0: 교회를 거의 안 다녀봤던 분인데.
1: 예.
0: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면.
1: 학교 다닐 때 몇 번
0: 다녔군요. 예. 극동방송을 예, 예. 그때 어떻게 듣게 되셨죠? 그때?
1: 아는 분이.
0: 네.
1: 얘기해줘갖고 들었죠?
0: 아는 분이 한번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1: 예, 예, 예, 예.
0: 듣다가 하다가 이 새끼라 시간에 나 무교. 이렇게 예, 문자를 예, 한번
1: 우연히 그냥 새끼라 듣다가
0: 네
1: 한번 나도 한번 그냥 일전 한번 여볼까
0: 네
1: 했는데 딱 전화를 주셨어요.
0: 그렇죠. 생방송 중에 예. 전화를 해서
1: 예, 예, 예,
0: 그때
1: 예.
0: 여러 번 정차 끝에
1: 예.
0: 겨우겨우 택시를 세우시고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1: 예.
0: 집 앞에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1: 예 거기에 다니고 있습니다.
0: 집 앞에 교회
1: 예
0: 교회 이름이
1: 분전교회
0: 분전교회
1: 예
0: 와 3월 1일부터
1: 예.
0: 혼자 지금 다니고 계세요?
1: 예, 그렇습니다.
0: 이야, 어떻게 지금 어떠세요? 요즘 예배 드리는 그 기분이, 느낌이 어때요, 요즘?
1: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합니다.
0: 예.
1: 예.
0: 아,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1: 정확히 잘 모르겠고.
0: 예.
1: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 워낙 잘 대해주시니까.
0: 예, 예.
1: 예, 그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1: 물론 가끔 안 나갈 때도 있고.
0: 예, 예.
1: 예. 다니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예. 오시면 잘 반가워해 주시고 잘 해주시고 그러세요?
1: 예, 항상 반겨주시니까.
0: 아이고, 잘 되네요. 근데 아직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긴가민가 하고.
1: 예.
0: 어떤 점이 좀 긴가민가 하세요? 어떤 점이?
1: 내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게 좀...

0: 민감인가 하죠.
1: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0: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1: 네네.
0: 사실 제가 지금 11조도 안 하고 있거든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래서 민감인가 이게 11조 안 해도 예수님을 믿는 건가?
1: 아 그럼요.
0: 뭐 민감인가 합니다.
1: 아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사실 이제 찔리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0: 네.
1: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11조를 아직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0: 아, 그런가요?
1: 근데 지금 무교로 사시다가 이제 다니기 네. 시작하셨는데 11조에 네. 대한 찔림이 있다라는 거는, 네. 이건 대단하신 건데. 대단하신 겁니다. 예.
0: 아니, 항상 전에부터, 예, 운전을 하면서.
1: 네.
0: 예, 물어봤거든요.
1: 예.
0: 이제 교인들 타시면.
1: 네.
0: 혹시 교인이세요? 제가 항상 들고 다녀요.
1: 네네.
0: 교통방송을.
1: 예.
0: 무조건.
1: 네.
0: 거의.
1: 어.
0: 그래서 타시면은 이제, 뭐, 저 말씀 얘기하다가 자기가 교인 맺는다고 얘기를 하면.
1: 예.
0: 제가 11조 돼서 물어보거든요.
1: 예.
0: 11조를 하게요. 한대요.
1: 예.
0: 근데 11조를 안 하면.
1: 네. 예.
0: 천국을 못 간다는데.
1: 평소에 못 간다고요?
0: 이제 만나요. 안 만나요. 제가 그것도 여쭤보고.
1: 11조를 안 한다고 교회를 못 가고 그러진 않아요.
0: 아니요. 천국.
1: 아, 천국.
0: 천국을
1: 천국은
0: 못
1: 우리가 예수님을
0: 그래.
1: 믿었을 때지.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
0: 네.
1: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0: 그래서 그냥 예. 오늘 한순간 한번 다녀보자.
1: 예, 예.
0: 그냥 예.
1: 그래요.
0: 교통방송이 처음에는 CBS라는 데가.
1: 예.
0: 나를 이제 음악, 저, CCM이죠, CCM?
1: 예, 예.
0: 그, 듣게 해줬고.
1: 네.
0: 아무튼 이제 교통방송의 새끼라가.
1: 네.
0: 나를 이제 교회로 안내를 해준 거죠. 결정적으로는.
1: 그래요.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기사님을 이제 이렇게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고 지금은 예.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아시게 될 거고 극동방송도 예. 계속 들으시고 이제
0: 예, 예, 예.
1: 목사님께도 그렇고 거기 이제 교인분들한테 모르는 거 하나씩 예. 하나씩 물어보면서
0: 예.
1: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적응하시면서 하나님을 예.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가장 예, 예.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사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
0: 예.
1: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했고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예. 우리 기사님을 위해서 대신 예. 기사님이나 저나 죄인이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0: 예.
1: 그거를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예. 부활하신 것도 믿고
0: 예. 예.
1: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나중에.
0: 아, 예.
1: 그래서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부분을 잘 믿으시는 거가 가장 예.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아, 예. 이제 헌금도 잘하고 십일조도 예. 하고 그 다음이거든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고 우리 기사님은 보니까 솔직하시고 시원시원하셔가지고 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예, 일단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니까
0: 예.
1: 이것만 해도 성공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예. 지금 긴가민가 하다가 에이 하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예. 잘 다니고 계시니까 물론 예. 이제 운행 때문에 가끔 빠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다니고 계시고 또 극동방송 네. 듣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시간에 네, 저 따라서 예. 그때 저하고 예. 영접 기도했잖아요.
0: 예.
1: 이번에 감사 기도 한번 저하고 하시죠. 감사 기도.
0: 아, 그러시죠.
1: 예. 저 예. 따라서
0: 예.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한번 나

0: 네, 구주로 보석합니다.
1: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너무 잘하셨어요, 기사님.
0: 고맙습니다.
1: 기사님, 이렇게 솔직하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 기도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0: 예.
1: 혼자
0: 예.
1: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예. 하나님 제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0: 예, 예.
1: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예, 되게 예쁜 기도거든요. 하나님 예, 제가 믿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그 믿음 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한번 기도하시고
0: 네, 뭐 네.
1: 다 기도해도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0: 알겠습니다.
1: 그때 어떻게 선물 받으셨죠?
0: 예, 김부각 받았습니다.
1: 김부각 받으셨구나. 네, 네. 이번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셨으니까 예. 우리가 축 계약.
0: 그걸 예.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안 되나요?
1: 교회로? 아, 예. 네. 왜요? 좀 자랑 좀 하시려고?
0: 아니, 내가, 우리요, 이거, 예. 이 극동방송에 내가 예. 이렇게 예. 저번에 생방송으로 나왔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더라고.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 예. 이렇게 꽃바구니 받았다. 이렇게 자랑도 좀 하시고.
0: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예. 보내드릴 때 교회가 예.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인가요? 둔전교회가?
0: 아니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좋아요.
1: 아, 큰 교회요? 아. 아니, 네, 제가 그냥... 좀 성도님들이랑 같이 드실게. 커피도 좀 보내려고요.
0: 아, 그래요. 예, 보내주시면 예. 좋아하시죠?
1: 예, 예. 예. 그럼 예, 꽃바구니하고 예. 커피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지금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1: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이 찬양 어떻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0: 제가 저번에 네.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1: 예.
0: 이걸 듣고 제가 울컥했어요. 울었어.
1: 교회 가서 이 곡을 듣다가 아니면
0: 아니요.
1: 방송에서. 왜요? 어떤
0: 모르겠어요. 가사?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어보자고.
1: 아, 그냥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0: 네.
1: 그렇구나.
0: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 네. 아.
0: 그때는 이제 제목이 예. 기억이 안 났어요.
1: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찬송가예요. 네. 찬송가.
0: 예, 알아요.
1: 태산을 넘어서
0: 많이 예. 풀렸어요.
1: 험곡에 가고 이게 힘든 예. 가운데도
0: 예.
1: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이 있다고.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고백한 곡이거든요. 예.
0: 네, 네, 네.
1: 자, 그러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네. 이 찬양 보내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기사님 건강하시고
0: 네.
1: 계속해서 우리 택시 안에서 극동 방송 틀고 계시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1: 좋은 복음의 소식 계속 전해주시고 좋은 소식 전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어요.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가 와서 지금 제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예. 지금 네. 차 안에 있어요?
1: 네.
0: 엄마랑 같이 있어요?
1: 네.
0: 엄마는 운전 중이에요?
1: 네.
0: 엄마는 운전 중. 지금 몇 학년이라고요?
1: 중학교 3학년.
0: 중학교 3학년? 지금 라디오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라디오를 꺼주시고
1: 네.
0: 혹시 엄마가 정차가 가능하면 정차해달라고 할래요? 어머님 듣고 계시면 정차 가능하시면 정차 가능합니까? 정차 가능하세요? 정차 가능하시면 지금 정차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친구 중학교 3학년 친구 지금 네. 어느 지역이에요?
1: 전주요.
0: 전주. 근데 지금 방학이라고 이렇게 보냈잖아요, 문자를요.
1: 네.
0: 혹시 엄마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어요?
1: 그 라디오 듣다가 그냥 엄마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0: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보내보라고 했어요?
1: 네.
0: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혹시 친구가?
1: 네.
0: 엄마는요?
1: 엄마는 가끔 가고 있어요.
0: 엄마는 가끔 가고?
1: 네.
0: 그래서 엄마가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우리 친구를 위해서 아마 지금 방학이라고 보내라고 한 것 같아요.
1: 네.
0: 지금 엄마 지금 아직도 운전 중이에요? 아니면 정차 됐어요?
1: 아직 정차 못했어요.
0: 아직 정차 못했어요?
1: 네.
0: 그렇구나. 예. 자, 교회를 지금 원래 다녔다가 지금 쉬고 있는 거 맞죠?
1: 네.
0: 몇 년째 지금 쉬고 있어요? 얼마 정도?
1: 한 몇 달 쉬고
0: 있어요. 몇 달 쉬고 있어요? 왜 나가다가 지금은 왜 안 나가요?
1: 약속이랑 그냥 조금
0: 약속이
1: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가 안 돼서
0: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1: 네
0: 그리고 또 일요일날 막 약속도 있고 응?
1: 네
0: 그래가지고 못 나가고 있구나 엄마는 잘 다니고 있다고 했죠 그래도요?
1: 네
0: 아 그렇구나 이 방송 엄마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가끔 들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교회 가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들었겠네요?
1: 네.
0: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이민아요. 이민아요.
0: 이민아.
1: 네.
0: 자매죠? 자매.
1: 네.
0: 중3. 중3.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엄마 옆에서 이렇게 엄마가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전화 연결이 됐는데 아침에 좀 토요일날 일찍 자고 아침에 이제 주일날 일찍 좀 일어나고 이제 약속도 네. 좀 다른 때로 뭐 토요일 날로 바꾼다지 해가지고 다시 꼭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알겠죠?
1: 네.
0: 혹시 엄마 지금 정차했어요?
1: 네.
0: 엄마 좀 한번 바꿔주세요, 그러면.
2: 네.
0: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0: 오늘 제가 뭐 방학이라고 문자 달라고 요청은 안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또 주신 거 네. 보니까 원래 애청자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2: 네 제가 꽤 듣고 있는데
0: 네.
2: 딸한테 한번 너 안 가니까 이거 약속하라고 했더니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0: 무슨 약속을요?
2: 엄마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내가 너 만약 이거 해가지고 되면 너 아침에 있나서 교회 가기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간다고 한번 해봐 그랬어요
0: 전화 연결 안 될 거라고 막 딸이
2: 네.
0: 근데 너 되면은 꼭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했구나 네.
2: 예, 예. 알았어, 그러면 나 해본다, 그러면서 제가 보내달라고 문자를.
0: 그래서 오늘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방학이라고 문자가 딱 왔길래 찬양 나가는 중에 한번 해봤는데.
2: 네.
0: 그렇구나.
2: 네.
0: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딸이 알고 있어요?
2: 네.
0: 알고 있구나. 예.
2: 네.

0: 그래서 그런지 지금 딸이 살짝 지금 이렇게 텐션이 좀 낮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방송 나간다니까.
1: 네.
0: 그쵸?
1: 네, 맞아요.
0: 집에서는 저런 말투 아니잖아요. 응?
1: 그쵸.
0: 더 훨씬 텐션도 높고.
1: 네, 맞아요. 자,
0: 우리 엄마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쵸?
1: 네.
0: 딸은
1: 네.
0: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고.
1: 네. 그쵸?
0: 전주라고 했죠?
1: 네.
0: 전주. 자, 우리 미나 한번 다시 한번 바꿔주시죠, 미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나가 오늘 엄마랑 그렇게 약속했다면서요. 전화 연결되면은 교회 가겠다고.
1: 네.
0: 그쵸?
1: 네.
0: 오늘 전화 연결됐으니까 가야겠는데?
1: 네.
0: 알겠어요. 아무튼 교회 이제 이번 주부터 엄마랑 꼭 가고, 되도록이면 네. 이제 중등부 예배를 드려요.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응?
1: 네.
0: 재밌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축하의 선물 보낼게요. 축하 선물. 막 이렇게 보면 선물도 고르고 그러잖아요.
1: 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어요?
1: 예? 아니요.
0: 없어요?
1: 네.
0: 자, 한번 골라봐요. 아저씨가 내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자, 소곱창 전골, 유산균, 김부각, 순무김치, 열무김치, 연어회, 게장, 약과, 커피, 견과, 비타민 레모나,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여기서 우리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선물.
1: 주얼리요.
0: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지금 하고 있어요?
1: 네.
0: 주얼리 하고 있어요, 지금?
1: 네.
0: 벌써 하고 있구나. 알겠어요. 주얼리. 그럼 주얼리를, 이 핸드폰 쿠폰으로 해가지고 보낼게요.
1: 네.
0: 네네네. 우리 어머님?
2: 네.
0: 어머님도 하나 선물 제가 잘 알아서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비타민 레모나 괜찮으신가요?
2: 네. 네,
0: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2: 네.
0: 우리 미나. 미나, 우리 네. 아저씨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죠, 기도.
1: 네.
0: 기도, 따라가지고, 준비됐죠?
1: 네.
0: 네. 좋으신 하나님, 나 따라서.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유, 우리 미나 잘했어요. 미나 너무 잘했어요.
1: 네.
0: 오늘 이렇게 엄마하고 이제 이렇게 엄마가 하라는 대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 엄마랑 꼭 교회 갈 수 있겠죠?
1: 네.
0: 아유, 감사해요. 그래요. 주얼리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 끝내면서 우리 미나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 중에서.
1: 제목이
0: 잘 생각이 안 나면 가사를 한번 얘기해 주면 아저씨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아 뜨거워.
0: 와, 이거 수련회 때 가끔 불렀던 곡인데.
1: 네.
0: 아 뜨거워. 기억이 나는구나. 왜 이게 좋아요?
1: 리듬이
0: 재밌어가지고.
1: 네.
0: 이게 이제 막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이러면은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그런 의미로 이제 아 뜨거워 이런 곡이 있는 거예요.
1: 네.
0: 예수님 잘 믿다 보면은 막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거든. 감동받고.
1: 네.
0: 앞으로 우리 미나한테도 그런 막

0: 뜨거운 마음이 꼭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네.
0: 네,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야, 우리 또 전주에서, 우리 미나 학생. 우리 6067번님, 제가 상당히 너무 이렇게 좀 취조하는 것 같이 했나요? 예? 그랬나요? 자, 우리 0934번님, 방학 끝내면서 계약시장 미나 학생,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실 것 같다고. 예. 청소년기의 믿음 생활, 복 중에 큰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요. 의정부에서 우리 0688번님 듣고 계시고, 경기도 오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네. 자, 하나님의 도구 세 개라. 우리 7899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오늘 엔진오일 교환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 너무 좋다고 0934번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끼라의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아 뜨거워 보내면서 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대전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러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마을에서 아름다운 꽃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세우신 목적, 중앙침례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제가 라틴어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졸리아, 머크라티아, 글로리아, 이렇게 글로리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방향, 모든 활동과 움직임,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 안팎의 모든 활동과 사역의 궁극적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최종적인 결론, 생명의 존재 의미,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결론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친교하고 사회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직장생활, 영성을 가꾸는, 그리고 역량을 가꾸고 인격을 갖추고 심지어는 놀이생활, 여가생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 가운데 단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취미생활도 특기생활도 예외 없이 일거수 일투족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곳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보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산에 가든지 강에 가든지 놀러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공부하든지.

0: 하고 실력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어떤 고귀한 직분과 직책을 얻고 그 어떤 권한과 능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존귀와 영광을 받거나 내가 잘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한 분께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사람을 존귀하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edifying people.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든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가 뭐라고요? 삶의 방향. 사람을 존귀하게. 그건 뭐라고요? 삶의 태도라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삶의 태도 일체의 움직임과 활동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시장에서 산에서 들판에서 바닷가에서 섬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행할 때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꿔볼까요? 나눔과 베풀므로 겸손과 낮아짐의 태도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은 마음과 행동으로 공손함과 예절 바른 몸가짐과 언어로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거의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헤아리시며 그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모든 제자들이 거부하고 거절한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안고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인들이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1: 애들은 가라.
0: 근데 예수님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의,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천국에 간다고 그들을 안고 축복하신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 소외되고 천대받은 사람들, 그들을 친히 찾아가고 친구가 되어주고 제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장애인, 병든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고통과 번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나 갖춘 것이 없는 빈곤한 분들, 노약자들에게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손길로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첫째가 뭐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어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온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친구들 이를테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와 똑같이 만드셨고 우리만큼 똑같이 그들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귀하게 여기면서 내 이웃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가볍게 한다면 우습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우리보다 먹는 것이 천하고 푸성기와 화잘것없는 것을 먹으며 사는 사람, 우리보다 후진 동네에 살면서 최고의 학문을 닦지 못한 채 배운 것이 덜한 사람,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고 업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했다는 사실은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산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뭐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이웃을 존귀하게 하는 일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이유가 뭐죠? 설명을 이렇게 드려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 뭐 하셨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행동하기 이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요? 1번 멍하니 계셨다. 2번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오늘은 정답이 2번입니다. 몇 번이야?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것. 많은 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리고 뭐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데 관광을 시켜서 그거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거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더 중요한 효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가장 중요한 효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세우는 일 가장 존귀하게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하는 것 좋은 직장을 얻어주는 것 많은 물질을 주는 것 그거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하여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는 게 그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 교회의 모든 직책과 직분의 궁극적인 직분을 세우는 이유나 까닭,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뭐요? 과연 그 교회 세 번째 과연 그 교회 과연 그 교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Indeed the church. Indeed란 말이 이런 뜻이에요.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과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정말로 중앙교회는 달라. 정말로 이름값 하네. 아,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멘 좀 하소. 저는 아멘에 굶주린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절대로 화 안 낼게요. 아멘. 중앙교회 야, 사람들이 감탄하고 정말로 참으로 확실히 소문으로 듣던 그 모습 그대로군요. 과연 중앙교회 사실이군요. 그래요. 정말 그렇군요. 과연 그 이름 그대로 중앙교회. 중앙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정말 다르군요.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제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정말 참 교회다워. 중앙교회는 정말 교회다워. 과연 중앙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가 교회야. 맞아. 아직도 세상엔 희망이 있어. 중앙교회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 해.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 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깍쟁이야.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중앙교회 가족으로 살아가시기를 과연 그 교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배워.

배우고 익혀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디 나와요? 예, 성경에 나와요. 성경. 잠언 22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50살, 50살, 뭐 50살, 50살 똑같으네. 50살, 60살, 70살 돼서 어떤 날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익히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습관이 되고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내 인격화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 예수님 12살 때의 일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기록.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뒤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예수님 12살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절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내려온 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사흘 뒤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 아버지와 내가 정말 근심함에 차렸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함께 내려오셔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근데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는 잘 몰라도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하는 것을 마리아 가슴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년 시절의 예수님 모습. 함께 내려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본문을 보자마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 아니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영성이 탁월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회성이 충분한 그런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란다, 정신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키가 자란다, 육체적인 성장. 우리 교회 4대 핵심 가치가 뭐죠? 경건한 영성. 경건한 영성. 그 영성. 근데 여기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첫 번째 지혜가 자란다고 말합니다. 헬라 원어의 지혜라는 말이 소피아. 여러분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필라소피 이렇게 표현해요. 필라소피라고 합니다. 필리아 플러스 소피아. 소포스인데 그게 소피아가 지혜란 말입니다. 필리아 사랑하다. 지혜를 사랑하다. 그게 철학이란 말입니다. 지혜를 사랑.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에 적용하는 영적 성장. 이것을 또는 정신적인 성장.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란다. 이 헬라의 힐리키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그 연령에 적합한 마음과 생각도 정서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함께 자랐다는 거죠. 덩치는 소만한데 생각하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회적인 성장.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대하며 단뜻한 예절 가운데 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더욱 자라갔다. 지혜와 키가 자란다. 이 자란다는 조금 어려운 헬라 문법 이야기합니다. 자란다는 동사가 미완료 현재.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자라다가 어떤 때는 자라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는 성장, 한순간

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그리고 점진적으로 성장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누구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얘가 들을만 하거든. 어른이 되면 가르친다. 아니에요. 어른은 너무 늦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밥이 나와도요 거의 정신없이 먹는 데만 팔죠. 근데 어려서부터 밤 나오면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평소에도 언제든지 밤 나오면 그냥 기도부터 해. 그렇죠? 아, 잘 몰라요? 근데 50살이 되고 60살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밤 나오면 기도하는 걸 깜빡 잊고 그냥 얼른 정신없이 특히 배고플 때는 막 그냥 막 퍼넣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전혀 안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리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그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배우고 먹고 입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소중히. 그분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40일을 줄이신 후에, 그죠? 금식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뭐라고, 마귀에게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왜 이렇게 앞뒤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떡으로만 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어디에? 성경에. 어디 성경에? 신명기에. 예수님도 이 신명기 말씀을 어려서 이 말씀을 이미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고 계시니까 마귀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분의 영성이 어떤 날 그 말씀은 자동으로 예수님이 깔았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배우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 없습니다. 여기 사랑스러워 가신다는 표현도 헬라어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단순히 외모가 예뻐졌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날 막 영성이 충만한 모습으로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라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전체의 흐름 속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부모님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 함께 가셨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수님 어릴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을 함께 우리가 좋은 것 보면 좋은 놀이터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 나오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성을 갖기 위해 주님께 붙어 있었는 성숙한 인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누고 베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을 말해요. 가장 인격이 고상하면 무엇에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정직함이에요. 거짓을 갖고는 절대로 올바른 인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실함이 아니고는 탁월한 역량 중요합니다.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 한 걸음 나가서 윤리 도덕적인 삶이 되어야 우리의 인격이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소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것이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인격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당 나오는

0: 교회 생활 이런 것이 남들에게 올바르게 비추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직함과 성실함, 나눔과 윤리적인 삶 그것입니다. 세 번째가 탁월한 역량이에요. 탁월한 역량.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맡기면 일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있어요. 실력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죠? 갑갑하죠? 그죠? 안 갑갑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대변하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이럴테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을 맡기면 기똥차게 하는데 성질은 지랄같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 되자는 거예요?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멘 하세요. 그거는 저쪽 동네 사람이 아니라 그게. 성품도 좋고 일도 잘하고 성품은 좋은데 일 조금 못하면 그건 2등이에요. 일은 잘하는데 성품은 나쁘면 그건 3등이에요. 성질도 지랄하고 일도 못하고 이건 완전 4등입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말하는 소위 사박자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우리 중앙교회에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성품도 너무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고 나누고 베풀고 윤리도덕적이고 무슨 일을 맡겨도 척척 잘 내내는 실력 있는 사람.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랄 때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건강입니다. 건강한 체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한 성전 관리, 몸을 성전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영성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신령해요. 너무 신령해요. 말씀도 너무너무 잘 전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게다가 너무너무 정직해요. 정말 성실해요. 나누는 것도 좋아해요. 윤리도덕적이에요. 이분 그뿐만 아닙니다. 뭘 맡겨도 일을 척척 잘해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만 암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육체의 건강이 영성 못지않게, 능력 못지않게, 그의 성실함이나 인격, 이런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회적인 면의 인품, 성격도 아름답게 자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야 할 삶의 목표. 영성이 뿌리라면 인격은 줄기이고 역량은 가지고 건강은 이 모든 것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것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이러한 완벽한 조화, 영성과 인격,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건강한 모든 체력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 229국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1화 여자가 글을 배우면

0: 정동의 한 사랑채, 여자를 가르치는 학당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생들이 찾아온다. 문을 사이에 두고 그들과 대치하듯 서 있는 스크랜튼 여사.
1: 네? 여자를 가르친다고요?
2: 네, 저의 제자죠.
3: 기껏 바느질이나 청소하는 걸 가르쳐주면서 제자는 무슨?
2: 저는 바느질이나 청소가 아니라 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글을 읽어야 하거든요.
1: 뭐? 글? 아니,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여자가 글을 배운다고?
3: 그 참, 세상이 어찌 돌아가려는 것이오?
1: 아니, 옆에 내가 글자 배워서 뭐해? 하득 써먹을 것도 없는데.
3: 그렇지. 여자가 글을 배우면 말만 많아지고, 아, 그러면 집안이 흔들리고, 그러다 집안이 무너져요. 쓸데없이 관두쇼.
1: 압류! 여자는 다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2: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과 글은 남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3: 하, 거참. 여자 주제에 감이 어디서 나불나불.
1: 이보시게. 보는 눈이 많지 않은가? 목소리를 좀 낮추자고.
3: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어? 저거 봐, 저거 봐. 어? 감히 여자가 말이야. 눈을 똑바뜨고 말이야.
2: 하나님께선 여자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저에게 있는 온유한 마음을 당신에겐 안 주셨으니 오늘의 무례함은 제가 용서해드리지요.
0: 붉어진 얼굴을 한 양반들의 머리틈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지나간다. 그 햇살이 닿는 곳엔 평온한 표정의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서 있다.

0: 과부가 된 그녀를 사람들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장 연약할 때 조선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셨다. 조선으로 오기 4년 전 그녀의 남편은 하나님의 품에 먼저 안긴다.
1: 안타깝습니다. 훌륭한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조금 더 일하게 하시지 않고.
2: 아, 그러게요. 그나저나 스크랜튼 여사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아들네와 함께 사셔야겠죠?
3: 아직 그런 얘기 하긴 일러요. 장례식도 아직 안 끝났는데.
2: 걱정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0: 마침 스크랜튼 여사가 건너편 복도를 지나간다. 당시 청교도 문화 속에서 그녀는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슬픔을 참는 중이었다.
3: 저기, 메리, 많이 힘들지? 혹시나 혼자 견디기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바로 갈게.
0: 친한 친구의 한마디에 메리 스크랜트는 참았던 슬픔이 터져나온다.
4: 고마워. 사실 나 지금도 모르겠어. 왜 하나님이 윌리엄을 데려가셨는지 모르겠어. 아직 젊잖아. 그리고 이제야 좀 뭔가 나아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너무 빠르잖아. 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2: 자매님, 먼저 떠난 것도 주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3: 메리, 나도 그래. 이해가 안 가. 너무 속상해.
1: 모두 주님의 뜻이겠죠. 윌리엄이 하던 일들은 저희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 잘 추스리시고 기도만 잘 해주세요.
3: 그냥 다들 가만히 계세요. 메리, 그냥 울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냥 울어. 왜 슬퍼하냐 그딴 말 하긴만 해봐요. 내가 가만히 안 놔둘 테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슬픈 게 당연하잖아요. 안 그래요?
0: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같은 일을 먼저 겪은 한 사람뿐이었다. 당시 개신교도들이 모여 살던 코네티컷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다. 그래서 과부나 독신의 여성은 공적인 활동보다 가정에 머물러 있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새로운 바람이 시작됐다.
3: 아니, 그 상황에서 모두 주님의 뜻이겠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5: 그러게 말이에요.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말인데 굳이 그 슬픈 상황에서.
3: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5: 그렇게 맡아놓고선 회의 날짜 한번 잡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 알아요?
3: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끝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참견 말고 조용히 기도나 하라고 해놓고. 근데 그거 알아요? 제일 많이 움직이는 건 또 우리예요.
5: 그렇죠. 우리가 안 움직였으면 아직도 회의만 하고 있었겠죠.
3: 맨날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회의하고 그러는 사이에 세월 다 지나가고.
5: 맞아요. 분명 우리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응? 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어요.
0: 때마침 메리 스크랜튼이 모임 장소에 들어온다.
5: 메리? 어쩐 일이야? 오늘은 모임 날도 아닌데.
4: 오늘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드리려고요.
3: 아이고, 아 이런 건 우리가 해도 돼.
4: 뭐라도 돕고 싶어서요. 지난번에 유품 정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5: 아유, 당연한 걸 가지고 또 저런다.
3: 여기 앉아요. 샐러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채만 좀 썰어줄래요?
4: 네.
5: 참, 이번에 아드님 선교지 결정됐다면서요?
4: 네, 조선으로 파송된대요.
5: 조선? 처음 듣는 나라인데?

0: 선교사로 가시는 거죠? 그렇게 먼 데까지 걱정되겠다. 나도 거기가 어딘가 싶어서 지도 찾아봤는데 너무 조그매서 찾기도 어렵더라고.
1: 그나저나 저희는 자매님 걱정이에요.
2: 네, 저도 걱정이에요. 남편 데려가시더니 이젠 하나뿐인 아들마저 멀리 데려가시고.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릴 수도 없어요.
1: 어떤 나라예요? 조선은?
2: 아직 어둠 속에 갇힌 것 같달까요? 오랜 역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신분과 성별에 대한 차별이 심하대요. 그래서 여자와 노비들에게는 글 읽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데요. 그게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해요. 저도 꼭 가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네?
2: 아시다시피 여성에게는 여성의 전도자가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여자여도 글만 배우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0: 그 딱딱한 선교부에서 말이나 들어줄까요? 조용히 기도나 해주시죠. 그럴걸요? 자매님, 그러지
2: 그래서
0: 말고.
2: 결정했어요. 저도 아들을 따라 조선으로 갈 생각이에요.
1: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서.
2: 맞아요. 그나마 남은 단 하나의 자식마저 조선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은 신장마저 사라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한 밤마다 주님께서 제 이름도 함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남은 심장 조선에 함께 가져가라고요.
3: 그렇게 스크랜턴 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응답한다.
2: 예, 제가 갑니다, 주님. 할 일이 있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F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1화 여자가 그를 배우면 출연 유춘희, 최웅, 임항권, 이은영, 송명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개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 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불을 숭배했고 정의가 아니라 권력을 경외했으며 그들은 긍휼이 아니라 성취를 떠받들었죠. 그들의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있었지 진실한 경배가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정의를 행함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함은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되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구자 윤혜영 씨의 조두남 곡으로 수원시립 합창단의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전해준 찬송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한국 가곡 속에서 위로도 발견하시고 쉼도 여유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첫 곡 선구자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마음을 많이 달래주던 한국 가곡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앞선다는 것은 그만큼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구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지켜졌고 지금에 이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행하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선구자로 삼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가짜 뉴스가 즐비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물질 만능주의와 약육강식의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두렵고 무서워지게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서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쉴만한 안식처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의 달, 장성구 시의 김동진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했습니다. 먼저 들으셨던 곡은 그대 고운 봄날, 노유섭 시의 황미래의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이윤정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예배며 제사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림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곡의 가곡 함께 이어봤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가곡은 달밤, 김태호 씨의 나운영 곡으로 테너 안형일이 노래했고요. 앞에 두 곡은 사랑가, 허형만 씨의 김광자 곡이었고요. 테너 전병호였습니다.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의 음성으로 들으셨던 고향 생각, 현재명 작사 작곡으로 메조 소프라노 백나목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선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등대지기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박정환이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도 함께 기쁘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제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구해서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평소에 자신이 이제 신뢰하고 믿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이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맡깁니다. 엘리에셀은 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길을 낙타 10피를 데리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족장으로 굉장한 부자였죠. 낙타 10피를 가지고 많은 종들과 일꾼들을 데리고 먼 길까지 나설 수 있는 그런 부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메소포타미아 나홀성까지 먼 길을, 대장정의 길을 나섭니다. 나홀성에 가까이 가서 자신이 맡은 일을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시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요청할 때 낙타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물을 줄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소녀가 주님께서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로 여기겠나이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나옵니다. 우물에서 이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는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네 물동이에 있는 그 물을 조금만 내가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냥 지체하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리브가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달려가서 낙타 10필, 먼 길 사막을 지나 광야를 지나온 낙타 10필에게 물을 길어서 다 배불리 먹게 합니다. 아마 그 순간 엘리에셀은 전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전율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합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음을 엘리에셀 종은 확신하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서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엘리에셀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는 많은 말씀,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 선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섭리의 본질입니다. 존 프라벨 목사님은 섭리의 신비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 묵상하면 큰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심을 깊이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야기도 없어요. 야곱은 네 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생태적으로 이 가정적으로 자식들 간에 서로 갈등하죠.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불화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농후한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도 서로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불화하고 갈등이 심한데 네 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12명의 아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지 편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형들의 그 시기와 또 미움을 혼자 다 받습니다. 요셉은 이 배다른 형들이 죽이려고 물 없는 그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지죠. 형들이 죽이려고. 또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 나가는 그런 시련, 연단, 고생,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후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그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기근 때문에, 대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과 극적으로 재회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원수를 갚지 않고 화해하는 과정을 살피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삶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땅의 관점과 하늘의 관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땅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해석하면 악몽 같고 부당하고 엄청난 불행처럼 보이잖아요. 비극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땅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보고 살펴보고 해석해내요. 이 창세기 오늘 보면 앞에 있는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자신 앞에 벌벌 떠는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요셉은요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삶을 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만난 형들을 원수 갚고 그 미워하는 그 형들을 원수 갚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깊은 목적,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때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

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섭리하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봤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뿐만 아니라 형들에게도 권합니다. 형들도 우리의 지난 모든 사건들을 이 섭리적 관점에서 봐라. 자신만 그렇게 보지 않고 형들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들은 이 자신의 행동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동생이 그렇게 용서를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라 하는데도 그게 쉽게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장사를 치른 후에 형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 악을 갚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생전에 아버지가 생전에 원수를 갚으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자신의 본실을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서 자신들에게 해코지 원수 갚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유언, 남긴 유언을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신 것, 형들이 요셉에게 그거 기억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자신의 잘못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웁니다. 여러분이 형들과 재회하는 과정 가운데 놀랍게도 요셉이 성경에는 세 번 울어요. 오늘 세 번째 우는 거예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가 17년 전에요. 17년 전에 만났을 때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면서 다 용서를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동안 형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용서했는데도 요셉의 선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형들을 보고 이 요셉이 막 마음 아파서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안해하고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까?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만은 형들은 자신의 계획 속에 그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계획, 곧 감춰졌으나 분명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형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들, 악한 행동 가운데 자신의 계획 말고 또 다른 계획,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눈을 형들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잡고 계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감춰진 손길. 우린 지금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줄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자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죠. 그런데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요셉의 꿈이 성취되도록 하셨어요.
오늘

8절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형들이 다시 한번 또 와서 거듭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주인이라고 그렇게 칭송하죠. 앞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그래 요셉이 두 번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뭐냐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더니 막 형들이 그 얘기 듣고 굉장히 분노를 하죠. 하나님의 요셉의 꿈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때는 누구도 그 꿈 속에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죠. 요셉만 특별 대우하는 그 아버지에게 서운한데 이런 말을 하고 꿈을 얘기하는, 꿈을 꾸고 얘기하는 이 요셉, 불에 막 기름 붓는 그런 이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장차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내가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분노를 하면서 그때 마음을 결심한 것 같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게 죽이든지 어디다가 그냥 팔아버려야 되겠다. 아마 그때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의 그 모든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꿈이 성취되게 하죠.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은 요셉 홀로 성공하고 성취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꿈은 아니었어요.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 뜻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요셉의 꿈이 성취하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오늘 성경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형들은 주인이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지만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고 나도 단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요셉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악한 행동을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변화시켰다. 여러분 요셉은요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성공도 했고 지위도 높아지고 했으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형들 용서할게 그러지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기꺼이 형들을 용서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으로 악을 갚게 하셨어요.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시키죠.

위로하면서 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겠다 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요. 또 하나는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어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냥 똑같이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안 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선 되지 않아요. 요셉 보니까 선으로 악을 갚아요. 요셉은 그의 신앙이 아주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해석하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만 그동안의 시험과 연단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형들도 달라졌어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셉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의 신앙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형들도요, 많이 성장하고 달라지고 변화받고 성숙해졌어요. 옛날의 형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42장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처음 봤을 때 처음에는 정체를 숨기죠. 그러면서 형들을 테스트, 이 시험을 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이제 죽은 줄 알았죠. 이제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라헬이 나온 이 베냐민을,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베냐민이라도 지키려고 어디 먼 길 나갈 때 베냐민은 절대 이 형들 따라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애굽에 올 때 베냐민은 오지 않았어요. 이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이 오지 않았을 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그래 형들 가운데 시므온을 옥에 가둬놓고 집으로 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야곱은 이 베냐민을 절대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곡식을 구해갖고 온 이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시므온을 그 애굽에 거기에 볼무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지 이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아요. 그때 이제 시므온이 나서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맡기는 거죠. 아버지, 내 두 아들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생사 이탈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베냐민 어떻게 잘못되지 않도록 책임질 테니까 지금 허락해달라. 여러분이 시므온이 또 달라지잖아요. 창세기 44장에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내려온 형들을 다시 만나죠. 요셉이 베냐민을 또 보면서 또 꺼이꺼이 하면서 그냥 대성방곡을 해요.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려고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들을 집으로 또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나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이 막내마저 잃으면 우리 아버지 더 사실 수 없다. 나를 잡고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달라 하면서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둘이 있어요. 다들 형제들이 변화받았지만 요셉하고 유다죠.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또 쓰임받는 거죠. 이 형들 보면 지난날의 죄를 인정하죠.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다고 회개하는 거죠. 다 죄짓고도 모른 척하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겠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외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탕자의

0: 진술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의 회개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야곱의 아들이 열두 아들을 낳아서 그들이 그냥 근간이 돼서 열두 지파가 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열두 명 아들들 다를 수밖에 없죠. 갈등, 시기, 미움 그 가운데 성장했지만 이제 형제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책임을 전가하고 씌우고 합리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서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는 열두 아들, 열두 지파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 성정이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족보도 보면 평범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보면 우리와 크게 달릴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언약 속에 살면서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악한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죠. 우리 지난날의 모든 삶을 보면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덕분이죠. 산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떤 경우도, 어떤 실패도, 어떤 사건도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고 의지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발평하고 포기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교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2-050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했습니다.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게 엄마 안녕, 엄마야 득, 겸이야. 이렇게 음성편지 쓰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선은 엄마의 다정함을 닮고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아들이다 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엄마, 늘 다정한 엄마여서 너무 고맙고, 그 다정함을 닮아서 나도 다정한 아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서도 다정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 사랑해요 엄마.
1: 나도 엄마의 다정함을 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담고 싶다는 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이 담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5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 하루 참 길었죠. 아침에 나설 때와 지금의 나의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행저줄라는요, 아들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편지의 키워드는 왠지 다정함인 것 같았죠. 이 다정하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쳐있을 때도, 억울할 때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다정하게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대에는 더욱이요. 그 다정함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요, 결국 먼저 다정했던 누군가가 있었겠죠. 오늘 편지를 쓴 아들에게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한 명쯤은 있었을 겁니다. 혹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요. 오늘 하루 내가 건넨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있을 거라고 믿어요. 먼저 보여주는 사랑, 먼저 보여주는 성품.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말씀대로 해, 그냥 그렇게 권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다 겪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직접 보여주시고 또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 평생의 소원, 그 누구보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또 누구와 함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저는 오늘 하루가 조금 길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하루 어땠는지, 또 어떤 저녁을 보내고 계시는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행저줄라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여러분의 방명록, 발자취 오늘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사연 보내실 수 있겠고요. 또 무료로 사연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9330번이고요. 자, 행저줄라에서는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매일 이미지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쁜 이미지에 오늘의 저녁 기도문 적혀 있어요. 링크로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공유해 주셔도 좋겠네요. 자, 오늘 하루가 어떠했든지 믿음으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행저줄라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바로 기도문 이미지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입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6시 땡 하자마자 오셔서 기도문 많이들 챙겨가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6882번님,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니는 아들이 근사한 저녁 식사 사준다고 합니다. 이런 날이 오네요. 특별한 날, 특별한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얼마나 또 대견하실까요? 그쵸? 아마 우리 6882번님이 기대하고 정말 뿌듯해 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드님도 엄마가 좋아하겠지. 아, 너무 뿌듯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녁 식사 대접하는 걸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연으로 만나기만 해도 너무나 저까지 뿌듯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6882번님, 아드님과 즐거운 시간,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1234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행저질라의 기도문이 참 시적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걸어온 발자국을 헤아려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눈부신 실록의 잎사귀 사이로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행저질라 애청자분들께서 저녁 기도문을 받아가시면서요, 그냥 받고 끝내는 분들이 아니라 저녁에 진짜 그 기도문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그냥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았나, 실수한 건 없나, 주님 뜻 잘 받들고 살고 있나, 오늘 그런 하루였나,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 발자국을 헤아려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또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 우리 1234번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하루의 습관을 돌아보면서 그 목표가 주님 더 닮길 원하는 그런 우리 삶의 예배, 우리 삶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1234번님. 9363번님은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퇴근 중에 문자 드려요. 기도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이렇게 건강하게 행저질라를 들을 수 있는 것, 모두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9363번님,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5916번님은요, 안녕하세요, 최PD님. 행저질라 잘 듣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문 처음 신청해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반갑습니다. 5916번님. 그리고 기도문도 잘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문이라는 이 세 글자를 오타 없이 저희에게 샵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요, 여러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기도문 이미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링크를 받으시겠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오늘의 저녁 기도문이 적혀있는 이미지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공유하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공유하기 버튼 누르시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메신저든 문자 메시지든 뭐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공유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저녁 기도문 받아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5916번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행저질라 오프닝은요, 한 아들의 엄마를 향한 다정한 편지였죠. 엄마의 다정함을 담고 싶습니다. 나도 엄마 닮아서 더 다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게요. 하는 그런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편지였는데, 이렇게 행저질라 오프닝을 꾸며줄 청취자분들의 참여 신청, 오늘도 기다릴게요.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어떻게 편지 신청하실 수 있는지 오프닝 편지 도전하실 방법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생일 축하 메시지, 화해의 제스처로 사과의 편지, 감사의 편지, 뭐 그리움의 편지 다 좋습니다. 또 대상도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꼭 부모님이어야 되나요? 아니요, 부모님 아니어도 되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님께 쓰시는 것뿐이지 다 좋습니다. 친구에게 쓰셔도 좋고요. 목사님, 아니면 섬기시는 교회 전도사님, 리더, 목장 식구들 다 좋아요. 자, 샵 9330번으로 편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요, 나의 힘, 나의 찬송 시간으로 함께 하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이야기인데요. 그 찬송가를 지은 최소 50년 전, 혹은 몇백 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해당 찬송가를 지었는지 그들의 일기를 흘깃 보는 마음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찬양 한곡 나누고 나의 힘, 나의 찬송, 함께 하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나의 힘 나의 찬송. 오늘은 새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를 만든 엘라이자 에드먼즈 휴잇의 일기장을 살펴봅니다. 1887년 어느 겨울날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방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 창밖은 여전히 눈이 부실 만큼 하얀 겨울인데 나의 계절은 언제쯤 봄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교단에 서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마주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그날의 사고는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유독 반항적이었던 한 학생을 조용히 타이른 것뿐이었지만 화를 참지 못한 학생이 무거운 판석을 나에게 던졌고 그 판석에 척추를 맞은 그 순간 내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기계가 한순간에 고장나버린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내 발로 교실을 누빌 수도 아이들을 안아줄 수도 없게 됐습니다. 무거운 석고붕대에 갇힌 채 침대에 누워보낸 지 벌써 수개월. 통증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고 왜 하필 나였을까? 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나의 꿈, 나의 사명, 나의 건강. 모든 것이 저 멀리 달아나버린 것만 같아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보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이 말만 되풀이됐고 솔직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틈으로 가늘게 스며든 햇살 한 줄기가 내 야윈 손등 위를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그 온기에 이끌려 아주 오랜만에 마음의 창을 열어봤습니다. 다친후로는 마음대로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싫어서 병원 밖을 잘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전에 가끔 들렸던 페어마운트 공원을 꼭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고 산책을 나갔죠. 목발을 짚고 어린아이

아이처럼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놨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엘라이자, 내 육신은 비록 갇혀있지만 너의 영혼까지 어둠 속에 가둘 필요는 없단다.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꼼짝할 수 없고 통증은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일이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원망의 안개가 걷히고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려앉았습니다. 햇빛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영혼을 감싸안고 내 마음속 깊이 얼어붙어 있던 원망과 미움이 그 햇살에 녹아내렸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진정한 태양은 창밖의 햇살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나의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비록 내 몸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있으나 내 영혼은 지금 꽃이 만발한 봄동산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일기장에 오늘의 심경을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더욱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라네. 이 세상 하늘의 어떤 빛보다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라네. 오 햇빛, 복된 빛이 있네. 평화롭게 행복한 순간이 밀려올 때, 예수님이 웃는 얼굴을 내게 보이실 때,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구름이 가려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관없습니다. 내 주님께서 나를 보고 웃고 계시니 내 영혼은 언제나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 나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내게 닥친 이 고난조차 주님의 빛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려는 축복의 통로였음을요. 이 찬송이 나와 같이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햇살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나의 힘, 나의 찬송은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였습니다. 우리가 참 자주 부르는 찬송가죠. 방송에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도 하고 사실 선곡도 많이 하는 그런 잘 알려진 곡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고백했던 엘라이자 에드먼즈 휴잇의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찬송가 1절은 예수님이 빛이심을 고백하죠. 2절은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표현하고요. 3절은 휴잇이 공원에서 느꼈던 아름다운 세계를 회상하면서 영혼을 만지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4절은 영혼의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며 주님이 내려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곡이 마무리됩니다. 휴잇은 이후에도 자신이 지은 가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해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회복 후에 필라델피아의 노던홈 주일학교의 교장으로 헌신하다가 칼빈 장로교회로 옮겨서 초등부 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어려움이 참 많은 몸이었지만 평생 어린이를 돌보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 휴잇. 오늘날 참 쉽지 않은 각자의 삶의 터전과 그 속에서 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돌아보게 되는 오늘 나의 힘, 나의 찬송이었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치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뒤로하고 나를 위하고 있는 이들을 떠올려 봅니다. 나의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들과 가족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오늘 하루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버겁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불합리함에 화가 나기도 또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내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은 찾아오겠지만, 어려운 순간들마다 나를 붙잡아 일으켜주던 그 손길처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5월 11일 월요일자 저녁 기도문 낭독해드렸어요. 자, 제가 낭독해드린 이 기도문이 이미지화되어서 신청하신 분들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저녁 기도문 이미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688번님 기도문 신청하시면서 아들이 엄마를 위해 기도문을 선물로 보내주었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또 이런 사연은 제가 처음입니다. 보통은 엄마가 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문을 보내주는데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또 선물로 보내줬다고요. 야, 정말 멋진 가정입니다. 아드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직접 신청을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2688번님. 6802번님. 올해 93세인 우리 엄마. 지금처럼만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9학년 선배님. 건강하시고요. 우리 6802번님도 건강하세요. 나날이 더 주님 사랑하는 영적인 건강도 잊지 마시고요. 축복합니다. 4768번님은요. 퇴근하기 위해서 시동 켜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덕분에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오늘도 기도문 요청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768번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4543번님. 기도문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항상 방송 감사히 잘 들으면서 퇴근한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문 신청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4543번님. 기도문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1440번님. 행저질라는 로고송도 너무 좋네요. 기도문 받으러 왔습니다. 한 주 동안 피디님 방송 화이팅입니다. 내일도 저녁 6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1440번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는 세 글자

글자가 포함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받으신 후에 꼭 잠들기 전에 침대 위에서나 혹은 아니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같이 그 기도문을 낭독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에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서 잠에 드는 것도 아주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요. 수고했다는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일 겁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요.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너가 자랑스럽다. 이렇게요. 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입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 생명 신의 깔. 새 생명 신의 깔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받은 남자 성도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은 요셉, 은혜 받은 남자 성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처음에 격려자였어요. 격려자. 부모님의 마음에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너는 내 아들이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구나. 너가 내 아들인 것을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은혜 받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빛나게 했어요. 수심이 가득 차게 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어디에 했다? 빛나게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의 평가가 뭡니까? 본문에 보면,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족장,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그 당시 최강의 나라에 바로에게, 파라오에게 축복했습니다. 아까 본 그 장면이에요.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랬겠죠.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그러면 깜짝 놀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130 살았으면 살 만큼 산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75세를 살았어요. 그 130년 사니까 아직까지 살 날이 좀 남았죠. 그런 의미에서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야, 어떤 세월을 보낸 나이다? 험악한 세월. 다 풀렸어요. 인생이 살벌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형이 성격이 완전히 달랐죠.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갔죠. 가다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반 삼촌에 갔는 처음에 환영해 주더니 나중에는 첫 사랑이 누구예요? 라엘, 레이첼이죠. 그 바로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 보니까 누가 안 나왔어요? 언니 레아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삼촌 해도 해도 너무하네. 여러분, 혈육이라고 해서 다 따뜻한 건 아닙니다. 속여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큼 부려먹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연이, 가족적인 사연이 있죠. 기쁜 일도 가정에서 일어나고 눈물 나는 일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어디에 됐습니까? 인생 말년에 반절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와서 채색옷을 꺼내면서 아버지 보세요. 둘에서 이걸 주었는데 피가 묻어 있습니다. 어디에 대립니까? 아마 짐승에 잡아먹혔는가 봅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은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먹은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45장 25절 28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다 스토리를 제가 생략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녀를 보냅니다. 아들들 보내죠. 처음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을 알아보질 못해요. 설마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그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 처음에는 지나갔어요. 두 번째 만나고 나서 그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우리 애굽으로 모셔오세요 한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그들은 야곱의 형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죠. 형들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애굽 땅 총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란 소식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성경에도 어리둥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같이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여러분 짧은 단어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기운을 소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우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육신의 부모의 기운을 소생시키는 아들 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우리 부부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에게 기운이 소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28절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입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조카도의 말은 여한이 없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때부터는 희망이 약동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 아들을 봐야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기운이 소생하는 은혜가 우리 가문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 잡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앞에 37장에 보면 10장 전입니다. 거기는 꿈꾸는 요셉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만 꿨습니까?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감옥에도 갔죠. 눈물의 세월을 보내었죠.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했죠. 감옥에도 갔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조지프, 소위 요셉 아닙니까?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참된 꿈꾸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꿈꾸는 자란 말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비아냥거리는 말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형님들 안부를 물으러 아마 도시락도 챙겨갔겠죠. 오니까 저놈 저 오는구나,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거라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었어요.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는 말이었지만은 그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이 말 때문에 역사 이래로, 창세기에 쓰여진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영감을 얻고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시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 주신 은혜를 받는다면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알려질 때마다 누군가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뭐 돈 많이 벌고 남이 불안 주위에는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내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의뢰받았다면 우리는 이 시대 요셉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 자신이, 우리 모두가 우리 집안에 파송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뢰받은 요셉, 남자 성도 요셉은 만나는 이들에게 성심껏 섬겼습니다. 소위 복양했다는 것, 복양자. 이거 복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부모님과 가족을 성심성의껏 필요한 물질, 기도한, 필요한 기도, 필요한 양식을 잘 공급했다, 도와드렸다, 그런 의미겠죠. 47장 11절 12절,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어디겠습니까? 주었다는 나라가 있잖아요. 자녀 여러분, 뭔가 하나 받으려고 자꾸지 마세요. 주려고 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같이 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여러분, 탈취당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남에게 줄 것이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확신해야 남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어 주지. 내가 받은 것이 없고 내가 배가 쫄쫄 굶고 있는데 뭘 줄 게 뭐 있냐. 내가 더 남 걸 가져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런 더 이상 봉양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그가 경험한 고난의 자본, 이 고난의 자본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고난밖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자본을 수준 높은 성김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비록 다른 건 모자란 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가정총무 일을 열심히 했죠. 모든 일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시험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됐죠.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을 해주었어요. 복되게 만들었어요. 복주하게 만들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형들 원수를 갚아 마땅하다 생각했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나를 비록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로다 하는 마음을 넉넉한 마음으로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을 잘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내게 은혜를 풍성히 주었다는 이 의식, 은혜 받은 자의 의식이 없이는 선한 행실을 못합니다. 주님이 산상순에서 친히 뭐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자, 주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말이 있죠. 말 돼 있는데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함께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저 주님만 아시면 되지.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상에서는 빛을 비추되 이 빛은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우리 가정에 파송되었습니다. 선한 행실을 행하라고 우리 일터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대한민국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은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받은 상처를 남들에게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적 투사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고통을 당했으니 너도 좀 쓴맛을 보아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반 추락을 꿈꿉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할지라도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이 물질적으로 별로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행실을 가진 자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봉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마음껏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린다는 확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마음속에 남들 하는 만큼 합시다 라고 계속해서 압박했다면 제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마음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은혜 받은 자의 의식이 항상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직업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풍성한 마음이 있으니까 외부에 도우시다 그럴 때 아멘, 좋습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놀라운 분들입니까? 우리 순장님들도 뭘 하자 그러면 못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이 이렇게 밴댕이 속이 돼가지고 꼬불랑해지는 게 아니라 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다 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남자 성도 요셉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요셉은 평생 화해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평생 화해자. 은혜 받은 사람은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무엇으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은혜로 갚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은혜 받고 나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드디어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제들만 남았습니다. 바로 창세기는 마지막 장이 50장이거든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범죄자들은 남들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마음의 죄책감이 눌러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용서해 주고 잘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혹시나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무덤덤하게 혹은 따뜻하게 해주더니 드디어 우리의 방패막이 사라졌구나. 이제 요셉이 마음에 착심을 하면 우리 끝장나는구나.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이 바뀝니다. 당신의 아버지, 물론 이복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걸 유언적 명령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어디 가라? 용서. 얼마나 마음이 탔으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아버지가 명령해서 요셉 알겠냐? 하라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물론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맞이하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깨달으셨습니까, 형님들? 못했어요! 형님들이 내 앞에 행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가 바다득 바다득 갈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속 시원할지 모르죠.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땠더라? 이 눈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가 그렇게 용서해 주고 해도 이걸 못 믿었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지만은 또 하나는 범죄하는 형들이 이렇게 살아온 삶을 생각할 때 참 안타깝구나.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사람이 죄짓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피날레가 아름다운 피날레가 되었죠. 그러면 우린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격려자로서, 봉양자로서, 평생 화해자로서 살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십시오. 4절 5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41장 38절부터 먼저 합시다. 이거는 바로가 꿈을 해몽받고 나서 한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일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별명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은 성령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아들로서

아들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얘들아, 너희의 삶을 볼 때에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시부모님이, 이렇게 번가의 부모가, 이렇게 처가의 어르신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됩니까? 이 이야기를 요셉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신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을 기도하기 전에 주님, 우리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제대로 믿어서 다른 사람들이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 주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면 그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팔아먹은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기절할 정도로 놀랐죠.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건 팩트입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걱정하세요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삶에 개입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요셉, 한마디로 은혜 받은 요셉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절대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인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한 것이죠. 만약에 그 아픔이 주의 개입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픔으로 남았다면 멱살을 잡고 이놈아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알았겠느냐, 얼마나 치고 흔들었겠습니까? 의뢰받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러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여 내사?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육체적으로는 주님께 돌아가 떠나 세상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찬송가에서 보면 나의 갈 길을 다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마 요셉이 찬송을 알았다면 많이 불렀을 거예요. 외로울 때도 부르고 감옥에서도 부르고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았을 때도 나의 갈 길을 다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리라. 나를 인도하신 주님은 내 남은 가족들도 인도하시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하여 그의 해골, 그의 유해를 어디 가느냐? 미라로 해놨다가 출애굽할 때 나를 여기에 그냥 두고 가지 말고 어디로 데려가지 가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추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습니다. 약속의 말을 붙잡은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일생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지일관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주님, 화해의 사신으로
주님이 손을 펴시고

0: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죄인인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고 화해시켰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농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면서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셉의 삶과 얼마나 놀랍게 일치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꼭 요셉의 모습에서는 봐야 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요셉의 모습, 곧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고백은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주님의 작품, 주의 말씀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의 작품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구약시대를 살아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 우리 마지막 고백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파송하신 우리 시대 요셉임을 확신합니다. 요셉과 동행하신 것처럼 저와도 동행하소서. 예수님을 닮은 요셉처럼 저 또한 주님을 닮아 오직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시대의 진정한 격려자, 봉양자, 화해자로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 479개 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 828국의 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3: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있음은 기적이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낙엽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날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4: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은 불가사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대 유대인의 왕국이 멸망한 후 2000년 동안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소수민족과 언어가 소멸된 것을 생각한다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가정교육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 한마디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열심히 가르쳐 자손대대로 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말씀을 훈육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경외함은 삶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샌디 페티의 라이브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아주 멋진 곡이었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담긴 곡입니다. Because of Who You Are를 보내드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 여기에서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모든 부모들의 경험으로 축적된 삶의 지혜와 가르침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안에 거하라는 더 강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날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또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빌리 크로켓의 곡으로 Bulge of a Miracle, 그리고 이어서 예배인도자 리델 쿨리의 곡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곡이죠. I need you mor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먼저 들으실 곡은 아카펠라 합창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티소시트 트러스트 인 지저스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알렐루야 뮤직의 곡으로 He Stilled the Storm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알렐루야 뮤직의 곡으로 He Stilled the Storm을 들으셨고요. 그 전 곡은 아카펠라 합창곡으로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Tissue Seat Trust in Jesus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단말시 합창단의 곡으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리고 이어서 빅토리인 지저스 아주 멋진 오케스트라와 합창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이런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철부지 학생 시절, 믿음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때 친구들과 삼삼오오 어울려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냥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맛도 몰랐지만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방언을 하면 그것이 신기하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리 높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학 진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그래도 뿌리를 다른 곳에 둘 수 없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을 뿌려 회개하면서 밤을 지새워보기도 했는데요. 이 모든 기억은 소중한 은혜의 경험들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옛날 일을 다시 떠올릴 때 당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과 나누었던 노래들을 잊을 수가 없던 그 경험들 다시 한번 추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맛본 은혜의 기억들로 다시 한번 그분께 날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께 나아가 쉼을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 들으시면서 내 삶의 노래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주의 음성을 그리고 그의 비단의 살면 들으신 후에 성경책이란 홀리원의 찬양이었는데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이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때를 기억하면서 찬양 나누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은혜 받았던 찬양들 또 이 시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과 함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찬양들 계속해서 함께 나눌게요. 유턴이 찬양합니다. 나의 참 친구.

거룩 거룩하신 주 장욱조 목사님의 찬양 이정림 사모님의 음성으로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도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엔젤 보이스의 You Raise Me Up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고요. 0703번님께서 부산 광안동에서 오늘 또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삶 축복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저의 28번째 생일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으고 모아온 적금이 만기가 돼서 가족들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에도 방문을 했고요. 직원분들이 너무 천사같이 친절하세요 하시면서 그 북한으로 송출하는 안테나를 또 보고 오셨어요.

있었나 봐요. 저도 한번 보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감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4420번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 또 생일 또 맞으셨다고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0대 생일을 제주극동방송과 함께 하셨으니까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영적인 추억을 만들고 오셨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새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좋은데요. 평안하세요라는 찬양이에요. 천소망님이 작곡하신 그리고 보컬로 김경민 사모님께서 함께 참여하신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지금 방송되는 모든 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소망님의 찬양입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사랑 이야기의 찬송, 이어서 가스펠 코러스의 시편 40편 들으셨고요. 나무에는 주음성회에는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신청곡들로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천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며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됐고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밤에도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고 그분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반젤리컬 싱어즈의 내 영혼아 찬양하라와 필 드리스콜의 Near to the Heart of God 주께 가까이 연주 찬양과 창문 박진희의 갈보리산 위에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본부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다양한 이름과 역할로 불립니다. 가정에서는 누군가의 가족으로, 또 일터에서는 맡겨진 자리의 역할로 살아가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붙들며 이번 한 주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이 하루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나눠주셔도 좋고요. 이 밤에 듣고 싶은 찬양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전해드릴게요. 진성연과 영산싱어즈의 오 놀라운 구세주와 예수 따라가며 에런 도어의 영어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김상은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세 곡 함께 하신 뒤에 마음 묵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 묵상.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구별되어라 그러면 내 것이 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으니 구별하여 살라고 하셨습니다. 정체성이 먼저이고 구별된 삶은 그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신분에 맞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삶은 자연히 세상과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음식법과 절기는 매 끼니 매 계절마다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몸으로 새기는 예식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 표식은 침례와 세례 그리고 주의 만찬이며 더 나아가 진정한 표식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이며 거룩한 삶은 그 신분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세상과 달라집니다. 은혜교회 박동준 목사님의 칼럼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은 너에게 나의 사랑아,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가는 나의 시간을 신뢰하거라.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거라.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평안을 누리면 좋겠구나. 기도를 통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나에게 맡겨보렴. 너의 마음과 모든 상황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형언할 수 없는 평강이 너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거란다. 그 순간 너의 영혼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란다. 오늘의 고민과 아픔, 상처와 갈등, 분노까지도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내어주겠니? 내가 너를 초대하고 있단다. 나의 사랑아, 나에게 오너라. 내가 주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거라. 참된 평강으로 너를 채워주는 하늘 아버지가

히스 킹덤 뮤직의 사람입니다. 오벳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 신앙 안에서 고뇌하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솔직한 고백을 담은 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랑 그 자체로 오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함께 찬양했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안양시립합창단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주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랫동안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와서 돈을 벌던 노예선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영국 교회가 백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흑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노예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선 선장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인데요. 영국 사회는 여전히 노예 무역을 하며 여성과 흑인들을 차별했지만 존 뉴턴 목사님은 차별 없이 목회를 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인간은 모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서로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서 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7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이에요. 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형통함이 함께 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찬송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고 알고 경험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기보다는 멈추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보다는 조금은 말을 줄이고 그분 앞에 서 있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김두현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Matt Redman의 Let My Words Be Few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아는 만큼 말하게 되고 확신이 생기면 더 쉽게 단정하게 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설명하기보다는 조금 멈추고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앞에서는 말을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스틸 프레이즈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히스트리의 주님 안에 거하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케인 앤 데이비드 레오나드의 Blessed Assurance,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 에르니 하세의 Oh What a Moment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은 알아도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면 정직하게 또 모른다고 해야 할 순간도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결국은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앞서기보다는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점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무언가를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말을 더하는 것보다 한번 멈추는 쪽을 선택하는 순간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살면서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한부영이 부른 주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다.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We Love의 다시 일어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데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 다 훌훌 털어버리고 숨을 크게 들이키며 저 봄바람이 부는 곳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엔 역시 꽃이죠. 벚꽃, 진달래, 철쭉, 유채꽃, 그리고 장미와 튤립도 피고요. 요새는 길이나 산에서 또 전국의 도로변을 운전하다 보면 이름은 다 모르지만 예쁜 꽃들이, 야생화들이 많이 핍니다. 그 중에 제비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라색인데요. 강남에 갔던 제비가 돌아올 즈음 제비꽃도 핍니다. 여러 해살이 풀꽃인 제비꽃은 길가나 산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인데요. 기억해보면 어렸을 때 줄기로 꽃씨름을 하거나 꽃반지를 만들었던 것 중 하나가 제비꽃이었다고 합니다. 제비꽃의 색깔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보라색과 분홍색, 노랑색, 흰색 참 다양한데요. 꽃말은 겸손과 정절입니다. 지천에 흔하게 널려있는 야생화, 제비꽃을 볼 때마다 앞으로는 예사롭게 보아 넘기지 않고요. 꽃말인 겸손과 정절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따라 겸손하게 내 삶의 여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찬양 호연의 믿음 따라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믿음 따라 살다 죽으리 그것이 영광 내 소원이네. 아멘.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김종원의 아름다운 연주 차량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호연의 믿음 따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에서 실망할 일들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요. 오늘도 믿음 갖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비꽃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야생화의 특징은 어디서나 잘 자라고 생명력이 끈질기단 거죠.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에 뿌리 내리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받고 싶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나눠주시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두루바의 하나님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셨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신청해 주시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의 꽃말이 겸손과 정절이잖아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정절인데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싶다. 왜 이렇게 사람은 교만한가? 제 자신을 늘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나의 의가 나의 능력을 자랑했던 제 어리석고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됐고요. 정절이란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약속 꼭 붙잡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삼행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의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처한 환경과 조건 때문에 포기해야 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런 말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곤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85세였던 갈렙이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능력도 부족했던 그는 무모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기업으로 받았죠. 눈앞의 어려움이나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거대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아이자야 61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약속이에 굳게 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신달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도현의 우리 아버지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지금 우리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연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시라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Amazing Grace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레바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1073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믿을만한 존재,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존재가 믿을만한가요?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것도 그리고 깨기 쉬운 것도 약속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빈 말, 비어있는 말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국가 사이에 또 공식적인 관계에서 이 약속은 큰 중요한 무게감을 갖습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을만한지, 하지만 서로를 지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의 대치는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겠지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또 믿을만한 것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복음 통일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어요. 이 찬송에서 고백한 것처럼 신실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지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지할 상대, 또 믿을 만한 그 존재에게 보이는 나의 행위이자 모습이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돈인지, 권력인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북한 사이에 또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도 빨리 회복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복음 통일의 그 길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방송가족 동포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서울극동방송의 1188kHz AM입니다.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뵙고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 시간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뿐만 아니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성도님들의 간증 전해드릴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엄효환 전도사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찬송들과 함께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엄요한 전도사님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에 오게 된 엄 전도사님은 어떻게 또 한국살이에 적응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을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인도하시는 그 방법들, 여러분 이 간증을 함께하면서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복음의 일꾼들로 잘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분들이 꿈꾸는 복음 통일의 그날, 저 북녘 땅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이전 삶과 다르게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너무 좋은데, 한 며칠 지나가면서 점점 뭔가 공허해.

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어도 말할 친구가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배고픈 것도 아니고 배고프면 그냥 냉장고 문 열어서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고 또 자고 싶으면 자면 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 쉼터에 보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먼저 이렇게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 탈북민 선배들이 나와서 살다가 뭐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자리 잡고 또 뭐 어디 뭔가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면서 이야기했죠. 이렇게 막 그런다 보니까 아마 힘들 거라고. 그러면 차라리 일해라고. 돈 벌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럼 할 수 있느냐 좀 소개시켜달라고 했더니 경기도 쪽에 자동차 엔진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가 선 자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옆에 사람이 넘겨주는 걸 받아가지고 넣었다 꺼내고 옆에 넘겨주고 이 일만 하면 된대요. 아,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 일을 이제 해서 한 2주 동안 잘 버텨냈어요. 또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 끝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냥 나 혼자 아무도 없는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일을 해서 지금 과연 내가 뭐 하지? 그런 어떤 목표나 목적 뭐 이런 것들도 뭐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점점 이제 그 일을 하면서도 옆에 사람들 봐봤을 때 내 모습과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탈북을 해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계속 몰렸고 그리고 그때 어떤 저에게 들려진 소식은 그냥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안전하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탈북을 결심한 거잖아요. 뭔가 가서 내가 꿈을 꾸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목숨 걸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더 이상 뭐 눈치 안 보고 밥 먹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고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그때 아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해서 북한에 두고 온 엄마하고 누나가 있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해서 데려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외롭고 힘든 부분을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이 외로움을 정말 이 가족을 데려오면 그래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 참아보자 하면서 한 20일까지 버텼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보통 옆에 사람들은 이제 휴식 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그래도 대화라도 하는데 저는 여전히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와도 혼자이고 그래서 야 이거 더 이상 나는 이제 돈이고 뭐고 이거 못 견디겠다. 뭐 일이 힘들어서는 전혀 아닌데 이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엔 이제 쉼터로 돌아 올라와서 다 놓고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북한에선 정말 배고프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그냥 사는 것 같았고 삶이 오히려 더 즐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다시 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방황하면서 또 그냥 막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대안학교에 가서 그래도 좀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이제 쉼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거기라도 또 가봐야 되지 하고 이제 대안학교 갔어요. 근데 그 대안학교가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9시가 됐더니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책 하나를 하나씩 나눠주고 첫 시작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천국에 또 영원한 생명 뭐 이런 또 그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뭐 상관없이 나는 그냥 여기서 살고 또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버티다가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두 주 지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막 이어지다가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북한 땅에서 이곳으로 불러내셨다고 하는데 오늘도 두만강을 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또 중국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없어진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막 들어가면서 점점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계속 앉아 들어야 되느냐. 그런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평신도로 훈련 받은 분이 국어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접근을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어떤 뭐 어려움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렇게 한 분이 찾아와서 뭐 이야기도 들어주고 나눠주니까 나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막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뭐 물론 이제 어려운 거 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 우리의 뭐 이런 것들 우리 다 알고 있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뭐 어떤 것으로 되진 않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너가 정말 이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한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한번 기도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언제든지 또 같이 시간을 갖자 하면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저녁마다 이렇게 수업이 끝난 후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종이를 이렇게 한 장 가져오셨어요. 저한테 주시면서 한번 너가 지금 안 되는데 되었으면 좋겠는 게 있다면 한 세 가지만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보니까 일단은 담배를 끊고 싶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45분 수업을 좀 앉아서 읽고 싶고 이 검정고시 8과목을 봐야 되는데 한 2년 됐던 3년 됐던 이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고 빨리 이제 좀 당당하게 그래도 고졸 학력 정도라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또 다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너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데 기도 한번 해보자. 나랑 같이. 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 말씀 한 구절 이제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외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글쎄 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지 못해서 이렇게 뭐 못했지만 한번 너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때 좀 뭔가 마음이 좀 이게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냥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적은 건 놓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서 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그 정도는 한번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서 금년은 이제 100일 도전해서 그 학교 교무실 들어가는 입구 옆에다 100일 도전표를 딱 그려놓고 붙였어요. 뭐 얼떨결에 아무튼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이제 담배가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는 그 100일 도전표에 점점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8과목 다 한 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45분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앉아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제 보내지면서 아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교회에 한번 더 제대로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찾던 중에 4월 마지막 주쯤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금종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소리뿐만 아니라 막 경대상을 치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여기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여기까지 목숨 걸고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만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저기 북녘 땅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그동안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어떻게 구출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세웠는지에 대한 이 간증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왠지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아, 그리고 내 삶에 자그마한 이런 변화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데

0: 있어서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날 기숙사에 이제 돌아가는데 계속 이제 그게 들려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통독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 하나님을 한번 내가 한번 나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하고 결심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또 한편으로는 자리를 잡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경험이 됐고 막 이게 갈등의 시간이 이제부터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아 나도 뭔가 대학 공부 이제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이제 공부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1년 늦게 왔다고 생각하고 1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성경 읽어볼까? 그리고 1년 성경 읽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런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정말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해봤는데 거짓말이더라. 그럼 내가 평생에 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안 믿으면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갈등의 폭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만 오면 똑같은 설교. 점점 이제 그게 계속 들어오면서 이 통독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셨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말리는 걸 막 뿌리치고 통독학교로 들어갔어요.
1: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많은 탈북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먼저 온 통일, 통일을 준비하기에 먼저 오신 이분들이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잘 품고 섬기면서 주의 나라에 이 귀한 일꾼들도 잘 세워가야겠지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함께 하신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릴게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중국 유조선이 공격받으면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중동 군사작전에 제동을 걸며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WTO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들이 디지털 전송 무관세 유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로봇 심판 도입 이후 포수의 역할과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반려동물 시장 성장에 유통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멕시코 대통령궁 앞에 모인 5만여 팬들과 만나 한류의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이 텅스텐과 몰리브덴을 앞세워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경제 성과를 앞세워 당 기관과 기업소 간부 교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글로벌 10% 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관세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1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를 혼동한 채 관세 부과 근거를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무역법 122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 해당 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납부한 관세도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정책에 제동을 걸자 새로운 방식의 플랜B 관세로 글로벌 10% 관세를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이 전국 단위로 적용되지는 않았고 해당 관세 역시 원래 7월 종료 예정이었다며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 이후 중동 해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소유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공격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의

인용해 지난 4일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걸프해역에서 중국 선주 소유의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갑판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 입구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선박은 마셜 제도 선적의 화학제품 운반선 JV 이노베이션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주와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고 공격 주체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이후 중국 관련 선박이 피격된 첫 사례로 알려졌으며 중동 해상 물류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걸프 해역에는 수백 척의 선박과 수만 명의 선원이 사실상 발이 묶인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구축함들이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고 반격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조속히 합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더 강한 군사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국이 먼저 민간 지역과 유조선을 공격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탈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돌연 중단한 배경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사우디가 미국의 작전 계획 발표 이후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을 제한했고 이것이 작전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은 사우디 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배치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등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사우디 측은 중동 긴장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며 협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직접 통화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작전 중단 발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후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다시 영공 사용을 허용하면서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중동 동맹국들 역시 직접적인 안보 부담과 보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 19개국이 디지털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호주,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이 참여했으며 회원국들은 상호간 전자전송에 대해 일정기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음악과 영상 스트리밍, 게임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등 국경을 넘는 디지털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기존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WTO 강요회의에서는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다자간 연장 합의가 무산된 바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무관세 원칙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참여국들은 공동문건에서 다자간 합의가 지연된 데 유감을 표명하면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회원국들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인 ABS 챌린지가 도입되면서 포수의 역할과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올 시즌부터 심판 판정을 유지하되 선수들이 필요할 때만 자동 판독을 요청하는 방식의 ABS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00여 차례 챌린지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판정이 번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비 측 챌린지 성공률은 약 60% 수준으로 공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는 포수들의 스트라이크 존 판독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트를 움직여 스트라이크 판정을 유도하는 프레이밍 기술이 포수의 핵심 능력으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볼과 스트라이크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분해 챌린지를 요청하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의 딜런 딩글러와 콜로라도의 헌터 굿맨 같은 포수들은 높은 챌린지 성공률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유통업계도 관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산됐고 전체 응답자의 29.2%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월 평균 지출은 약 12만 6천 원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사료와 간식, 생활용품 구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들은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가 올해 약 2조 6천억 원에서 오는 2031년에는 약 3조 9천억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유통업계도 관련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쿠팡과 네이버 쇼핑은 반려동물 용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마트 몰리스는 반려견용 냉면과 빙수 같은 이색 간식을 출시했습니다. 또 유한 킴벌리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숙면 체험 행사를 여는 등 체험형 콘텐츠 경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관련 시장 성장세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글로벌 K-POP 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시티를 뜨겁게 달구며 한류 영향력을 다시 입증했습니다. BTS 멤버들은 현재 시간으로 지난 6일 멕시코 대통령궁 발코니에 올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팬들에게 인사했고 대통령궁 앞 소칼로 광장에는 5만여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RM과 V는 스페인어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현장 분위기를 달궜고 팬들은 멕시코의 심장 속에는 언제나 BTS가 있다는 문구에 손팻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실제로 BTS를 본 감격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BTS는 이날 셰인바움 대통령과 약 40분 동안 환담했고 대통령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BTS를 환영하며 한국과 멕시코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강조했습니다. 멕시코 시티 상공회의소는 BTS 공연으로 약 1억 7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S는 현지에서 사흘 동안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며 공연은 모두 매진됐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닌 광물을 활용해 중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선시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일부 무역회사들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광산 개발 장비와 설비 투자를 받는 대신 텅스텐과 몰리브덴 같은 광물 원료를 제공하는 방식의 거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가공 무역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설비 투자 대가를 광물로 상환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굴착기와 중량 화물차, 금 가공 설비 등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제시하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텅스텐과 몰리브덴은 첨단 산업과 국방 분야 핵심 광물로 꼽히지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상 명시적 금수 품목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제재의 틈새를 활용해 외화 확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원료 형태로 직접 거래할 경우 유통 속도를 높이고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중 간 비제재 광물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제9차 당대회 이후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당 기관과 주요 기업소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에는 당과 정권기관뿐 아니라 국가관리기업소까지 실무형 간부 중심의 인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간부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생산과 재정, 행정관리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주요 보직 후보로 거론되면서 단순 충성보다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정책 집행과 책임 추궁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총무부장을 맡은 이후 총무부의 위상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영향력이 약한 부서로 평가됐지만 최근 당 중심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조직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식통은 간부들 사이에서 이번 인사가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향후 권력 구조와 생존을 가를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는 황해도에서 새벽부터 시작돼 함경도는 아침부터 그리고 평안도는 오후부터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40mm, 황해도는 5에서 20mm, 함경북도는 5에서 10mm 내외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0: 평안북도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신의주와 삭주에서만 오전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14도, 신의주 11도, 삭주 8도, 강계 5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강계 23도, 신의주와 삭주가 22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장현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개성에는 오전에 한때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가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이 23도, 개성과 신계가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고성과 평강에서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함흥과 원산, 고성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고성 15도, 원산 13도, 함흥과 웅기 10도, 청진 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5도, 원산 22도, 고성 21도, 청진과 웅기가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날씨가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우리 한민족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 함께 복음통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마음이 계속되기를, 또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셨을 북녘땅에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탈북민분들, 또 노동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
2: 너 예수께 조용히.
1: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말씀을 따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은 과식과 게으름, 질투와 같은 일곱 가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수칙들을 만들었는데요. 정작 목회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건 이때 정의한 일곱 가지의 죄가 아니었죠. 아케디아라는 영적 무기력 증상이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이 느껴지는 현상이나 기도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1시간은 지난 것 같이 지루해지는 느낌이나 일덕 말씀을 멈추고 산책을 해야 할 것 같은 먹먹함처럼요. 이 모든 현상들이 당시 목회자들의 공통으로 느끼는 현상이었다고 하죠. 이에 굴복해 자리를 떠나면 잠시 마음은 편하지만 다시 기도와 묵상을 시작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잠히 머물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거짓말처럼 무기력 현상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샘솟았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목회자들은 아케디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을 구하는 장소에서 머물러 버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극심하게 방해하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찬양사역자 김도현 씨의 오직 주만이, 이어진 연주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나는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새벽녘 어떤 마음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오늘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의 자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사역자 이성신 씨였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앨범 가운데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리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도대체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다르길래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죠.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기저귀에 오줌 똥 쌌으면 갈아달라고 울고 엄마가 어디 나갈 때 엄마 가지 말라고 울고 있는 그대로 천진난만한 것이 어린아이들이죠. 꾸김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신 것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의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랬죠. 아이를 안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리키고 있느냐?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안고 있다.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할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주일학교 학생을 안아본 적이 있나? 우리들은 고아를 안아본 적이 있나? 나는 장애우를 안아본 적이 있나? 우리들은 사회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안아본 적이 있나?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 어린아이의 특징과 또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은혜롭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어요.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어린아이들이 낮춰요? 땡깡 부려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죠. 뭐냐? 낮추라는 것은 겸손의 교훈이죠.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과 시선으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청진과 어랑이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0: 안녕하세요. 저는 정착 8개월 된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아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오랑에서 온 정착 5개월이 된 염선희입니다.
2: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경북도에서 오신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진이 고향이신 정착 8개월 차 되어가는 우리 김아라 선생님 그리고 어랑에서 오신 5개월 차의 염선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또 교회 어떻게 나가게 되셨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까지 나눠봤어요.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0: 과거의 선생님들에게 펼쳐진 또 다른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두 분이서 이제 5개월, 8개월 되셨잖아요. 그럼 집이 어느 정도는 다 채워지셨을 것 같아요?
1: 우리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 나라에서 우리한테 덮는 것부터 가정도구까지 다 준비해줘서요. 지금은 집을 아마 한국 사람
2: 못지않게
1: 잘 해놓고 다 살아요. 그리고 나올 때 또 하나원에서도 또 우리한테 또 상품권도 또 주고, 그걸로 다 이마트에 가서 이제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도 다 싸놓고, 네. 그리고 집을 아예 중국에 있을 때보다도 집을 아예 멋있게 하고, 그리고 하고 살고 있어요.
0: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일상의 환경을 다 채우셨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의 그 삶을 너무나 잘 살고 계실 것 같은데, 두 분 지난 주말에 뭐 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2: 전번 주말에는 복지 공부한다고.
0: 아.
2: 예, 요즘 우리 공부하고 있거든요.
1: 공부하고.
2: 네. 사회복지 공부해요.
0: 사회복지. 두 분 다 사회복지 공부하세요?
2: 네, 몇 달 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론도 듣고 이제 공부하려도 가고 시간 그날 안 돼가지고.
0: 네.
2: 예, 전번 주에는 조금 그래 지나고 집에서도 뭐 성경책도 보고 그랬잖아요.
0: 아.
2: 기도도 하고 하니까. 네. 오늘 못 가면 내일 또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0: 네. 예,
2: 어떻게 하면 공부해가지고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0: 사회복지 공부하셔서.
2: 예, 사회복지.
0: 예. 사회복지사로서.
2: 예.
0: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2: 자격증 따야잖아요.
0: 네. 선생님도 그럼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1: 같이 공부하지요. 계속 공부하러 다니지요.
0: 네. 요즘 공부하시는, 시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1: 아직은 시험 준비는 아직은 우리가
2: 6월달 우리
1: 초기 돼갖고 아직은 그거는 시험 그건 없고 그냥 강의를 듣는 거지요. 교수님이 강의를. 교수님 강의가 그냥 바뀌어지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지요.
0: 아, 우리가.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되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거예요?
2: 사회복지 홍마미고 요양보호사 자격도 따야 되고.
1: 사회복지에 무슨 사회, 뭐 어디 요구되는데도 가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네. 네.
1: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50이 넘었으니까 60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이런 자격증을 따야만이 내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존을 유지해도 좋고, 또 나라에서 우리를 해준 것만큼 우리도 사회에 복지하면서 봉사하면서 이제 나라의 그 배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자격증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0: 근데 정착,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공부를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하셨네요.
1: 네. 인터넷 때리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통일부 인터넷도 때리고 그다음에 하나재단에도 들어가서 때리고 하니까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사회복지 이런 걸 해서 우리 나이에 맞게 앞으로 일해나갈 수 있는 걸, 그걸 자격증을 취득하려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0: 그러면 두 분이서 그리시는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들이 있으세요?
1: 우리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사고 나고 뭐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우리가 가서 거기 봉사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에 이게 보답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지요, 우리도.
2: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0: 사회복지사로서 요양보호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정착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나눔을 하나의 꿈으로서 갖고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정착을 하시고 나서 지금 현 사회에서 꿈꾸는 모습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나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언제 이루실지 모르잖아요. 분단의 장벽이 넘어졌을 때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그림들이 있으세요? 내가 다시 북녘 땅에 갈 수 있다.
1: 꿈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꿈은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제 하느님이 우리한테 많이 되게 해서 통일이 되고 서로 북과 남이 딸로 없이 한 나라가 돼서 한결이가 돼서 이제 같이 손잡고 이제 서로 형제들도 마주 볼 때가 꼭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해요. 하느님이 배려해 주면 꼭 거기 뭐 실현된다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0: 그럼 만약에

0: 갈 수 있는 때가 오면 가장 먼저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1: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그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나라를 이렇게 많이 근데 그게 우리 그 북한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앞으로 많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우리한테 좋은 걸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동일이 됐다면 하느님이 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0: 우리 선생님은요?
2: 예. 그러니까 저도 동일이 돼서 북과 남이 합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통일이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덕에 한국이가 이렇게 살고 우리도 탈북민들이 도움이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걸 예, 알려주고 싶어요.
0: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들 그런 소망 하나씩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북녘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지난날처럼 중국에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날에 갖고 있는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꼭 이래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모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그 은혜의 여정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아라 선생님, 염선희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면서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대전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143편 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탄원에 귀 기울이소서. 당신의 성실과 의로써 나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 듣고 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새벽녘 함께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5월 12일 화요일의 새벽의 문 2부의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동방송은 나를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해준 어머니다. 어머니 같아. 이 국동방송이 없었더라면 내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무슨 이런 방송이라고.
1: 은근히 위로를 받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힘들수록 그다음 좀 갇혀있을수록 자꾸 라디오를 틀고 전을 돌리게 되고. 아버지 가게

0: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을 12시 이후 되면은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필적적인 그 국동방송. 국동방송님은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하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네. 말을 하나 한 2, 3번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종교방송 해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방송을 듣는 거죠.
1: 긴장 속에서도 형제님은 라디오를 놓지 않았습니다.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에 나갔던 안드레 집사님은 그렇게 2022년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매일같이 듣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지난날 숨죽여 들었다는 안드레 집사님. 극동방송과 함께한 그 이야기를 바로 만나볼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그 반응을 즉각 받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녘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극동방송을 청취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곤 하죠. 오늘 그 가운데 생생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건너온 안드레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저희가 오늘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 중국 곳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처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고향이 어디시죠, 선생님?
0: 자강도입니다.
1: 자강도요? 예. 자강도가 지금이 한창 봄날인데 봄날의 자강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0: 자강도는 산이 많고요.
1: 아, 산이 많아요. 네,
0: 산촌이 너무 아름답고 골골짜기가 너무 산촌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1: 아, 자강도에서 태어나시고 자강도에서만 사셨던 거예요?
0: 예.
1: 근데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뵙다 보면 자강도에서 오신 분을 거의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예, 자강도로 말하면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아가지고,
1: 네.
0: 이, 러시아나 해외로 나오는 인력수는 적습니다. 적고, 다 군수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기 때문에,
1: 네.
0: 특별한 이제 림산 부분이나 또 특별한 뭐 안맥 인맥 없이는 좀 해외로 나오기는 좀 힘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1: 해외를 통해서 이렇게 탈북을 오신 경우,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통해서 오시는 경우도 극소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강도 하면은 대부분 군수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출생 성분이 좋아야 네. 되고. 또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해외 나왔다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 때문에 오지 못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1: 네. 그러면 고향 땅 자강도가 아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러시아에서 오셨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강도에서 러시아로 건너가신 게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외화벌이 때문에.
0: 외화벌이로 이제 나왔죠, 저희는.
1: 언제쯤 가신 거예요?
0: 저는 1992년.
1: 92년이요?
0: 6월에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고난행군이 한창 하기 직전?
0: 직전이죠. 저희가 들어올 때는.
1: 네.
0: 그나마 북한이 이렇게 배급을 안 줬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때는 괜찮았어요. 살기가 괜찮고 94년도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1: 네.
0: 국악으로 최악의 수준으로 이제 생활이 좀 곤란이 왔다고 합니다.
1: 네. 94년도에도 그러면 러시아에 계속 계셨던 거죠?
0: 저는 92년 6월에 와가지고 93, 4, 95년

0: 6월까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1: 아, 거기서 탈북을 결심을 하고.
0: 아니죠. 95년도에 다시 북한으로 한번 갔다가.
1: 네.
0: 그때 가면서 두만강을 넘어보니까 이 산에 나무들이 다 말라 죽고 소나무들이.
1: 아.
0: 그리고 이제 뭐 욕을 지나면 보면 고지가 많이 생겼고 빌어먹는 애들.
1: 꽃제비라고 하죠.
0: 네, 꽃제비들이 많고 평양시에 들어가 거기에도 이제 꽃제비들이 있은 거예요. 해가지고 이, 그때 좀 이 나라가 좀 잘못되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1: 네.
0: 어느 러시아에 같이 나온 친구가 약을 싸서 그 부모님들한테 전달을 해라 해서 갖다 줬는데 그 부모님들이 하는 소리가 그냥 살 수 있으면 러시아에서 너희들 살아. 여기에 오. 나와 봤댔자 너희가 할 일은 없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친구 아버님이 가난 말기인데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대체 남조선으로 갔으면 가 하는 그런 그 임종 직전에 그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혼자 그냥 머리로 새기고 너무 지금 북한 정권이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시 이제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95년 8월에.
1: 그러면 그때 95년에 갔던 게 탈북을 하면서 갔던 게 아니고 그럼 외화벌이라는 명분으로 가셨던 건가요?
0: 맞아요. 예. 외화벌이로 들어왔고 이제 95년도에는 3년을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1: 네.
0: 한번 휴가 겸 새로운 또 이제 지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1: 네.
0: 북한으로 갔겠습니다.
1: 북한으로 두 번째 다시 가신 거예요?
0: 맞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다시.
1: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정확히 내가 이제 북한 땅을 떠나야겠다. 이 체제를 떠나야겠다라고 하셨던 게 언제인 거예요?
0: 그게 제가 버이브 이제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뇌물을 받고 돈을 요구하고
1: 네.
0: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비난이라고 할까 그런 거 쪽으로 이제 많이 쓰고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을 했고 이제 김일성이 94년도 죽으면서 러시아에 있던 분들이 두 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했지만은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요. 궁금해서 이제 조금 라디오도 듣고 싶고 해가지고 라디오를 사서 듣으면서 통제가 심해가지고 낮에는 라디오를 못 듣고 밤에 이제 요 러시아 시간으로 12시 이후 되면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는데요. 그때 이제 필적 들리는 거 국동방송 나오고 그 다른 또 주파수 돌리면은 KBS 사회교육방송 내가 본 서울이야기
1: 네.
0: 그쪽으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럼 러시아에서 처음 이 방송들을 들으신 거예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은 부담은 없으셨어요?
0: 부담적으로 보면은 북한에서는 기독교 하면은
1: 네.
0: 후별기, 이 선교사 하면은 이제 강도,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국동방송입니다 해서 국동방송이면 러시아 추운 지방이니까 추운 지방에 사는 방송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1: 극동이란 뜻이.
0: 예, 그쪽에서 나오는 게 이제 종교적 말씀이 나오더라고 응문해가지고 별명 관심은 없었지만은 무슨
1: 네.
0: 말로 하나 한 2, 3부씩 듣어보고 또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에 대한 미련을 가지게 됐습니다.
1: 기억에 나는 방송 내용이 있으세요?
0: 그때 보면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종교와 인생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것도 나오고 해가.

0: 가지고 이제 가다가다 한 번씩 그 명언의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저는 성경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말은 듣었고 무슨 뜻인지 몰랐고요. 그냥 재미삼아 조금씩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이게 외국 동화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복음, 누가, 마가, 마태, 뭐 사무엘, 창세기 다 모르는 단어잖아요.
0: 맞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만화 영화로 나오나 풍자 영화나 했는데 별명이 국동방송이라고 하기 때문에 국동방송하면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방송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많이 갖고 부담적으로는 가진 거였고요. 조금 보이브한데 들키면은 큰일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런 쪽으로 조금 조심을 했고 말씀 쪽으로는 이렇게 큰 부담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으면 이게 내일 또 듣기가, 내일 모레 또 듣기가.
0: 아, 근데 그게 한번 그런데 이제 종교 방송 해서 파고 들어가면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빨리 저녁이 돼서 좀 그쪽으로는 저쪽 진짜 국동이고 시빌이고 추운 국동 지방에서
1: 네.
0: 주파수도 잘안 잡힙니다. 잔파, 중파가 많아가지고까지 12시, 러시아에서는 12시 돼야지 잡히는데 피곤하고 나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한번 그 듣고 싶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특별한 침실에 이제 같이 지내는 친구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방송을 듣는 거죠.
1: 이어폰 레시버를 따로 안 끼고 그냥 들으셨던
0: 아닙니다.
1: 거예요?
0: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때는 중국산 녹음기. 중국산 녹음기가 낮에는 제일 잘 잡혔습니다. 러시아산보다.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낮열에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이제 듣고 그러면서 이제 KBS 사회교육방송 그쪽에 보면은 내가 본 서울 이야기 거기서 이제 그때 95년도 6년도 이소연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했고 그다음에 작곡가 이호섭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토요일 날 되면 노래방이랑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는 이제 안 자고 이제 국동방송도 조금 듣고 그것도 조금씩 듣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1: 새벽까지 호기심에 처음 듣던 그리고 상황이 상황이어서 처음 듣게 된 라디오 방송을 지금도 들으시잖아요, 집사님.
0: 그렇죠. 지금도 듣고 있지만은 시간상 많이는 못 듣고요. 제가 이제 30년 전그 국동방송을 하버롭스크에서 시내에서 한 5년 전에 찾았댔어요. 지나가는데 국동방송이라고 써 있더라고.
1: 아,
0: 러시아어로도 써 있고
1: 러시아에서.
0: 25년 전에 듣던 국동방송 총사가
1: 와.
0: 하바롭스크에 있었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예, 지금에 와서 올해 들어가서 이제 그걸 찾으려니까 그 장소 가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네. 참, 이렇게 30년 전부터 함께했던 극동방송, 러시아에서부터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왜 듣게 되었는지, 점점 듣다 보니 또 흥미가 돋아서 들었던 극동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듣게 했을지, 그리고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강도가 고향인 안드레 집사님과의 극동방송 청취 이야기 여기서 첫 번째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드레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즈음에 내 삶의 변화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화는 새 삶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주게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매우 긴장을 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0: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변화, 행복한 변화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죄로 인해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이지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던 애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것과 변화된 축복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치 단칸방에 살던 가족이 넓고 큰 집으로 이사하고도 이를 누리지 못하고 이전처럼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된 것이라고 다시 확실하게 선포하시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된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권고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아 살던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이 가능의 비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지옥 갈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변화의 계절을 누리며 즐기며 강건하게 사시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함경북도의 하늘은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함경도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에서는 오후 시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20mm로 예상되고요. 함경북도에서 5에서 10mm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포항, 제주, 목포가 16도,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광주가 15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가 11도, 함흥이 10도, 청진이 7도, 강계가 5도, 해산이 3도로 시작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25도, 평양과 강계, 해산, 포항이 23도, 신의주와 개성, 서울과 춘천, 대구가 22도, 강릉과 광주, 제주가 21도로 보이고요. 부산과 목포가 20도, 여수가 19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대로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서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의 계절을 누리는 그리고 변화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엎드러짐을 슬퍼하며 애가를 부른 다윗처럼 저희도 구원을 위한 활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가 부를 노래는 첫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노래입니다.

다윗스대라고 해요. 다윗은 사울에게 수년간 쫓겨 다녔어요. 광야를 헤매고 동굴에 숨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눈물을 흘리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라고까지 명합니다. 이 노래가 바로 다윗의 활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악인으로 매도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넣지 않았어요. 사울이 비록 자신을 괴롭혔어도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영웅들의 업적을 기록한 야샬의 책에 그를 기록합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 원수 같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요. 19절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부릅니다. 핍박한 사울도 용사요. 자신을 사랑한 요나단도 용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블레셋의 땅, 가드와 아스글론에 알리지 말라고 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미운 지체의 허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성도는 공동체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내주면 안 됩니다. 21절에서 다윗은 길보아 산을 저주합니다.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방패가 버림바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살아있었던 건 그의 방패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지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깨달았기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인생의 사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까? 그 핍박의 시간이 나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인정하나요? 내가 부를 노래는 둘째, 거룩을 위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라고 해요. 다윗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신을 향해 창을 던지고 군대를 풀어 광야를 뒤지던 사울을 가리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 덕분에 자신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거룩을 위해 사울이 수고해 주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에 그는 24절에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사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이 누린 풍요와 안정을 언급합니다. 물론 사울이 잘못한 부분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에 베푼 것 또한 인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울의 방패가 버려진 것은 그의 불순종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그가 마지막까지 길보아 산에서 싸우다 전사한 것은 용사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가 미워질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의 단점이 크게 보여 장점과 좋은 면마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허물은 허물대로 보되 그의 장점과 그가 끼친 유익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런 모습이 곧 거룩한 사랑의 본질이에요. 상대방의 장점을 부풀리지도 않고 단점을 그냥 덮어버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곁에 혹시 사울 같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나를 연단시킨 그의 수고를 인정하시길 바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기보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해준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 다윗이 부른 활 노래를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연단시킨 사람이라도 그의 장점이나 내게 끼친 유익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의 공로마저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혼을 준비하며 자기 계획과 조급함을 왕좌에 앉혀둔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 인 묵상 간증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며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의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제 처지가 억울해서 화가 났어요.

0: 공동체의 도움으로 예비 시부모님과의 약속이 잡혔을 때도 어떤 말을 듣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올라왔지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당시 제 마음의 본질이 두려움이 아닌 나를 거절한 대상을 향한 미움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남자친구에게 필요한 분리의 시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인데 제가 원하는 때에 상황을 바꾸려고 안달복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멈추게 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가 23년 만에 회심하신 거예요. 제가 왜 내 뜻대로 안 되냐며 원망할 때 하나님은 23년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보여주셨어요. 또한 막막함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자 한 죄를 회개하며 이 결혼의 과정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나아가길 원해요.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꺾이지 않던 저의 자아와 나의 때라는 무기가 기꺼이 망하고 엎드러지기를 소망해요. 제 결혼 준비가 개인의 행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나의 때라는 화를 내려놓고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도 생활 예배와 공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의 만남을 두려워만 하지 않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 만남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26절에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라며 요나단을 향한 애절함을 고백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형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 요나단의 사랑이 모성애나 부부애보다 더하다고 해요. 그 사랑이 혈연과 이권을 넘어선 까닭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에 충분히 왕이 될 기회가 있었지요. 하지만 자신이 왕이 될 권리를 포기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기꺼이 참여했어요. 이렇게 이에타산을 넘어선 요나단의 자기 부인의 사랑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니 더는 사울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겪은 고난이 구속사로 해석되어 활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듯이 나의 고난과 아픔도 말씀으로 해석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간증의 노래가 됩니다. 이 구원의 간증이 여기저기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의 활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속에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정죄와 원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며 그를 용사라고 추모한 다윗처럼 우리도 구원의 활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나를 광야로 몰아넣은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훈련을 위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속 미움을 거두고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고백과 간증이 오늘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활노래가 되어 울려 퍼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이 시간 통해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2장 3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이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약속하는지는 못하는 거예요. 학문 지식이 구원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자들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그거를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해서 사변화됐다는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은 인간이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하나님의 계시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온묘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요, 내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때는 버리는 거예요. 나 그랬잖아요. 지고 쓸 땐 지고 써야 돼요. 돈도, 권력도, 학문도.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할 땐 털을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에 대해. 창세기 1장 1, 2절 잡아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그래서 우주학자를 서울대학교 병원사한테 물었어. 수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 위에 있는 거래. 말이 그렇죠. 수면이 물 위에. 내 해석은 뭔지 하나님은 어디나 수면 위는 우주 이 세계에 다 운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요. 우주 속에 다 수면 위에 우리를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온 태초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우리와 함께 지금도 호흡을 같이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태초

0: 그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나다. 말씀은 태초부터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이 태초부터 있어서 말씀으로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차이가 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은 아니다. 딴 남자고 이렇게 해서 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학자들 해더라. 나한테 들려줘.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된 말씀이 육신화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학자들은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막 십자가가 우뚝우뚝 막 선 건 또 듣죠? 우뚝우뚝 쓸 때 학문이 발달돼서 된 줄 알아요? 그때는 학문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 마음으로 찾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적 소원이 넘쳐나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의 씨름을 이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내용은의 삐삐치니 저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할렐루야. 오늘도 내 영혼의 치료의 광선의 햇빛이 비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고통을 이겨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작할 때보다 하고 난 후에 기다림 속에서 훨씬 더 많이 흔들립니다. 간절히 기도한 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막막한 시간, 그 공백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확실한 신호,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아무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 기도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기다림 속에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다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방향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을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27편 말씀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들도 이 시간을 기다리며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감옥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광야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기다림으로 통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느낄 때 다른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응답이 없음이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하나님은 더 정교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내 시간표가 깨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와야 하는지 마음속에 이미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긋날 때 기도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기다림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신뢰하는 여정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당겨오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지연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는 사랑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0: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쌓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감정은 정리됩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적극적인 응답이 있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결과를 신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기다림은 소모가 아니라 새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기다림은 관계를 시험합니다. 나는 결과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답을 받지 못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가?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상황보다 내 마음이 먼저 다듬어집니다. 혹시 오늘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다면 조급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 문을 억지로 열려야 하지만 신뢰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응답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를 향해 이미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406번님, 두려움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나눌수록 기쁘고 행복한 하루가 되는 것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5월의 실록이 가득한 아침, 사방을 둘러싼 주의 위엄과 영광을 느끼면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즐거움 가득한 예배 되시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주인이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주후 2026년 5월 12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1장 18절에 시작했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패지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것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 외에는 없다고 그랬죠. 21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 세상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고 이 십자가의 도로 예수 믿게 된 우리들은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똘똘한 사람도 아니고 총명한 사람도 아니고 문벌 있는 명문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26절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여기서 이 부르심을 교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영어로 effective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효과적인 부르심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 전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우리 귀에 들릴 때 이거를 듣고 아 그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가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는 너나 열심히 잘 믿으세요. 너나 열심히 잘 하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콜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내 마음에 깊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게 깊이 깨달아지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 안에 깊이 파고들어 이제는 정말 가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부르심으로 우리 내면의 마음과 동기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뭐 그냥 교회에 봐도 그냥 아유 교회가 있나 보다. 누가 교회 가자고 해도 아유 뭐 때가 되면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열심히 다녀. 너나 잘 믿어.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를 보면 아 나를 부르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막 이제 쿵쾅거리면서 자꾸 이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짓눌리고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효과적인 부르심, effective calling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여기에 선 것이 은혜지요. 남들은 똑같이 들었는데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성화의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의 역사까지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한 것은 내가 자격을 갖춰서도 아니고 여건을 갖춰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 이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들을 봐라.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왔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자, 이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그 세상의 기준, 영어 성경에는 worldly standard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human standard, 인간적인 기준, worldly standard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고 또 세상의 기준을 따라 능력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문벌 좋은 자, 이 공부와 학식이 좋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 왔느냐?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세상에서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갈망하기 위해 저 산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막 이 고행을 하고 또 수많은 경전들을 막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지만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주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또 이 재력으로 구원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인데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는 참 약하죠. 약해요. 그리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문벌 좋은 사람들, 세상에 아주 있는 사람들, 좀 힘께나 쓴다고 하는 사람들,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게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죠. 아무리 집이 화려하고 으리으리해도 뭐합니까? 천국 같은 곳을 흉내내려고는 하지만 천국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이런 이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아무 육체도라고 할 때 이 육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자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 그 다음에 힘, 그리고 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들.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제가 세상에서 많은 구제를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제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봐서 저를 좀 천국에 들여보내줄 수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떤 육체도, 그 어떤 인간의 자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런다.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아서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내 마음에 진동을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키고 순종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통해 누구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그냥 예수 안에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는 의미인데, 자,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신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의로움, 법정적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죠. 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건 뭐냐?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죄인이야 라고 하고 심판하고 이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나는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법정적으로 의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자, 사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 없다라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선언을 받으면 사실 우리는 이제 허물이 많고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빠질 때 의롭다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어져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안에 이 거룩의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내가 지금 죄가 내 속에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롭다함을 선언받는다는 겁니다. 자, 선언받으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생명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능력과 세력으로 올 때 우리를 해방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법정적으로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요. 법정적으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이 거룩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의 죽을 몸도 주님 은혜 안에 다시 영생하게 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화의 단계까지를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 종말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얻게 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인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 안에 있게 됐고 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여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 다음에 구원함이 되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됐다라는 건 뭐냐?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 세상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이제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풀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는 거죠. 자,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법정적인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도 의롭다함을 선언받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룩함, 자 의롭다 했으니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주시는데 이 거룩한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룩함이 되시고 그 다음 구원함이 되셨다. 자 구원함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redempt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salvation이 아니고 redemption. redemption은 뭘 강조하느냐? 값을 치르고 우리를 노예의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 이 완전한 해방의 최종적인 건 우리가 여전히 이제 육체, 한계 있는 육체 안에 있어서 육체로 인하여 한계를 갖고 살죠. 근데 이 육체를 영화롭게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시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죠.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지막

0: 으로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예수 안에 있게 되는 복이 세상에서 미련하다 일컫는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자랑하는 것. 사람은 사실 이제 본능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치장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또 내가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과시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세상에 있는 걸로 내가 자랑을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자랑하느냐?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주 안에서 주어주신 선물들을 자랑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봤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된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인용됐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랑할 때 그 뭘 자기 지혜, 힘, 부, 능력 이거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거죠.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것.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오면은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여호와를 자랑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 안에 자랑하는 말, 자랑하라는 말. 이 여호와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인데 여호와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이 여호와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호와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죠.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이었죠.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죄인된 우리로 구원 얻을 방법을 참으로 단순하고도 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즉 빈부나 귀천이나 명예나 지식의 어떠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 누구든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개인적 성취가 자신이 구원받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음을 알게 하죠. 그래서 구원이 온전한 은혜요 선물임을 깨달았을 때 저도 얼마나 기뻤던지 모릅니다. 만약 저의 의가 조금이라도 필요해야만 구원이 가능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그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묵상을 따라 개인기도의 시간 가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외치는 자는 결코 다른 자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루로 강건하십시오. 샬롬.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재림,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공식적이지만 이단을 연구하는 그런 사역팀들의 조사에 따르면 추정치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활동하고 계신 자칭 하나님은 20분 정도가 계시고 현재 활동하고 계신 재림 예수님은 약 50여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재림 예수였다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3: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2: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그 입으셨던 몸으로 우리가 보는 본 그대로 가셨다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3: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0: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그 땅으로 그 하늘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0: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고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닌 천국에서 살 자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하늘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의 극단적인 위험은 첫 번째는 그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을 회피하듯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욕심이 있죠. 삶이 좀 힘들고 살기 어렵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 보니까 마귀가 그런 우리의 욕심을 이제 잘 파악해서 이단들을 세워가지고 이단들을 통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니 거기서 그렇게 아웅다웅거리면서 살 필요 없다. 여기 와서 그리고 여기 와서 또 예수님을 기다리자 하면서 이단들이 그런 재림의 때가 지금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여 그런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삶을 다 치우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져와라. 그것 뭐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중에 그렇게 미혹될 만큼 그렇게 순진한 성도는 없죠. 우리 교회 안에는. 내 나라에도 절대 안 내놓죠. 그 걱정은 없어요. 그 걱정은 없는데 극단적인 한쪽에 또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재림의 때가 언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이 땅에 뭔가 삶을 위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보다는 그거 뭘 갖추고 그걸 뭐 재워놓고 그걸 쌓아놓고 그게 여유를 그게 평안을 두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처가 아니라 여기가 영원한 거처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재림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왜? 창조가 있었다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분명히 죽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재림은 분명히 있다면 그럼 그 재림의 때에 걸맞는 우리 오늘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금 본문 24장에서 재림의 때에 반드시 걸맞는 그 인생들이 어떤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어지는 25장에서 방금 읽었던 24장의 본문 말씀을 기초로 그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42절에 4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선포합니다.
0: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1: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기에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되냐? 오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방향,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냐?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냐?

0: 야, 세 번째. 그럼 그 목적과 그 목표 아래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며 사는가를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세를 소개합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0: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신부 들러리로 비유하고 있죠. 근데 그 들러리 중에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죠.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안 믿었고 섬기지 않았던 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 자리 안에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섯 명은 들어가고 다섯 명은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들어갔던 그 성도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미련했던 이들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기름 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지고 기다린 것과 기름 없이 예수님을 기다린 것의 그 차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삶의 전부였냐, 전적이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가서 뭐 필요하면 또 기름 사오면 되지, 부분적인 기다림이었냐. 또한 기름을 가지고 불을 피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피웠냐, 너 자신의 힘으로 불을 피웠냐, 심지에 기름으로 탔냐, 기름 없는 심지만 태웠냐, 성령 충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깨어있음, 준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전부냐, 전적이냐, 또한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만하고자 하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날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을 우리는 오늘만 살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그런데 내일도 만약에 주님이 호흡이 확인되게 하신다면 내일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삶 끝에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토록 사모했고 나를 위해 생명 다하시고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목숨 버리시며 사랑하셨던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내 육신의 눈은 감겨질지 모르나 내 영안은 열려져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족들하고 성도들하고는 헤어질지 모르나 내가 눈을 감았다 떠보는 그 순간 내 호흡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반기시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은 기다린다는 것은 재림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삶에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뭐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걸까요?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걸까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서야 되는 것일까요?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오늘이 마지막이기를. 주님 그냥 날 데려가시기를. 그래서 오늘 호흡이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으면 내 삶의 방향, 목표, 목적은 그 주님을 전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게 오늘 내 삶의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때가 되면 주님 나를 부르신다 하는데 그게 우주적인 정보.

0: 종말이든 내 개인의 죽음이든 간에 주님 나를 부르실 텐데, 그럼 그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이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무엇에 내가 가장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어야 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또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그래도 그 오늘의 삶은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될지를 두 번째 비유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1: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0: 오늘 이 땅에 오늘만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목표와 목적, 방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산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셨고 또한 만물을 주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경작할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명으로 주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은사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한계에 맞는, 그리고 나의 재능에 따라 다섯 달란트를 주시거나 두 달란트를 주시거나 한 달란트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한 달란트만 해도 지금 현 시세라도 약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능에 따라 그것이 관리되어져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이 내 호흡이든 생명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 것답게 관리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 쓰고자 하고 투자하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드리고자 하고, 그 청지기적 자세. 왜?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그 청지기적 삶으로 우리는 결산받을 것이니까. 결산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청지기적 삶을 오늘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능을 맡기신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라 하시는 걸까요? 그것에 관심도 없이 땅 속에 숨겨두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달란트,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은혜를 땅 속에다 박아두고 살면 나는 뭘 위해 산 걸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요? 은퇴 후에 연금요? 은퇴 후에 내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법과 질서에 따라 준비되게 하시겠지만 그 연금, 그 은퇴 후의 삶이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면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것답게 관리하며 사는 것인데, 그것을 땅속에다가 숨겨두고 관심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안타까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호흡이 확인되는 순간, 내 심장이 뛰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이기에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의 것답게 관리하며 살다가 언제일지 모르나 주님 날 부르시게 되면 우리 주님께 그런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우를 차지하라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에 듣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어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재림의 때에

0: 맞는 자, 즉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고 사는데 오늘을 청지기로 살 때 그 청지기적 삶에 어떤 내용,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소개하죠. 세 번째인데 25장 31절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0: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신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줄일 때에 먹게 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예수님이 입지 못했을 때 입게 했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옆에서 도와줬고 예수님 옥에 갇혔을 때 보살펴줬다. 그러자 그 양으로 즉 의인들, 그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7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1: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0: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청지기적 삶에 우리에게 어떤 자세, 모습을 나타낼 것인지를 말씀하시죠. 많은 돈을 기부한다거나 역사에 남을 이름을 남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길 자들을 섬기는 단순하고도 평범한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이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없고 부족하고 나도 내 자식 내 일도 돌보기 바쁜데 지금 그럴 여유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으니 지금 그 어렵다는 이 힘들다는 이에게 그냥 가라하지 않고 맹수 한 그릇이라고 주려고 했던 것이 우리 주님께는 기억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적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1: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0: 아멘. 냉수 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것은 결탄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저버리고 거창한 계획을 목표로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밤에 주님 날 부르시면요. 날 부르시면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날 부르실 수 있다는 그 분명한 재림의 기준으로 오늘만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일도 오늘을 주시면 또 오늘만 사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 오늘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열매를 결정하시고 그 가치를 결정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결정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섬기는 것인데 왜?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인데 주님이 날 부르신다면 기꺼이 할렐루야 하며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0: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주님의 계획에 맡겨놓으나 오늘 이 땅에 내 삶을 허락하셨으니 그 허락하신 삶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답게 관리할 줄 알아.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할 때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 결산의 기준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일 것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데 그 오늘이 하나님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삶이고 그 청지기적 삶은 뭔가 부족하다 모자라다가 아닌 지금 내 있는 것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고 예수가 100년 동안 오시지 않을 것처럼 계획을 세워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또 오늘이 주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면 그 꿈을 꾸나 나는 주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는, 나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실 게 뭡니까? 즐거움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사는 건데 할 수 없이 사는 날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날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하라는 거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마땅히 건강도 돌봐야 되고 삶도 돌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내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도 천국일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루, 이 오늘이 마지막 것 같은 일상에서 하나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주어진 것이 얼마든지 간에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내 먹는 것 좀 떼어 주고자 하고 내 마시는 것 좀 떼어 마시게 하고 내 있는 것 찢어 주어서 함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청지기적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중에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답니다. 참 위로가 되죠. 인간적인 실력으로 보면 도찐 개찐이랍니다. 얼마나 잘났든지 얼마나 모자라든지 다 뭐 했다고요? 재림의 때를 재림의 때답게 기다릴 능력이 없었답니다. 다 졸며 잘 수.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비유가 얼마나 위유가 되는지. 제대로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자가 없답니다. 다 졸았답니다. 그럼에도 기름 가지고 등불을 피우려고 하고 또한 그럼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뭐 있고 없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마시는 물, 내 먹는 음식, 내 먹는 내 입은 옷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천국의 삶이 될 것이고 내일이 주어진다 해도 또 그 하루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41-3990, 042-541-3990번 한밭의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0: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제1감리교회 김덕부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땅 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곳곳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충만하게

말씀으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각 처소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하셨는데 우리 민족을 욕되게 하는 죄악이 사라지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낮은 울타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강승입니다. 목사님,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 아시죠?
1: 예. 예,
0: 어제 제가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관리의 죽음이라는 아주 단편입니다.
1: 예.
0: 근데 여기 참 웃기면서도 슬픈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하급 관리였던 체르바코프는
1: 예.
0: 공연장에서 실수로 앞자리에 장군의 대머리에다 대고 대책이에요. 장군을 이렇게 슥 닦으면서 아유 괜찮다고 허허 웃어 넘겼는데 이 소심한 관리는 그때부터 혼자만의 지옥에 빠집니다. 장군이 속으로 화가 났을 거라 짐작해서 공연 중에 한 번 쉬는 시간에 또 한 번 사과를 하죠. 그러자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날 장군의 집무실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실수를 했다고. 장군이 이제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고, 그만 좀 하라고. 버럭 화를 내자 이 사람은 아 이제 다 끝났다 절망에 빠져서 집에 돌아와서 옷도 벗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만.
1: 아이고야.
0: 장군이 쏜 총에 맞은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불안이라는 불길에 스스로 질식을 해버린 거죠.
1: 아...
0: 상대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혼자 사과하고 또 사과하다가 결국 스트레스로 세상을 떠난 건데요. 참 이 황당하고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도 조금씩은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1: 예.
0: 상대는 기억도 못하는 사소한 실수에 온종일 마음을 졸이고 스스로 만든 눈치 감옥에 갇혀서 정작 소중한 것은 놓치는 그런 일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 나를 향한 차가운 눈빛 하나에 온종일 마음을 졸이면서 스스로를
0: 맞아요,
1: 괴롭히곤 하는데요.
0: 맞아요.
1: 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내 자리가 위태롭진 않을까 하는 불안의 톱니바퀴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은 바짝 말라버리고 맙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평가는 아침 안개처럼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0: 아멘.
1: 세상의 기준과 누군가의 인정에 목매일 때 우리는 소설 속 주인공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자유를 얻습니다.
0: 네.
1: 내 실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타인이 만든 감옥의 문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는요,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표를 잠시 내려놓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 다 써버리기에는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0: 맞습니다.
1: 타인의 시선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시는 그 넓은 품 안에서 기지개를 한번 크게 펴보시면 어떨까요?
0: 좋았습니다.

0: 고성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우리만의 이유. 예.
1: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0: 아멘, 아멘입니다.
1: 아멘입니다.
0: 예. 와, 목사님, 그 요즘에 이게 안톤 체호프의 단편선이 다시 막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행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설인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이걸 무슨 시점이라고 그러죠? 전지적 시점에서 예. 이 그 장군의
1: 마음을
0: 마음도
1: 아니까.
0: 알고 이 사람의 마음도 알고 예.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고구마 진짜 몇백 개 먹은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혼자서 착각해서 결국에는 스트레스로 죽을 정도로. 근데 정말 그 장군은 아무 괜찮은 건데.
1: 근데 사실 이걸 만약에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본다면
0: 같이 막
1: 그러니까 네. 내가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되게 진짜로 막 조마조마하고
0: 그렇죠.
1: 예. 내가 막 잡혀 끌려가는 건 아닐까.
0: 맞아, 맞아.
1: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0: 그쵸.
1: 당시에 이 러시아의 상황이라는 것은 뭐 정말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독재 상황 속이니까요. 네. 이 주인공의 마음이 사실은 그 사람 시점에선 공감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점에서
0: 그러니까요.
1: 전지적 시점에서 볼 때는 네. 참 너 왜 그러니 싶은 그러니까 거죠.
0: 하나님도 오늘 나를 보면서 혹시 그런 고구마 먹은 마음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어제 예. 제가 그 짧은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1: 아멘.
0: 라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0: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8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오래간만에 비가 와요. 너무 좋아요.
1: 봄비입니다. 봄비.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오늘 같은 비는 여러분
0: 네.
1: 왜 비야 이러시면 안 돼요.
0: 단비죠, 단비.
1: 요거 정말 중요한 단비거든요.
0: 단비입니다. 예. 자,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또 함께 사연으로 나눠주시고 오늘 말씀 카드 만나도 신청해 주시는데요. 어디로 보내시면 되죠, 목사님?
1: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셔서 대전 선택하신 후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0: 유튜브에서 대전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채팅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오늘 또 지난주 한 주셨는데 우리 예나 교수님 오셔서.
0: 그렇죠.
1: 야, 또 오늘 이렇게 오늘 그 소설의 주인공 같은 그런 성품들 우리 배웠잖아요. 아, 오늘은 또 어떤 성품이 예. 얘기를 나눌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05번님 비가 살짝 내리는 어디 갔지?
0: 예.
1: 좋은 아침입니다. 밭에 심은 야채들이 좋아라 하는데 파릇파릇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만나주세요. 예.
0: 아멘.
1: 우리도 성령의 담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파릇파릇해집니다.
0: 아멘.
1: 그렇죠? 네. 0714번님.
2: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오네요. 천둥도 번개도 동반해서요. 오늘 대천 남지방 목사님들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떠나십니다.
1: 네.
2: 오가는 길 모든 일정 주님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은혜 충만하게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1: 네, 또 아. 좋은 또 은혜의 시간도 되지만 또 좋은 또 휴식의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0: 아, 목사님들 그렇죠? 휴식도 예. 얻으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또 은혜 받으시고
1: 성도도 눈치 안 보고
0: 예. 종교개혁지에서 또 종교개혁가들의 삶을 네. 돌아보면서 하, 정말 그 뭐랄까요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실 이야기를 많이 많이 담아오시면 좋겠어요.
1: 그렇습니다. 5809번님도요.
3: 안녕하세요. 피디님 목사님 비 내리는 좋은 아침입니다. 용납해주시고 헤아려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3: 주님 오늘도 만나주세요.
1: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은 다 용납해주시는 분. 예. 아, 오프닝 소개해 주신 작가가 안톤 체호프인가요?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요즘에 이거 유행이 좀
0: 안톤 체호.
1: 예, 요즘에 요거 갑자기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예,
0: 그렇군요.
1: 촉촉이 내리는 비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아멘.
0: 만나주세요.
1: 그리고 8323번님도
4: 아버지 아직 방학 중인 아내를 회복시켜주시고 예은이 동현이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만나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3014번님
5: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분주한 하루를 좋은 아침과 시작하는 덕분에 마음만큼은 잔잔한 평안으로 늘 따스한 위로를 받곤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 힘 받으면서 힘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5: 하나님 오늘도 꼭 만나주세요.
1: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피아오시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대리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쉬워지는 그날까지 성경체 입문 꽁트 일상행전 일상행전 제14장 5월의 환난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5월이라 온 땅에 청첩장이 봄비같이 쏟아지니 기쁜 소식은 넘치되 이대리의 지갑은 마르는지라 이를 이름하여 5월의 환난이라 하더라.

0: 네가 아침에 출근하여 책상 위 흰 봉투가 산을 이룬 것을 보고 탄식하여 가로되,
1: 오라, 내 지갑은 광야의 샘처럼 말랐거늘. 하, 어찌하여 세상의 경조사는 이토록 무성하단 말이냐.
0: 그가 봉투 여섯 개를 세고 또 세며 책상에 엎드리니라. 이대리가 뱅킹 앱을 펼치고 계산하기 시작하니 이는 마치 율법 학자가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과 같더라.
1: 하, 이 사람은 밥 먹은 지 반년이 지났으니 5만의 재단이 족하고, 저 사람은 야근의 환란을 주었으니, 하, 그러나 같은 팀이니 10만원의 예물을 드려야 하리로다. 그러나 나를 인사고과에서 밀어낸 이자는 5만인가 10만인가, 하, 이는 실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문제로다.
0: 그가 송금을 마치고 잔액을 확인하니 숫자가 처참하여 소리 없이 입만 벌어지니라. 이때 박 과장이 다가와 가로되,
1: 대리여, 나는 10년 전부터 경조사 장부를 기록해왔노라. 받은 만큼 돌려주고 줄 만큼만 주니 내 마음이 호수같이 잔잔하도다.
0: 이에 이대리가 다시 묻되,
1: 본 적 없는 타부서 직원의 부고에는 어찌하시나이까?
0: 박 과장이 엄숙히 이르되,
1: 그것은 공동체의 율법이니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되 봉투에 이름을 또렷이 적으라. 그 장부가 훗날 너를 기억할 것임이라
0: 하니라. 마침 강 부장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얼굴이 붉어지며 이르되,
2: 너희가 어찌하여 축복과 위로의 자리를 산술의 저울로 달고 있느냐? 마음이 없는 예물은 가증한 것이니 계산이 먼저면 차라리 조용히 기도로 대신하라
0: 하며 일갈하니 사무실이 잠시 고요해지더라. 이대리와 박 과장이 고개를 숙임에 강 부장이 위엄 있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라. 그런데 강 부장이 책상에서 가계부를 조용히 꺼내 펼치는지라 거기에는 이번 달 결혼식 주례가 3건, 축의금이 8건, 찬조금이 3건, 합산하니 그 액수가 심히 크더라. 강 부장이 하늘을 바라며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되,
2: 주여, 직급이 높으니 예물도 높아야 하나이까? 내가 부장이 된 것이 이리도 고단한 일인 줄 어찌 알았사나이까?
0: 그가 가계부를 다시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그 눈빛에 이대리와 다를 바 없는 비애가 담겼더라. 이것이 곧 5월의 환난을 통과하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삶이었더라. 이대리는 숫자로 관계를 묵상하고 박 과장은 장부로 질서를 세웠으며 강 부장은 체면으로 재단을 쌓았더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통장 잔고가 깎여나가는 그곳에 진실로 동료를 향한 눈물의 축복이 섞여 있음을 누가 부인하리요. 각자의 형편대로 마음을 다하되 지갑의 환난 속에서도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자가 진정한 경조사의 승리자니라. 공감하십니까, 목사님?
3: 아, 공감됩니다. 아, 근데 저는 이 마지막에 최사원이 대본에서 네. 잘린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0: 하고 한번 넣어드릴게요. 제가 최사원. 이때 신입 최사원이 다가와 이르되,
4: 저 다음 달에 청첩장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0: 사무실의 정적이 흐름에 세 사람이 봉투를 받아들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니 이름하여 경조사 앞엔 만인이 평등하도다 하니라.
3: 5월입니다, 여러분.
0: 야, 여기저기 예. 정말 뭐 집안에도 할 때가 많고 또 여기저기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새 가정을 꾸미고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은 넘쳐나죠.
3: 축복하는 마음은 넘쳐나죠.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예. 결혼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늦게 하는 친구들도 많다
0: 해주는
3: 보니까
0: 해주는 거 너무 고맙죠. 예.
3: 아, 결혼하는 거 정말 축복하는데 또 그게 축복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동시에 하면 힘들어질 때도 있지요.
0: 예, 뭐 단지 뭐 우리가 좀 뭐

0: 가난해서 그렇지 마음만큼 부자지 않습니까?
1: 마음은 늘 축복하죠.
0: 예, 지갑이 조금 얇아서 그렇지. 예. 자, 좋은 아침입니다. 5월 여러분의 강의 형편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마지막 말했던 것처럼 예, 진정한 경주사의 승리는 지갑의 환난 속에서도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자.
1: 그럼요.
0: 아니겠습니까?
1: 그게 진짜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내가 뭐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네. 그거 적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마음까지 안 기쁘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 또 마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네. 마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마음. 네. 이게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 아닌가 예. 싶습니다.
0: 5월에 여러분의 지출 계획 예, 어떤 거 있으신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9330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열어놓습니다.

제가 클릭을 잘못해서 공과가 잘못 나갔는데 갑자기. 예, 우리 직장인들은 다 이렇게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곡을 들고 싶었어요. 그래도 은혜는 흐른다.

0: 그래도 은혜는 흐른다. 웃음 아, 네. 너무 비장한가요?
1: 그래도 흐릅니다. 흐를 건 흘러야죠.
0: 네, 그럼요.
1: 아까 그래도 예. 군가보단 덜 비장하지 않습니까?
0: 그 군가를 제가 실수로 들었는데 많이들 놀랐습니다. 좋아하시네요, 근데. 아, 너무 좋았다고.
1: 사실 저도 갑자기 왜 군가가 나오지?
0: 클릭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네. 아, 제가 군가를 가르치는 담당이었다고 예, 하시면서 너무 좋았대요. 오, 예. 4637번.
1: 우리 4637번님 예. 군가 가르치는 담당이셨다고요?
0: 노래 되게 잘하시나 보다.
1: 오, 그런가 봐요.
0: 그쵸. 일부러 군가 틀으신 줄 아셨다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다들 지금 막. 그 힘차게 크게 불렀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시네. 아, 극동방송에서 들으니 군가도 은혜가 되네요. 진짜 가사가 뭉클하다고 하셨는데 아하. 진짜 가사가 되게 뭉클해요.
1: 아, 예. 그렇군요.
0: 전쟁과 전쟁 속에 예. 예, 우리가 하나가 된 전후.
1: 그렇죠.
0: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예,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네요.
0: 좋네요. 네.
1: 감사합니다.
0: 막 이렇게 막 말을 갖다 대요. 네. 5073번님.
1: 일상행전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의 5월은 희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많아서 부조금으로 통장이 비어갑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답니다. 그래도 마지막 가족을 보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해야 할 자리는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죠.
0: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이게 좀 이렇게 연배가 좀 어리신 분들은 결혼 소식이 많고 예. 나이가 50대 넘어가면 이런 소식이 많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1: 네. 성경에도 결혼식장에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 꼭 가라고 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그 아픈 일에 꼭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5277번님.
1: 5월의 환란 축복할 일은 많으나 내 지갑은 빈약하더라. 본 적 없는 타부서의 부고 아 이 대리의 지갑을 어찌할꼬 강부장의 벼락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너희가 어찌하여 축복과 위로의 자리를 산수로 계산하느냐. 남의 속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하지만 또 직급이 높은 강부장의 지갑의 환란에도 백배 공감합니다.
0: 그렇지 그렇지.
1: 경조사 앞에 만민이 평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5월에 결혼식에 생각지 않은 장례식도 여러 곳
0: 맞아, 맞아.
1: 생각 속에 있는 손자 생일이 줄줄줄 야, 추여.
0: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들은 또 손주 생일까지 또 생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맞아. 경제사비요. 저는 했는데 받지 못하기도 하고 저는 못했는데 받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형편껏 마음을 표현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1: 예.
0: 명답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5809번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 재밌어 해주셨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진짜 너무 재밌어요 하시면서 9828번님께서도 또 사연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만나 뵈야죠 이분.

0: 에너지 못 빼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침신 대 심리학 나무과 김연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심리 상담 맞나요? 상담 심리인가요?
2: 상담 심리입니다.
1: 매번 헷갈리시네요.
0: 제가 매번 헷갈려요. 아하. 매번 오늘 고민했거든요. 지웠다가 다시.
1: 이렇게 외우죠?
0: 네.
1: 상심.
0: 상심. 아, 알겠습니다.
1: 상심하지 마세요. 예. 상심.
0: 제 덕분에 청취자분들 많이 외우셨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연아 교수님은 심리상담학과 교수가 아니라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이라는 거. 예. 자, 오늘

0: 어떤 제자의 심리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1: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의 신경증적 경향성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바돌로메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2: 바돌로메.
1: 네.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사실 지난주까지 그 빅5 모델을 다 배웠어요.
0: 네. 예.
1: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네. 오늘 그 성격 심리학에서 또 가장 정교한 그런 심리 검사 도구, 심리 모델로 알려져 있는 헥사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 중에서 가장 투명한 독설가였던 바돌로메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0: 헥사코.
2: 헥사코. 이름이 네. 귀여운데요?
1: 헥사코. 귀엽죠. 네. 예.
0: 이게 뭐 앞자 딴 건가요?
1: 네, 앞 글자들을 딴 건데요.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다섯 가지의 빅5에 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바돌로메의 성격 하나가 더 붙여진 모델이 헥사코 모델입니다.
0: 예, 그렇군요. 네.
1: 우리가 바돌로메 하면은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나 싶은데요. 사실은 네. 떠올릴만한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요?
1: 네, 맞아요.
2: 나사렛에서도 네.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1: 맞습니다. 네. 네.
0: 독설가.
1: 그렇죠. 네. 이 바돌로메가 첫 등장부터 이제 날카로운 독설을 내뱉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참 그 답변이 네. 참 기가 막히는 게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면 찬사를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과연 뭐였을까? 예수님은 왜 그를 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를 현대심리학의 헥사코 모델을 통해서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
0: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면 매우 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 매우 쳐라.
0: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2: 네가 내 고향을 무시하냐?
0: 그렇지. 매우 쳐라인데 왜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2: 내 고향 나사렛을 무시하다니 예. 용서할 수 없다.
0: 그러니까요.
1: 꽁투가 계속되는 건가요?
0: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래서 그 헥사코가 뭔지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0: 네.
1: 우리가 그 기존 빅5 모델이 담지 못했던 인간의 좀 도덕적인 기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외향성, 우호성,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적 경향성 이렇게 네. 다섯 가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2: 네.
1: 거기에 이제 H, 겸손과 정직의 요인을 하나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 아.
1: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돌로메는 겸손과 정직 요 하나의 축의 성격을 우리가 바돌로메를 통해 살펴볼 건데요.
0: 네.
1: 바돌로메는 이 H 요인이 네 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게 각자가 다 매우 높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헥사코 모델의 이 겸손 정직이 총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진실성, 두 번째가 공정성, 세 번째가 탐욕 회피, 네 번째가 겸손 이렇게입니다.
2: 네.
1: 각각이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진실성은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아첨하거나 가식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직장에서 좀 어떤 사람들을 안 뽑고 싶은가를 봤을 때 적당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0: 네.
1: 나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0: 그렇지.
1: 사람, 이기적인 사람, 뭐 아첨하거나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잘 안 뽑으려고
0: 네.
1: 하거든요. 실제로 헥사코 모델에서의 이 겸손 정직이 인사 국가에서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0: 네.
1: 두 번째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두 번째가 공정성입니다.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규칙을 준수하려는 성향인데요.
0: 맞아.
1: 이분들의 특징은 편법보다는 정직한 원칙을 고수하는 약간의 좀 고직식함을 포함할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이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법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으며 타인을 이용하거나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공정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겸손과 정직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지. 네.
1: 세 번째는 이 탐욕과 회피가 낮은 건데요. 그러니까 탐욕을 회피한다입니다. 돈과 권력, 높은 사회적 지위, 사치품을 소유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0: 네.
1: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인데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에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낮은 특권의식의 태도를 말합니다.
0: 그래서
1: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진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죠.
2: 오, 네. 다 좋은 건데
0: 네.
2: 바돌로메가 이런 네 가지
1: 네.
2: 진실하고 공정하고 욕심을 회피하고 겸손한
1: 네.
2: 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0: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
2: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막말하는 사람
0: 그렇죠.
2: 약간 이런
0: 그렇죠.
2: 느낌인데.
0: 그렇죠. 약간 강수민 같은.
2: 면전에
1: 예.
2: 대고.
1: 강수민 PD님의 이제 별명을 바돌로메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바돌로메와 닮았을까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0: 예.
1: 체크리스트를 한번 네,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0: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1: 네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첫 번째, 나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싫다. 아. 또는 누군가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정말 싫다.
1: 예. 아. 진짜 그랬거든요.
2: 진실성.
1: 근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아. 조금 살짝 해.
2: 우리 젊은 시절의 피디님은 아, 거의 뭐
1: 절대 안 했죠.
2: 강 바르톨로메오.
1: 아, 근데 지금 점점 살짝
2: 강돌로메
1: 고백합니다.
0: 그런가요? 네. 두 번째,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2: 전 여기선 굉장히 약한데요.
1: 그럼요.
2: 저는
1: 규칙이죠.
2: 예, 요 네. 부분에 약해요.
0: 그러니까 그냥 지킨다보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정해진 원칙과 공정함을 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
1: 우리는 봐도 안 지키죠.
2: 옛날 광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 당신이 존경하는 선배는 네. 아무도 없는 산속의 길에서도 신호등을 지키는 아. 그 광고 그거 있었어요. 이렇게 네. 차가 딱 멈췄다 가는 아무도 없는. 네. 저 그 광고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런 게.
1: 아, 남들에게 피해만 안 되면 가면 되는 거야.
2: 왜 저런 게 광고로 나오고 있지?
0: 아, 두 분을 아, 지켜드리기 위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는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 가치관을 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요거는 좀 우리가.
2: 어, 저는 요거는 예. 좀 괜찮습니다.
1: 그리스도인.
0: 네. 이게 탐욕 회피의 문항이었고요. 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 아, 요것도 맞아.
0: 나는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예. 않는다.
2: 아, 세 개 정도는 그래도.
1: 요거는 진짜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
2: 실제로 그래서.
1: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2: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1: 청취자분도 많이 느끼고 군과 갑자기 틀어버리고.
2: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 이건 겸손의 경지가 아니야.
2: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거를 깨달으셔가지고 겸손하신
1: 아,
0: 거예요.
1: 그런 거예요? 아, 감사해요.
2: 어쩔 도리가 없다는
1: 역시,
2: 걸 깨달은 거죠.
1: 예.
2: 뭐 잘난 척을 네. 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1: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0: 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 예에 해당이 되시면 네. 바돌로메처럼 매우 높은 겸손과 정직의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고 아, 볼 수 있습니다. 예. 속과 겉이 같은 투명한 영혼이지만 가끔은 너무 솔직해서 주변을 조금은 당황시킬 수도 있다라는 아. 걸 말씀드리고요. 한 개 이하일 경우에는 당신은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회적 기술이 뛰어난 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진실함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네, 너무 다른 사람들에 맞춰서 또는 나의 이익을 위해 조금 아첨하고 있지는 않나 너의 진짜 속마음이 뭐야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
1: 근데 이게 교수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냐 아니면 남들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대놓고 못해서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람 또 다르죠.
0: 완전 다릅니다.
1: 네, 맞아요. 네. 네.
0: 앞에 있는 거가 해당이 되는 거죠. 네. 나의 네. 이득을 위해.
1: 마음이 너무 약해서 말 못하는 사람도 많아.
2: 또 어떤 분들은 네. 마음이 약해서보다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상대방 맞춰주는 거.
2: 그렇게 그렇지. 좀 관계 중심적인 분들.
1: 네, 네. 네. 맞아요. 네.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네. 자, 네.
0: 네, 유연해지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네. 유연하다. 표현 좋아요. 네. 네.
0: 그럼 성경으로 보는 바돌로메.
1: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지금, 네.
0: 왜 이것들이 높은 인물인지를 요한복음 1장 46절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 한번 분석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예.
0: 첫 번째 진실성인데요. 우리가 앞에 나왔던, 얘기했던 이 독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걸 네. 우리가 굉장히 독설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현대 심리학의 그 성격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네. 진실된 거다. 그냥 정말로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1: 진짜 궁금해서
0: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2: 생각이 났는데 에이 나사렛에서 생각이 났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1: 그쵸.
2: 근데 말을 해버리는 이 진실함.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빌립이 흥분을 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했을 때 이제 바돌로메가 하는 반응이거든요. 당시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변두리 동네였기 때문에 바돌로메는 이 빌립이 흥분한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보다 대충 그냥 뭐 그렇구나라고 아첨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구심을 있는 그대로 내뱉는 거죠. 타인을 조정하려고 하는 아첨이 전혀 없는 고지식할 정도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아.
0: 약간 좀 순수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런 분들이 있어요.
1: 네, 맞아요.
2: 사실 실제로 구약에 전혀 예언이 없어요. 나사렛은 구약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도시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오셔야죠. 원래 메시아는. 아, 이 사람 생각 들면 그냥 바로 말해버리는 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0: 여기에서의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 사람이 이런 의도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함이거나 내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고
1: 네.
0: 정말 순수하게 진실되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0: 유추해 보는 거죠. 바돌로맨은 남을 속여먹고 소위 말해 등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먹어내는 그런 사람은 예. 아니었을 거다.
1: 뒤통수를 치는 그런
0: 그쵸.
1: 사람은
0: 뒤통수를 아니에요. 치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참 간사함이 없는 어떤 공정성을 예수님께서 잘 봐주신 면이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찌 보면 이런 독설과 의심 가득한 발걸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바돌로매를 보시고 예수님이 대중 앞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시게 됐는데요. 여기서 간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돌로스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낚시 미끼나 속임수를 뜻한다고 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돌로매는 낚시나 미끼를 던져서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남들을 속일 만한 인물은 아니다. 그 정도로 진실된 공정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발견해 주셨다는 거죠.
2: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도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그치. 뭔가 좋은 표정으로 나왔을 때 바돌로매 막 이렇게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왔을 때 주님이 넌 뭐냐 이러지 않으시고 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제 탐욕 회피인데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네.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돌로매가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48절에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하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무화과나무 아래는 세속적인 성공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홀로 진리를 구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광장이 아닌 그 고요한 나무 아래를 선택했다는 점은 그가 지위나 권력보다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탐욕 회피의 성격임을 뒷받침하는 근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0: 자, 마지막으로 겸손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은밀한 묵상의 자리를 알아맞추신 그리고 그걸 알아봐 주신 예수님의 신성을 마주한 순간이거든요. 조금까지 어찌 보면 조금 나사렛을 비웃던 저는 이걸 나사렛에 대한 아주 편견이 있었다 이렇게 네.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편견이 틀렸음을 깨닫는 순간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즉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의 틀렸음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정점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 뭐 어떤 사람들은 깨달았으면 자기 틀린 거 알면서도 이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굽히지 않은 사람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2: 그런 사람이 많죠 사실은.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0: 그래서 이 바돌로매가 언급한 나사렛을 우리가 현대의 우리들이 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면서 클로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곳에서는 이런 사람에게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우리 마음의 편견이자 감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를 설정하려는 우리의 어떤 오만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바돌로매가 진실을 마주한 순간 자신의 고집을 꺾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묵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헥사코 모델이 말하는 최고의 성숙이 겸손과 정직인데요.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진리 앞에 나를 투명하게 내어놓는 것, 내가 세운 견고한 벽 너머에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헥사코 모델의 겸손 정직에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가슴 속에는 또는 최근에 나에게는 좀 어떤 나사렛이 자리 잡고 있나 어떤 나의 편견이나 하나님의 한계를 내가 먼저 이렇게 재단하는 내가 먼저 좀 제한하는 이런 모습은 좀 없는지 그래서 그 편견 때문에 내 곁에 와 있는 기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를 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좋습니다.
2: 그곳 출신의 사람들 중에 뭔 좋은 사람이 있겠어. 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고요. 네. 우리 안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이 있다면 오늘 그 편견을 깨트리면 참 좋겠네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MBTI보다 더 공증된 예, 현대 심리학의 기준 빅5 모델의 플러스 헥사코까지 예. 완벽하게 여섯 가지 성향을 다 알아봤습니다.
2: 헥사코 네. 여섯 개의 코.
1: 어디 가서 예. 어디 가서 여러분께서 잘난 척을 좀 하시면서 헥사코 모델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옹기장의 키즈의 음성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좋은 아침 듣고 계신 시각 7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5월 17일 이번 주 주일입니다.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 대예배실에서 우리 김형수 대표를 모시고 제2회 청주 극동 포럼이 열립니다. 청주에서 저희 극동 방송이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예. 예. 여러분들, 내가 청주에 있고 극동 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다 하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 처음으로 모시고 처음에 막 음악 이런 거 하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목사님이 이게 이분 우리 김형수 대표가 북에서 탈북을 해서 북한에서 예.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최고 엘리트로 살다가 거기서 극동 방송을 만나고 지금 탈북을 해서 지금 또 그런 분들을 돕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1: 예.
0: 예. 극동 방송의 정체성을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1: 그러네요. 예. 정말로 요 시간에 청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극동방송 응원해 네. 주시기도 하고
0: 네.
1: 또 극동방송이 앞으로 청주가 시작부터
0: 네.
1: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0: 네.
1: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구나
0: 네.
1: 라는 걸 함께 다질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0: 네.
1: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네요.
0: 저희가 대전 포럼에서는 이분을 한번 모셨거든요.
1: 예.
0: 정말 여러분 강추합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부터 자녀들과 꼭 함께 오셔서 이분의 강의를 들으시면 진짜 나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1: 예.
0: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막연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한번 다녀오시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제2회 청주 극동 포럼 예,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해 주시고 극동방송 사랑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청주기 전파 선교사님들 다 함께 세워주셔서 시간 극동방송의 사역의 그

0: 첫 시작을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미리 또 신청을 하셔야 돼요.
1: 어허,
0: 샵 9330 단문 오시면 장문병 유료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포럼 이렇게 남겨주시면 포럼. 신청서를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예. 자세하게 하실 건 없고요. 대표자분 연락처 그리고 몇 분 참석하시는지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이 시간 필요하신 분들 포럼이라고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 그 하나님이 황철규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죠.
1: 내일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일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별을 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삽니다. 나와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죠. 근데 우리의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싸움은 두 가지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그 하나는 헤브라이즘적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헬레니즘적 세계관이죠. 헤브라이즘적 세계관과 헬레니즘적 세계관이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또 헤브라이즘적 순종이 있고 그래서 헬레니즘적 순종이 있습니다. 헤브라임의 세계관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헤브라이즘의 세계관이 무엇이냐, 헤브라이즘의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헬레니즘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 이 세상, 우리의 교육과 문화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헤브라이즘적 세계관이 아니라 헬레니즘적 세계관이죠.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헬레니즘적 생각이라면 헤브라이즘적 순종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저 계산하고 따지고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판단해서 계산이 맞고 내 이성에 부합하면 따라가겠다. 이게 헬레니즘 순종이에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헬레니즘의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일은 매우 우리에게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첫마디가 그저 나를 믿고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떠나라, 떠나라. 인생의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엑소더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요, 두 단어가 붙어있는 말이에요. EX 이 엑스와 호도스라는 말이 붙어있는 말입니다. 엑스는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Out of,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뭐뭐 밖으로. 이 호도스는 뭐냐면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the way.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은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길 밖으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걸음을 멈추고 그 길 밖으로, 내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방식 밖으로 나와라. 이게 출애굽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은 출애굽한 거예요.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생각의 방식, 자기가 걸어가는 길 밖으로 나온 거니까. 그대로 살고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아브라함아, 너는 그 우상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벨의 문화, 바벨의 삶의 방식, 이게 헬레니즘적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죠. 엑스 호더스, 그 길에서, 그 길 밖으로 나와야 된다. 내가 만든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와라, 나의 길을 따라와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렇다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네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가이드하겠다.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겠다. 내비게이션, 나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틀고 따라와라.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인생의 초행길을 걸어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80세도 85세도 다 처음이시죠? 처음이시죠? 어차피 인생은요, 나이가 적든 많든 어느 시점 어느 나이든지 다 초행길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초행길이에요. 저 할아버지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야 될지. 안 가본 길이니까 다 초행길이에요. 80년을 살아도 90년을 살아도 어차피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차피 몰라요. 내 인생길이 아니라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 네 아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해서 내게 복을 주고 너의 인생을 창대하겠다라는 약속,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라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막대기도 작품이 되고요, 먼지도 반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의 바위덩어리처럼 짱돌처럼 사는, 그냥 돌멩이처럼 사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불러내셔서 우리를 조각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서 딱 붙드시고 하나님의 징으로 치고 끌로 끌어서 다듬어 가시는 거죠.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갇혀있던 우리의 삶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우리의 본모습, 다비드라는 그 본모습을, 돌멩이를 잘라내서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본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불러내서 짱돌 같은 덕지덕지 인생의 때가 묻어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으로 가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가. 작품을.

0: 그럼 아브라함만, 창세기 아브라함 한 사람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해도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작품을.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헤브라이즘적 순종입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따져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길을 나서는 헤브라이즘적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문제가 그렇게 믿고 떠났는데 믿고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삶의 자리까지도 자기의 안락함도 다 포기하고 따라 나섰는데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더디게. 믿고 따라 나섰고 순종했는데 헤브라이즘적 순종을 했는데 계산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뭔가 따라 나섰으면 구체적인 뭔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민족은 그만두고 자식도 없어.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잖아요. 75세에 나와서 100세에 자식을 얻으니까 25년간이나 따라다녔는데 자식이 없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입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가문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하란에 머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재촉하시니까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강을,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잖아요.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마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사람들도 꽤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 그게 히브리란 말의 기원입니다. 강을 건넌 자란 뜻이에요.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옵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뭐 잘 됩니까? 거기 기근도 생기고 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도 가고 엘집트까지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또 큰 시련을 당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돈은 좀 벌어요. 재산이 늘어요.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됩니다.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질 때 조카는 좋은 땅을 찾아가지만 아브라함은 거친 땅을 찾아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이 거친 땅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 땅에 있는 티끌처럼 네 자손이 이 땅에 가득하게 내가 해주겠다. 자손이 땅에 있는 먼지처럼 가득해진대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도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약속은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 창세기 15장 앞에 어느 날 밤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다음에 큰일이 있은 다음에는 또 이렇게 절망감도 오잖아요. 상실감도 허전함도.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을 이루는 사람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돈을 주시면 뭐하고 내가 종이 많으면 뭐해, 자식이 없는 걸, 이 많은 재산 이거 다 자식 없이 내가 죽으면 다 남 좋은 일 시키게 생겼는데 이게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내 앞길은 뭔가, 자식이 없으니 두려워했어요. 한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에 아브라함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적나라해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1: 엘리에셀이니라.
0: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큰 방패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말을 뉘앙스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제 탄식해요. 그리고 한탄합니다. 투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뭐하고 나의 상급이 되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셔서 이렇게 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많은 거 다 누가 갔습니까?

저 종이 같게 생겼는데 자식이 없는 걸. 뭐 하늘의 별처럼 뭐 땅의 티끌처럼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나의 방패 안 되셔도 좋고 상급 안 되셔도 좋으니까 자식이나 주세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식이나 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신앙의 이야기 같지만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의 정직한 탄식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탄식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이루어져. 가만히 보니까 내 인생은 뭐나 뭐냐. 내가 이렇게 죽도록 주를 믿고 죽도록 헌신했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는 뭡니까? 여러분 때로 그런 허전한 마음, 허탈한 마음, 상실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세요. 그렇게 어렵게 보이던 순종을 했는데 자기 고향 땅을 다 떠나 버리고 안락한 자리에 떠나서 약속만 믿고 따라왔는데 아니 아무것도 약속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이거 순종해 봐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도 어려워지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순종했는데 결단했는데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그 하나님의 그 뭔가를 믿고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믿고 기다리는 게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투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돼. 5년만 더 참아봐. 5년만 아니면 내년 이맘때 저기 장미꽃이 필 때쯤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나와라. 그래 밖으로 나와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투정하는 아브라함에게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같아요.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이었어요. 그 밤중에 장막 밖으로 집 밖으로 이끌어내서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저 별을 바라봐라. 별을 바라봐라. 별을 바라봐라. 왜 그렇습니까? 대답해 주시면 될 걸 왜 별을 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설득하시기보다는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을만 하니까 계산이 나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헬레니즘적 순종입니다. 내가 따져보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보고 할만하면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내가 나이가 이제 70, 80, 90이야 무슨 자식을 얻어 이제 끝났지. 계산이 안 나와 판단이 안 서. 그래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헤브라이즘적 순종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헬레니즘적 세상 속에서 살면서 헤브라이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헤브라이즘적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 머리로 이해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내가 설명을 잘해줘서 내가 이해돼서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별을 봐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에요. 시선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환경을 먼저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손이 이 별처럼 이 땅에 가득하리라. 내 약속은 아직 살아있다. 네 계산으로 네 판단으로 답이 안 나와도 내 약속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문제보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해석이잖아요. 어떻게 그 문제를 이해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해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셔요.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 별, 그리고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을 만드셔 두셨지만, 이 땅에 수많은 또 짐승도 만들어 주셨지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머리와 눈을 위에 붙여놓은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뭐하라고? 하늘 좀 보고 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들이 하늘 보고 삽니까? 다 기어다니면서 땅을 보고 살아요. 사람은 땅을 보고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땅을 보면 못 살아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땅을 보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을 봐야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하늘을 보면 가능입니다. 문제를 땅을 보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땅에 붙어서 제 앞날을 볼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제 앞길을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말은 이것뿐 아니겠습니까? 이것뿐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별은 언제 보입니까? 예, 그렇죠. 낮에 보이지 않습니다. 밝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별은 어두울 때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밝을 때는 믿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이 어두워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보입니다. 고난의 밤, 눈물의 밤, 침묵의 밤, 기다림의 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간 이 고난의 밤, 침묵의 밤, 눈물의 밤, 고난, 기다림의 밤을 보내왔습니까? 그때 그 어두운 밤에 여러분 눈에 보였던 게 뭡니까? 그 고난의 밤, 슬픔의 밤, 침묵의 밤, 기다림의 밤, 눈물의 밤에 밤이니까 별이 보여서, 주님이 보여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다시 우리가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별을 봐라. 어두움은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무대입니다. 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이 매우 중요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뭘 믿었다는 겁니까? 별을 믿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상황을 믿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별처럼 빛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약속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수많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 땅에 가득하게 너에게 자손의 복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손의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은 여러 사람, 여러 자손, 수많은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네 자손이라 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별은 그러므로

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는 몰랐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별을 보라. 따라해 볼까요? 별을 보라. 그러니 별을 보라는 것은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별을 봐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어두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 밤이 왔을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그 삶에서 그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슬픔에서 나와서 고개를 들어서 뭘 봐야 돼요? 별이 되시는 예수를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별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어 두려워 앞날을 알지 못해 힘들어 괴로워 눈물나 그런 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별을 본다는 얘기는 주를 바라보면 할렐루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축복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자손만대 여러분 가문이 번성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축복하는 사람은 그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화를 입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눈물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이게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대로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보지 말고 그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별을 봐라. 별을 보라는 얘기는 예수를 봐라. 상황을 보지 말고 약속을 봐라.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익숙한 여러분 내 삶의 시스템 속에서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보는 것으로 자라납니다.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떠나는 믿음이 믿음의 출발이라면 바라보는 믿음은 믿음의 지속입니다. 믿음의 지속.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니 여러분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늙어가지만 내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 별처럼 내 자손들을 통하여 빛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시리라. 견딜 수 있었어요. 견디다 보니까 좋은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익숙한 생각의 밖으로 두려움의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하늘을 봐라. 별을 봐라.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 약속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 복이 이방인 나에게 미치게 하셨나이다. 예수가 어두운 밤하늘에 떠있는 별이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눈을 들어서 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인생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오늘 있음은 기적이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건강, 지금 나에게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낙엽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기적 같은 날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규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풍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진은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도시에서 언제나 발생하는 질환이었고 6 내지 9년 간격으로 유행을 보였으나 예방접종이 널리 시행되면서 발생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이제는 낯선 이름의 감염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풍진이란 이름이 낯설지 않은 것은 MMR이라고 하는 예방접종을 1세경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2회 접종을 할 때 MMR이 뭐예요? 하고 병원에 물으면 홍역과 볼거리와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듣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성인 여성인 경우 산전검진 중에 풍진 항체가 있는지 검사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 풍진 예방접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가능 연령 여성의 약 70에서 80%에서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풍진은 소화기에 발진 없이 무증상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25에서 50% 됩니다. 조금 심해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대개 38.5도를 넘지 않는 열이 나면서 귀 뒤와 목에 인프절이 붙고 가벼운 콧물 감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얼굴 뺨에서 시작되는 붉은 반점이 몸통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발진이 나타납니다.

0: 됩니다. 아이 보호자분들은 아이의 감기 증상보다 귀 뒤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고 이를 더 걱정하며 병원을 방문하곤 합니다. 큰아이가 아를 경우에는 관절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은 질환인데 왜 힘들게 예방접종약을 개발해서 접종을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준비 서류로 MMR 접종을 맞았는지 학교에서 확인을 할까요? 이유는 풍진 환자 자신은 그저 발진이 돋는 보통 감기 정도로 앓고 지나가지만 이 풍진 환자를 임신부가 접촉했을 때 특히 임신 여부가 확실치 않은 임신 초기에 초기 3개월에 풍진에 감염되었을 때 태아에게 소위 풍진 증후군을 일으켜서 선천성 기형을 갖는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풍진 환자와 접촉하였을 때에는 풍진 항체를 검사하여 양성이면 임신부에게 풍진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안심하게 되고 음성이면 3 내지 4주 후에 다시 항체 검사를 하여 이때 양성으로 바뀌면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 두 번째 검사에서도 음성이면 6주 후에 세 번째 검사를 하여 이때도 음성이면 다행히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풍진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감사합니다.
1: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호젤병원 최규철 원장이었습니다. Reveals her hills and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2: take my hand. 저는 서울 용산에 살고 있고요. 용산 우체국 집배원입니다. 우편물 배달하고 있는 집배원이고요. 교회는 용산에 있는 동빈국 교회 섬기고 있고요. 안수집사 주셔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인 집사님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요?
2: 2001년부터 했으니까요.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편물이 좀 많이 줄고요. 세대별로 예전에는 막 가구들이 대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많이 이렇게 혼자 또 이렇게 두 분씩 이렇게 좀 예전보다 좀 많이 이렇게 외롭게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뭐 느낌을 좀 받아요. 우편물도 전화로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편물은 많이 줄어가지고 가정이 좀 많이 작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택배는 많이 늘었죠. 그 대신 이제 편지는 많이 주는 대신에 택배는 이제 집집마다 가는 양은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진짜로. 우편물 받으시는 분이요, 기뻐해 주시면 그냥 그걸로 기뻐서 받아주시면 그걸로 그냥 제일 큰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웃어주시면서.
1: 집사님께 특별한 감동을 주는 우편물이 있을까요?
2: 네, 이제 손으로 쓴 요새는 손으로 쓴 편지들이 굉장히 뜸하니까 그냥 일단은 손으로 쓴 편지만 봐도 참 이렇게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1: 섬기고 계신 동빙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자랑하고 또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2: 예, 저희 동빙고 교회는 이렇게 크지 않은 이렇게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00명 좀 안짝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성도분들이 이렇게 자주 200명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가족과 같이 되게 친하고요. 속속들이 또 잘 알고 또 원체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주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평안한 표정에 늘 웃는 얼굴이셔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더 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웃으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말씀도 잘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쏙쏙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김수훈 목사님 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웃어주시고 친근하게 또 얘기해 주시고 편안하게 다가와 주셔서 그리고 또 언제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늘 감사하고 늘 고맙습니다.
1: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중고등부 보조교사를 하다가 김대인 집사님은 진짜 성도가

0: 아 됩니다.
1: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교회 다녔는데 사실은 믿음 없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다니시고 하니까는 나가게 돼서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편입하면서 지방에 있다가 3학년으로 서울 올라오면서 그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보조교사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됐는데 뒤에서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출석 체크하고 헌금 계산하고 또 회계 이렇게 맡아서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듣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런 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계속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대인 집사님, 극동방송을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1: 언젠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 결혼하면서 TV 없이 살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랑 라디오를 들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다가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서 거기에 그때부터 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건데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0: 집 안에 TV를 없애고 듣기 시작한 라디오 그리고 극동방송. 하나님께서는 극동방송을 통해 어떤 유익을 주셨을까요?
1: 극동방송 늘 틀어놓으니까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또 이렇게 연약할 때나 힘들 때나 늘 틀어놓으니까 늘 말씀이 나오고 늘 찬송이 나오고 늘 또 기도가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정화가 되고 다시금 힘내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0: 우리는 선교사, 전파 선교사입니다.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보람이 있지요.
1: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적은 돈이지만 후원함으로 제가 또 선교사가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됐고요. 방송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김대인 집사님처럼 선교사, 전파 선교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번호로 꼭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0: 사랑하는 아내 박은희 집사와 4명의 자녀 예솔이, 예우, 또 예주, 예성이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 함께 잘 세워가고 있는데 늘 다들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하느라, 또 집안일 하느라, 또 교회 일 하느라, 할아버지 댁, 또 처갓집 식구들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고 늘 함께 해줘서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늘 축복하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저희도 축복합니다. 김대임 지사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기도 제목 또한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가정이 자녀 4명과 또 아내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며 살고 있는데, 참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잘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0: 예수님 믿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서로 잘 도와주면서 기쁘게 웃으면서 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집배원이신 김대인 안수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충북 지역의 새로운 복음의 통로 극동방송 청주본부가 개국 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특별한 만남에 초대합니다. 북한의 엘리트였지만 오직 라디오 주파수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청주 극동 포럼은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대표이자 생생한 간증의 주인공인 김형수 대표를 강사로 진행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기도로 함께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2026년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 신흥교회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포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나라 북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번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이 시대의 주요 명제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망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극동포럼이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는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에 위치한 청주신흥교회에서 북한의 엘리트 노예 극동방송으로 찾은 자유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또는 대전극동방송 청주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서대전공원 잔디광장과 야외 무

0: 무대에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어줄 제13회 대전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합니다. 3D 공룡 조립하기, 바람개비 만들기, 양궁, 농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게임 아트존,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대전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가 5월 21일 목요일 공주시 금흥동에 위치한 하늘문교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주제로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 성장을 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세종공주지방정보통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40 세대의 예배 회복을 꿈꾸는 코어 워십이 5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진천 치유의 숲에서 3040 가족 회복을 위한 힐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 김용기 교수와 두란노 어머니 학교 노미라 목사님을 초청해 부부관계 회복과 소통 그리고 온 가족이 자연 속에서 하나됨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자녀를 위한 레크레이션과 온 가족 숲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코어 워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프레이즈 나이트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기프티드 찬양팀을 초청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 천성감리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순복음교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성령 대망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동대전 장로교회가 5월 22일 금요일 김재원 아나운서 초청 기도회를 엽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동대전 장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국연합회와 베델 회복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독교 무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중독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상담과 중독 회복 자료 그리고 영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의 전국연합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금암동에 위치한 계룡우리교회가 5월 10일 주일 오전 9시 30분 교회 학교데이 너랑 나랑을 개최합니다. 유치부부터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먹거리, 미니올림픽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룡우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가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다음 세대와 학부모를 위한 교육 콘퍼런스,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을 개최합니다. 강사는 한국과학기술원 최하진 박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공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가 한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실시합니다. 5월 19일 화요일 부여군 보건소, 22일 금요일 청량군 보건의료원, 26일 화요일 보령시 보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예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는 꽃사랑 하기사랑에서 열린 정원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16일 토요일 대전시 유성구 노을러 410번 길과 426번 길 일대 전원마을에서 아름다운 꽃정원을 개방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바자회, 벼룩시장과 전통놀이도 준비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꽃사랑 하기사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을 받은 자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대중매체나 SNS 등을 보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풀릴까? 아, 왜 나는 아직 이 자리일까?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저 사람은 수익률이 저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세상은 매번 빠른 성공, 또 많은 재물, 화려한 삶을 이야기하고 그걸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0: 아,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어졌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잠깐의 영광을 부러워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자, 끝내기 역전 만루 홈런을 친 선수가 안타 친 선수를 부러워할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와, 동메달 부럽다 라고 한다거나 이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를 막 금메달 딴 선수가 부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0: 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을 하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1: 아멘.
0: 온천한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 더 가져야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세상 주장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작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네, 잠시 반짝이는 것.